지치고 무더운 이 계절 주님은 우리에게 멀리 떠나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그저 내 곁에 함께 쉬고 나와 함께 걷자라고 손을 내미십니다. 오늘 이 아침 그 다정한 음성에 반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여름 휴가 시작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샬롬 서머 스페셜. 오늘은요, 주나와 나의 바라만 봐도 좋은 내 사랑아, 그리고 김선실의 나의 어여쁜 자야 두 곡 이어서 준비했습니다. 속삭이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죠.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김선실의 따뜻한 음색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곡 주나와 나가 띄워드렸어요. 오늘

첫 곡은 사랑 고백 노래들로 채워드렸습니다. 바라만 봐도 좋은데 사랑. 아, 네. 청량하고 따뜻한 사랑 고백 두 곡 오늘 아침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오늘도 샬롬. 오늘은요, 여러분들 특별한 선물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시작이 됐죠. 오늘 저녁 8시입니다. 저희 프로그램에서 계속 예고해드린 대로 영화의 전당 야외 상영장에서 오늘은 킹스데이가 열리는데요. 킹 오브 킹스 장성호 감독의 이 영화가 더빙 버전으로 오늘 밤 8시 펼쳐지게 됩니다. 데이 야외 상영장 한여름밤의 특별한 테마 영화제라는 주제로 이어지는데요. 오늘 저녁 8시에 제21회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영화의 전당 야외 연극장에서 킹 오브 킹스를 온 가족이 함께 관람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티켓 신청을 해주시면 오늘 저녁 초대 티켓을 모바일권으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샵 0933 단문 50원 문자로 킹이라고 보내시고 몇 매가 필요한지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한테 수량이 무한적으로 있는 건 아니고요. 선착순으로 접수해서 오늘 저녁 8시 해운대 센텀에 위치한 영화의 전당 야외극장 밤 8시에 킹 오브 킹스를 어린이 청소년 그리고 온 가족 우리 교회 교우분들과 같이 보셔도 좋겠어요. 저녁 8시 금요일 밤이니까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른 방학 맞이 이벤트로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수 있는 참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오늘 야외 상영장에서 만나보실 분 무료 초대권을 드릴 텐데요. 저한테 일부 소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샵0933 단문 50원으로 킹 보내시면서 저 2명 갈게요, 4명 갈게요, 뭐 3명 갈게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오늘 저녁 티켓을 바로 오전 중으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으로 저희가 한 10몇 매 정도 이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얼른 지금 손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료로 판매되는 티켓인데 저희 극동방송에서 이렇게 무료 초대권을 선물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른 손 들고 가실 분들은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선착순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가족이 가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4매, 뭐 3매 이렇게 하시고 또 유모차 부대들 집안에만 있기 답답하시고 아무래도 또 극장 추우니까 아기들하고 좀 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가시면 또 아이들을 위한 재밌는 이벤트 또 먹거리들도 준비가 돼 있다고 하니까 아마 영화의 전당에서 오늘 저녁에 한여름밤의 좋은 추억을 만드실 수 있는 기회인 것 같습니다. 4매씩 빠르게 신청 들어오고 있고요. 선착순으로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8장 나갔네요. 0220님 킹하고 4매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오늘 신청하신 분들 절대 펑크 내지 마시고 사석을 만드시면 다른 분이 못 가시는 거잖아요. 그죠? 꼭 가실 수 있는 분들 보내주십시오. 4527님 킹 4매 가능할까요? 이렇게 두 분 벌써 8매 나가셨습니다. 네, 7820님 킹 티켓 4매 원합니다 하셨는데 오늘 지금 신청하고 계신 분들은 절대 펑크 내시면 안 돼요. 네, 드리겠습니다. 7820님 3회 드리도록 할게요. 밤 8시 영화의 전당 야외 상영장 가시면 됩니다. 7903님 킹 3회 원해요 하셨는데 벌써 3회씩 4분 신청하셨거든요. 네, 가실 수 있도록 티켓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조금 있으면 금방 마감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킹 몇 매 필요합니다 남겨주시고 조금 뭐 오늘 저녁이지만 일정 무리하시더라도 조율해서 한번 가보시면 좋겠어요. 한여름밤에 아이들과 함께 정말 멋진 추억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이 들고 또 생각밖의 킹 오브 킹스 아직 못 보신 분도 많이 계시고 감독과의 대화의 시간도 제가 듣기로 마련된 것으로 들었어요. 9867님 킹 3매 부탁드려요 하셨는데요. 네, 보내드립니다. 아직은

티켓에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 샵 0933 우물정 0933으로 오늘 저녁 8시 영화의 전당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초대작입니다. 킹 오브 킹스 보고자 하시는 분들 무료 티켓 제가 마감될 때까지만 보내드려요. 아직은 여유 있습니다. 샵 0933 단문 50원 문자 킹 면매 이렇게 남겨주시면 오전 중으로 모바일 입장권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자 기다리면서 영화 찬송가 드릴게요. 캐나다 출신의 세계적인 팝 컨트리의 전설 앤 머레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In the Garden.

샘 웨스턴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앞서 들으신 곡 엠머레이, 저장미꽃 웨이스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저녁 부산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 초대 티켓 오늘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8302님도 영화 보고 싶어요. 3매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보내드릴게요. 꼭 네. 노쇼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가주시기 바라고요. 3637님도 킹 보내주셨는데 몇 매인지 다시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당첨 확인을 해드릴게요. 조금 더 여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신청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8시 영화의 전당 야외 상영장에서 펼쳐지는 킹 오브 킹스 영화 초대 티켓 보내드립니다. 온 가족 함께 가시라고 좀 넉넉하게 3매에서 4매 정도 신청하실 수 있도록요. 아마 지금 신청받으면 조금 몇 분만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마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3637님은 몇 매 필요하신지 남겨주시면 좋겠고 오늘 저녁 8시입니다. 밤 8시 영화의 전당 야외 상영장 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방송 가족들

여름밤 좋은 추억 남기시라고 준비한 이벤트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0095님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신청해 주셨네요. 5매 신청하고 싶어요 하셨는데 네, 우리 0095님도 티켓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받을게요. 한두 분 정도만 더 기다려보겠습니다. 3637님은 또 티켓 몇매 필요하신지 이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썸머 스페셜이 좋은 이유는 다양한 음악 장르를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다는 건데요. 혹시 오늘 컨셉트 눈치채신 분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들려드린 가수들, 네, 여성 가수들이었죠. 여성 보컬들이 굉장히 감미롭고 파워풀하게 부르는 찬송가, 복음성가를 한국어와 영어로 이어서 띄워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장르를 좀 바꿔볼까 해요. 이번에는 성악가들이 들려주는 일반 음악의 세계를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띄워드릴 곡은 아마 전 세계인이 단 한 번 정도는 모두 들어봤을 법한 앨범입니다. 전 세계 음악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뜨거웠던 세 남자의 목소리, 루치아노 파바로티, 플라시도 도밍고, 호세 카레라스, 이름만으로도 가슴 뛰는 쓰리 테너인데요. 바로 네순두르마,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이 곡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의 가장 유명한 아리아죠. 오늘 들으신 음원은 전 세계 클래식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앨범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1990년 로마 월드컵 전야제 콘서트 실황 앨범에 수록된 버전입니다. 거장 주빈 메타가 이끄는 오케스트라의 선율, 그리고 이 세 거장이 주고받으면서 폭발하듯 터뜨리는 마지막에 빈채로 승리하리라의 전율은 무더위에 지친 우리의 영혼을 활짝 깨워줍니다. 이어지는 세계적인 성악가,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랑하는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청량한 음색으로 준비해봤는데요. 1994년 발매돼서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조수미의 첫 번째 순수 가곡 앨범입니다. 세야세야에 수록된 곡. 오늘은요, 여러 가곡들이 있지만 좀 밝고 명랑한 곡으로 골랐습니다. 꽃구름 속에 여러분께 띄워드릴 텐데요. 이흥렬 작곡, 박두진 작시, 아름다운 한국 가곡 꽃구름 속에 이어서 띄워드릴 겁니다. 영화 특혜 신청하고 계신데요. 시원하게 여러분 한여름밤의 꿈 생각하시면서 이어지는 오페라 아리아 한 곡, 그리고 한국 가곡 한 곡, 세계적인 성악가들의 음성으로 시원하게 띄워드립니다. 어떤 절망 속에서도 승리를 노래하는 쓰리 테너의 위대한 고백, 그리고 조수미의 찬란한 음색이 이어집니다. 네순두르마, 이어서 조수미의 꽃구름 속에 함께 감상하시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달간의 긴 여행. 나흘차 예수님은 속임수, 자만, 위선을 배척하는 말씀을 했다. 마태복음 23장 1절로 39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 자리에 앉아있다.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행하고 지켜라. 그러나 그들이 행동하는 것은 본받지 마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지우지만 자신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려 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다. 그들은 성경 구절을 적은 상자를 크게 만들어 몸에 매달고 다니며 옷수를 길게 늘어뜨린다. 잔치집에서는 상석에 앉으려 하고 회당에서는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한다. 시장에서는 인사받는 것을 좋아하고 사람들로부터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한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불리지 마라. 너희 스승은 오직 한 분뿐이시며 너희는 모두 형제들이다. 땅에 있는 누구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 하늘에 계신 아버지뿐이시다. 또한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 마라. 너희 지도자는 오직 한 분, 그리스도뿐이시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너희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문을 닫아버렸다.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조차 막고 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한 사람의 개종자를 만들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막상 사람이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으로 만든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눈먼 어리석은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금이냐, 아니면 그 금을 거룩하게 만드는 성전이냐. 너희는 또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그 제단 위에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재물이냐, 아니면 그 재물을 거룩하게 만드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 십일조는 바치면서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인 정의와 자비와 신의는 저버렸다. 이것들도 행해야 하지만 다른 것들도 저버리지 말았어야 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닦지만 그 안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눈먼 바리새인들아, 먼저 잔 안을 깨끗이 닦아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하얗게 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의롭게 보이지만 속에는 위선과 불법이 가득하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 위선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는 예언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며 말한다. 만일 우리가 조상들이 살던 시대에 살았더라면 예언자들을 죽이는 데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하여 너희는 스스로 예언자를 죽인 사람들의 자손임을 증명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 조상들이 시작한 죄악의 분량을 맞아 채워라.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심판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예언하는 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율법학자들을 보낸다. 너희는 그들 중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회당에서 채찍질하며

이 동네 저 동네로 쫓아다니며 박해할 것이다. 그러므로 의인 바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 쏟아진 의로운 피의 대가가 모두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모든 일이 이 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히 날개 아래에 병아리를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않았다. 보아라, 너희 집은 버림받아 황폐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복이 있다 말할 때까지 이제부터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 모인 우리 소프라노 신영욱의 음성으로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아, 명품 클래식의 여운을 이어받아서 오늘도 함께 떠나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한 달간의 긴 여행 나흘차, 예수님의 시간 순서대로 그 사역의 여정을 한 달간 따라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소프라노 신영옥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천사처럼 감미로운 목소리의 주인공. 네. 세계 5대 오페라 극장 중에 하나인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의 주역 가수로 오랫동안 활동한 그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신영옥의 찬송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깜짝 선물 드렸어요. 오늘 저녁 8시 부산 영화의 전당 야회 극장에서 상영되는 킹 오브 킹스 무료 초대 티켓 제가 당첨하신 분들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자가 좀 넘쳐서 왔어요. 그래서 아쉽게도 선착순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1117님 2매 신청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9445님 축하드리고요. 3637님 축하드립니다. 0095님 그리고 8302님 축하드립니다. 아, 그리고요. 9445님 9867님 7903님 7820님 4527님 0220님 축하드립니다. 다른 분들 아쉽게도 이 선착순 안에 못 들어오셔서 티켓을 선물 받지 못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노쇼하지 마시고 오늘 저녁 8시 영화의 극장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국제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이 부산 지역에서 열리고 있다는 사실, 여름 시즌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곡이에요. 좀 힘차고 경쾌한 곡 준비했는데요. 강찬 목사님의 승리자 준비했습니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이기게 하신 그분을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도 샬롬, 벌써 마쳐야 할 시간 가깝습니다. 뜨거운 여름의 열기 속에서도 주님께 주파수를 고정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오늘 함께 나누었는데요. 37절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눈물 흘리시며 탄식하십니다. 암탉히 날개 아래 병아리를 모으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하였더나. 우리가 넘어지고 길을 잃을 때도 주님은 늘 당신 품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번 한 주간 위선과 형식을 벗어던지고 주님 날개 아래 참된 평안과 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곡 아이자야 61이 부르는 빛으로 비추시네, 이 곡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려 해요. 오늘도 샬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저는 차임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양. 해운대구 신시가지에 위치한 방문요양 복지연구 전문업체 믿음의 기업 뉴라이프 재가복지센터 참사랑 재가복지센터와 함께합니다.

0: 다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1956년 겨울 인천의 한 앞바다에서 라디오 전파가 송출됐다. 1973년 제주 민간 최대 출력 250kW의 아세아 방송도 시작됐다. 북방으로 송출된 이 두 소리 방송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극동 방송의 시작이었다. 전파로 예수님을 전파하는 전파 선교사. 지금 여러분께서는 전파 선교사들이 만들고 있는 극동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0: 서울 강서구에 살고 있는 조현주라고 합니다. 출석하는 교회는 서울 양천구 그 대한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담임 목사님은 윤영민 목사님이세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오랫동안 학원에서 아이들 가르쳤다가 이번에 이제 이직을 하게 됐어요.
1: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목소리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이인성입니다. 오늘은 전파 선교사 조현주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먼저 교회 소개와 담임 목사님 자랑 들어보시죠.
0: 네, 저희 교회는 일단 본질을 붙잡고 일어나는 교회고요. 그리고 늘 그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부단히 노력하시는 그 목사님의 진정성 있는 설교가 늘 성도들의 마음을 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그 쉽고

0: 마음에 이렇게 쏙쏙 들어오는 그런 설교 말씀에 매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1: 인생에는 풍파가 있죠. 조현주 집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풍파 가운데 우리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0: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정말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풍파 속에서 하나님밖에 생각 안 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오직 예수 그거를 이렇게 내 입술에서 간증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40살 넘어서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것들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셔야 되는구나를 느끼고 있어요.
1: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이끕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0: 오직 예수 너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사라져도 저희가 찬양 속에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라고 찬양을 하는데 내가 그냥 입술로만 찬양했던 것이 정말 현실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아 내가 혼자 해결하려고 했고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셨던 그런 선명한 음성은 제 마음에 어떤 그런 것들이 너 나 하나만으로 만족한다고 했잖아. 그러면 다른 것들 다 사라졌을 때 너가 정말 나 하나만으로 만족하는지 그거를 확실히 주셔서 오직 예수 그거를 계속 읊조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형제간에 좀 나누면서 정말 정말 한 시간이 1년, 2년, 3년 흐르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돌아 봤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됐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요.
1: 할렐루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조현주 집사님, 극동방송은 어떻게 알고 또 듣게 되셨을까요?
0: 시댁에 이제 어머니께서 극동방송을 추천해 주셨어요. 이거 내가 듣고 있는 건데 너무 좋더라. 저희 시댁도 어머니께서 교회를 또 열심히 다니시는 또 권사님이시고 늘 믿음의 신앙의 또 선배님으로서의 본을 보여주시는데 아 그래요 하고 그냥 넘겼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극동방송 전파선교사를 결혼 전부터 하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흘려 넘겼었어요. 그리고 저희 차 안에 주파수가 늘 극동방송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 그냥 아이가 어느 순간 한 이제 말할 때쯤에 이제 뭐 한 4살, 5살 그때쯤부터 극동방송을 제가 그냥 아침마다 틀어줬는데 아이도 아침마다 극동방송에서 흘러나오는 찬양으로 시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극동방송을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시댁에 갔을 때 저희 어머니가 극동방송을 틀어주셨던 게 시작이 됐던 것 같아요.
1: 애청자에서 전파 선교사가 되기까지 오늘 복소리의 주인공 조현주 집사님은 어떤 과정을 거치셨을까요?
0: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이랑 같이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저도 똑같이 이렇게 스며든 것 같아요. 극동방송 이렇게 해서 나오시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 너무 좋고 찬양 속에 은혜를 받고 모든 프로그램 하나하나에서 생각지도 못한 부분 내가 북한 선교나 이런 부분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아 내가 굉장히 기도의 지경이 좋았었구나. 정말 내 이웃을 생각하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내 이웃이 정말 그냥 가족 정도 친척 정도였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도 작정하지 못하다가 계속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분들도 아 내가 복음을 그냥 받는 게 어느 순간 마음에서 굉장히 조금 눌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전파 선교사를 먼저 결단하고 먼저 시작하자는 얘기를 남편한테 했고 남편이 너무 좋아했죠. 흔쾌히 그러자고. 그래서 다시 아버님 이름으로 한 고자 또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남편 권호준 집사님, 같은 동갑인데도 늘 오빠같이 듬직하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올해 2월달에 생각지도 못하게 폐쪽이 아파서 입원하고 또

0: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 은혜로 회사에 또 다시 복직해서 지금 다니고 있는데 그 이른 출근이 힘들 텐데 늘 가족을 위해서 생색내지 않고 묵묵히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주일마다 찬양팀을 섬기는데 2부, 3부 어쩔 때는 또 오후 찬양까지 오히려 내가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미안할 정도로 늘 전심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 존경하고 사랑해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서만 바라보면서 더 열심히 또 신실하게 하나님 사랑 전하면서 우리 이웃 사랑하면서 살자.
1: 다 표현할 수 없지만 이렇게 눈물 머금은 목소리로 사랑을 고백합니다. 조현주 집사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눕니다.
0: 먼저 기도 제목이 저희 지금 78세인 저희 시아버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저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고요. 더 늦기 전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 또 예수님 전해야겠다. 아들한테도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손주를 통해서 할아버지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두 번꼴로 시댁을 가는데 저도 하지만 또 손주도 늘 편지를 써요. 할아버지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천국 가세요. 하면서 아버님께서 딱 아직 이렇게 말씀은 안 하셨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이런 얘기를 하실 때 누구보다도 좋아하시는 건 저희 시어머니께서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저희 시아버지도 그냥 흐뭇하게 이제 좀 미소를 지으시는데 그 마음이 저는 너무 부족하지만 에스겔 36장인가로 기억하는데 그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럽게 바뀌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길 바라고 보여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기대하고 있어요.
1: 함께 복음을 전하는 소리 복소리. 오늘은 조현주 집사님을 만났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조 집사님의 간증을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성이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샬롬.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매일 노방 전도를 통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입니다.
1: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큰 목적도 복음 전파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부산 땅은 10명 중에 9명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입니다. 우리 부산 성안교회는 5번의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7,200명의 불신자를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와 또 귀한 섬김을 통하여서 초청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촛대는 떠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1년 동안 그냥 가만히 있는다면 10%에서 15% 자연스럽게 감소하게 됩니다. 단순한 교회 성장, 교세 확장을 뛰어넘어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와보라 전도법과 평상시에 쉬지 않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여 불신자와 낙심자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게 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부산 성안교회 강진실 목사님이었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니다.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부니엘 교회 김도명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1: 귀가 잘 안 들리는 사람, 말귀를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을 가리켜 사오정 이런 말을 쓰죠. 그래서 옛날에 사오정 시리즈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런 시리즈가 있었어요. 사오정이 자기 여자친구를 오토바이에 태우고 아주 신나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좀 멋지게 보이려고 좀 속도를 막 냈습니다. 막 세게 달리니까 뒤에서 여자친구가 무서워가지고 오빠 무서워. 오빠 무서워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듣더니 뭐 계속해서 더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더 큰 소리로 소리 지릅니다. 오빠 무서워, 오빠 무서워 이러니까 사오정이 뒤로 돌아보면서 한마디를 합니다. 그래 나도 너 사랑해. 말이 안 통한다라는 거죠. 무서워하는데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참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말이 안 통할 때입니다. 나는 말했는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때 혹은 내가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르게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할 때 무슨 말을 하는지 도대체 알아들을 수가 없을 때 혹은 아예 대화가 단절될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를 가르켜 가장 문제가 있는 것이 소통의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에서 소통이 사라져버리고 부부 사이가 서로 소통이 사라져서 함께 살기는 살지만은 하루 종일 한마디도 대화하지 않는 그런 가정들이 너무 많아졌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학교에서는 교사와 학생들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데 서로 옆에 누가 앉았는지 대화 한번 하지 않고 인사 한번 하지 않고 얼굴도 모르고 예배만 드리고 가는 그런 경우도 참 많지요. 마치 영화관에 와서 영화 보면서 같이 팝콘도 먹고 같이 웃고 울고 하다가 마칠 때는 전혀 관계없이 다 떠나듯이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전혀 소통이 없이 그렇게 지나가버리는 예배 부재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예배는 코이노니아잖아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항상 인사를 합니다. 환하게 인사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때라도 여러분 환하게 서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 번 더 인상 쓰지 마시고 환하게 웃으시면서 신나게 사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시대는 참 소통의 부재의 시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현대인들은 실제로 점점 소통에 목말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진실한 사랑을 나눌 사람들을 참 절실하게 찾고 있는 시대가 이 시대가 되었습니다. 내 주변에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내 주변에 생각이 통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내 주변에 말이 통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내가 이 감정을 나눌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렇게 찾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소통이라는 것을 우리 몸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혈액순환과 같은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몸에 혈액순환이 안 되면은 모든 병이 다 생기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서 어딘가 막히면 뇌경색이 되기도 하고 심장마비가 오기도 하고 모든 병의 근원이 이 혈액순환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의사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심장이 나왔던 피가 쫙 끝까지 이렇게 쫙쫙 잘 흘러갈 때 사람은 건강하게 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데 여러분 이 혈액이 잘 움직이지 않고 막혀버리면은 모든 곳에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정신병자들 혹시 또 정신이 조금 이상한 분들을 길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죠. 여러분 혼자 다니면서 계속 중얼중얼중얼거립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혼자 세계에 빠져가지고 자신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중얼중얼중얼하는 겁니다. 무슨 말하는가 해가지고 말을 걸려고 하면 말이 잘 안 통하지요. 결국은 소통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장 영적인 큰 병은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와 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이 전혀 안 들립니다. 여러분 마치 사오정처럼 전혀 안 들리는 분이 두 분 계세요. 지금 두 분, 두 분. 그죠? 전혀 안 들리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찬송한다고 앉아 있지만 기도한다고 앉아 있지만 자신의 세계 속에 꽉 갇혀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소통이 전혀 안 되는 사람이 한 명이 등장을 합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려 말을 못하게 된 사람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람을 데려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를 예수님께로 돌아왔더니 놀랍게도 그를 붙잡고 있던 귀신이 즉시 나가게 되고 신기하게 그의 입이 열려서 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통의 기적이 드디어 통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도 이 소통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소통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소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부부와 남편의 여러분 아내와 관계에서 소통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이 소통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소통에 관한 몇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잠시 묵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소통의 원리 첫 번째는 사탄이 하는 일은 소통을 막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마귀가 하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귀가 하는 일들이 많은데 그중에 가장 주된 일, 메인잡, 그 무제인잡이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관계 속에 들어가가지고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결국은 단절시켜서 소통이 안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짓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부터 그랬어요. 창세기를 보면 사탄은 제일 먼저 여러분 사람을 유혹하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게 되어서 범죄하게 되었어요. 죄를 짓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단절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죠? 그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가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뭐 했습니다? 숨었다라는 거, 숨었다는 거. 그전에는요,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보면 좋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렸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단절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숨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이는데 숨었다라는 거예요. 나무 뒤에 숨었다는 거예요. 단절된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과 단절될 때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축복 또 같이 단절되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들려오지 않고 예배자리에 앉아있지만은 예배 임재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영양분을 받지 못하게 되면 마치 심장에서 나오는 피가 발끝으로 손끝으로 가지 못하게 되면 어느 순간에 손발이 썩어 들어가고 여러분 잘라내야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기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공급을 내가 받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과 단절되게 되면 가만히 내버려 둬도 그 사람 인생은 망하게 되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할 때 그냥 문제가 생기고 이것도 막히고 경제가 막히고 뭐 돈이 막히고 관계가 막히면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면은 물질도 막히고 사람도 막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비록 사업이 좀 잘 안 될 때도 있지요. 건강에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된 사람은요 그 문제를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뚫어냅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과 사람을 단절하게 만들었습니까? 성경은 죄 때문에 그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을 단절시키는 것은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아주 재미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십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 사람이 범죄하게 되면은요 그 죄가 하나님과 단절하게 되어가지고 내가 기도해도 내가 뭘 원하더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걸 내가 받을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죄가? 도둑질하는 게 죄일까요? 사람을 죽이고, 여러분, 사기치는 게 죄. 그거 다 죄죠. 근데 그거는 사실은 죄의 결과입니다. 죄라는 게 뭘까요? 제가 이전에도 자주, 정의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한 줄로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봤어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욕망에 이끌려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이걸 딱 기억하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 말씀대로 살지 않고 욕망에 이끌려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죄의 결과로 내 마음대로 살고 범죄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틀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도 단절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재밌는 거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부부 사이도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어느 날 아담에게 야단을 치시죠. 야, 너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선악과를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하나님,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똑바로 못해가지고, 제가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이 사단이 났습니다. 남자라면 요래 말해야죠. 그죠? 요래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이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창세기 3장 1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여자가, 우리로 말하면 저 여자가, 저 여자가 나에게.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이 부부 사이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럼 하와가, 하와의 말이 안 나오지만 하와가 뭐라 이 말을 듣고 뭐라 했을까요? 아, 난 네가 남자가. 뭐 이러다 보면은요 부부 사이 깨지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죄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단절되고 더 나아가서 사람과 사람 부부 사이가 이렇게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탄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자아, 내 안에 있는 이 자아와의 관계가 단절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자아가 내하고 단절되어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가 움직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말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가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극단적인 표현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렸다라는 거는요. 어떤 거예요? 여러분 다른 자아가 귀신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들려나니까 몸은 괴로운데 불로도 뛰어들고 물로도 뛰어들고 말하지도 못하고 소리치고 고함 지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자아는 더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서 단절이 일어나 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에 의해서 말을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오해하지 마십시오. 말하지 못하는 이런 장애를 가진 분이 다 귀신에 들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말할 수 있는데 귀신에 들여가지고 그 귀신의 지배를 당하니까 말을 못하게 되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 입인데 자기 마음대로 말을 못해요. 자기 몸인데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지를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문제가 생기고 형제들 간에 문제가 생기고 원망이 생겨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런 소통의 문제가 말이 안 통하는 답답한 일들이 막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요 저 여자 때문에 저 남편 때문에 저 자식이 잘못해가지고 저 아버지가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공격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을 열어야 된다는 무슨 말이냐면은 저 남편 때문이 아니고 저 자식 때문이 아니고 저 아버지 때문에 저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우리 관계를 여러분 부부관계를 깨려고 하고 자식과 부모관계를 깨려고 하는 보이지 않는 마귀의 공격이 있구나. 그래서 누구하고 싸워야 되냐면 보이는 사람하고 싸우면 안 돼요. 보이는 남편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자식하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이겨낼 때 여러분 그 관계가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이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사관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여러분 남편하고 싸우지 마세요. 아내하고 싸우지 마세요. 자식하고 싸우지 말고 부모하고 싸우지 말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소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두 번째 원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소통하게 하시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아주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전혀 말을 못하고 말 그대로 소통이 안 되던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놀랍게도 즉시 귀신이 나가고 말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통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소통의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단순하게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서 아 귀신을 내쫓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하게 했다라는 기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여기서 이 기록을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을 정말로 우리 가정에 모신다면,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 자녀들이 모신다면, 만약에 예수님을 내 인생에 모시게 되면 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우리 가정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요 모든 불통을 소통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것. 예수님은 죄로 말미암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소통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들어가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앞에 보이는 십자가는 두 개의 나무로 되어 있죠. 하나는 위로 세워진 나무입니다. 위로 세워진 나무. 위로 세워진 나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옆으로 세워진 나무가 있잖아요. 옆으로 세워진. 이거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다시 이어주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두 개의 나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화평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 원수되었던 부부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원수되었던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이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나로 말미암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으면 원수가 되었던 그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예수님을 말미암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배에 오는 이유는요, 하나님과 관계 끊겼던 소통을 회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게 될 때 신기하게 피가 흐르기 시작하면 썩었던 손이, 썩었던 다리가 몸이 회복이 되듯이 하나님과 소통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지금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를 거의 몇 달간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해서 말씀과 함께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를 설교 마치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 목사님은 매일 똑같은 기도를 이렇게 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관계가 회복이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길을 가는데, 수익에 올라오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가족 한 분이 저를 막 알아보더니 막 갑자기 너무 반갑게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무슨 일인가 이야기, 자기가 막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뭐라 그러냐면은 자기가 너무 깊은 우울증이, 조울증이 걸려가지고 너무 고생해서 어쩔 수 없이 힘들어서 교회를 왔는데, 목사님 마지막에 그 치유 기도해 주시는 동안에 하나님 자기를 완전히 고쳐 주셔가지고 지금 약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일찍 좀 이야기해 주지. 근데 저는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아, 이분은 이미 고쳐졌다. 왜냐하면은 그 이야기를 내한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고쳐진 거다. 많은 사람들은요,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을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의 아픔을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에게 역사했던 일들도 내어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 마음을 내어놓는 순간, 나의 아픔을 내어놓는 순간, 고백하고 나누는 순간,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이 됩니다. 십자가는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어떻게 단절된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킬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건 단순합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받고 정말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그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었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이었고 그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십자가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게 될 때 부부 사이가 회복이 되고 여러분 형제 사이도 회복이 되고 성도들 사이도 회복이 되어서 놀라운 소통의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우리에게 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오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자,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에요. 자, 이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듣던 거죠? 언제 많이 들었어요? 그죠? 여러분, 이거 읽을 때 손 들라고 했죠? 모르고. 그죠? 목사님들이 축도할 때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뭐예요? 손 들고, 그죠? 이제는, 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옛날 한국에 온 선교사님이 이제는 이 단어를 까먹어가지고, 요새는 뭐 이랬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는 해가지고 축복하는 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요,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통한다라는 말은요, 여러분, 교통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소통하게 한다는 거예요. 소통하게. 성령이 우리를 소통하게 하신다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하나님과 소통하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사람과 소통하게 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서로서로 소통하게 해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되고 건강한 가정이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 아, 저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다 하는 거는요, 그 사람 기도를 많이 하고 그 사람이 뭐 은사가 많고 방언을 하고 신기한 걸 보는 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소통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 아내가 집에 들어가면 남편과 소통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남편이 집에 들어가면 아내와 자식과 소통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성령은 소통하게 하는 분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세 번째 소통의 원리가 있다면, 소통은 성도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소통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 한 가지를 더 배우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자, 이 말하지 못하는 귀신 든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께 오게 되었을까? 누군가가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가 데려왔을까요? 성경에는 누가 데려왔는지 이야기를 안 합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 온다 하니까 한 번만 가보자. 여러분, 이 귀신 든 사람이 가려고 했을까요? 안 가려고 했을까요? 안 가려고 했겠죠. 가기 싫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방법을 써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오려고 애를 썼고, 데리고 왔더니 놀랍게도 귀신이 나가고 말하게 시작이 되었고, 신기하게도 신기하게도 그 데리고 온 사람하고 돌아가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올 때는 말이 안 통했어요. 데리고 올 때는 대화가 안 통했어요. 답답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의 노력, 보이 이름도 모르는 이분들의 노력으로 소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소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통하게 되었다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뭐냐면,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가 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찾아가서
우리도

0: 소통의 도구가 되고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 되는 여러분 화평의 도구가 되기를 예수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기도해가지고 기적을 경험하고 기도해가지고 부자가 되고 기도해가지고 사업이 잘 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의 도구가 된 사람이에요. 나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면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아내가, 남편이, 이웃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 연산동에 존재하는 이유는 이 소통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절된 다음 세대를 향한 소통의 사명. 우리는 이 일을 예를 쓰고 있습니다. 그죠? 어떻게든지 하나님과 단절되고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아이들, 다음 세대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려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향한 소통의 사명입니다. 우리 주변에 가난으로, 질병으로, 외로움으로 소외되고 소통하지 못하는 사람들,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노인들, 여러분 아픈 분들을 어떻게든지 주님께로 데려가서 예수 믿게 만들고 구원받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하려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아직도 여러분 불통으로 고통을 경험하고 지옥으로 가고 있는 수많은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그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열방을 향한 소통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천로에 위치한 부니엘교회 김도명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864-6111번 부니엘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소망의 기도 김현숙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늘 경험하면서도 정말 옛적 이스라엘 백성처럼 또 불평하고 우리의 어려움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죠. 기도는 때로는 제가 생각할 때 씨앗과 같은 게 아닌가 싶어요. 씨앗이 심겨지면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니까요. 오늘도 애청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사연은 샵 0933번으로 50분과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혹여 본인을 밝히기 어려우신 분은 익명이라고 써주시면 익명을 지켜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일교회 소진성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샬롬.
0: 네, 목사님 정말 오랫동안 먼 타국에서 선교사를 또 하나님께 많이 헌신을 하셨는데요.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목회하시면서 기도하는 이 프로그램에 출연하셔서 애청자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는데요.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말씀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시작하겠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저는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습니다.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은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를 악인이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들은 마음이 교만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감찰하시는데 그들은 스스로 나는 흔들림이 없고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나는 무엇을 자랑삼고 있는지 성찰해보자 라는 묵상을 했고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어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자랑해야 하지 않는가 이런 묵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이제 하반절 쯤 가면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이 나타났는데 여호와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셔서 또 그들의 귀를 그들의

0: 소리를 소원을 귀 기울여 들어주신다 이런 말씀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망의 기도 시간 또 하나님을 의뢰하는 겸손한 자들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실 것을 믿고 간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소망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열고자 합니다.
1: 아멘.
0: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를 성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또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또 은총을 누리는 간증을 자랑하는 우리 소망의 기도 모든 애청자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7월 10일 금요일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망의 기도.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9215님 보내셨어요. 저희 조카 김민수 현재 보험 설계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고객을 찾아서 걸어 다니는데

0: 그 발걸음에 힘을 주시고 그 입술에 할 말이 있도록 또 보험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을 잘 만나는 은혜를 주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지치지 않도록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1: 하나님 우리 그 9215님의 조카 김민수 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보험 설계사로 또 그 보험을 필요로 하는 분들을 찾아가서 또 설명하고 또 그들에게 또 안정감을 주게 하는 그런 귀한 또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와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우리 김민수님과 9215님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우리의 의뢰할 바위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김민수님과 9215님과 함께 동행해 주셔서 또 보험을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가고 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의뢰할 바위가 하나님이심을 신뢰하며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축복된 행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또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갈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피할 바위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먹고 사는 문제가 다 갈급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 후배이자 7살 딸 아이를 두고 있는 저희 교회 집사님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이분은 아내 되는 집사님이 작년에 췌장암으로 소천하고 본인도 이제 몸이 아직 불편한 가운데 외동딸 키우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로 아내와 엄마가 없는 가정 그 가운데 특별히 이번 여름 방학 기간 동안 아내와 엄마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 요청합니다. 네. 한 사연 주셨어요.
1: 네. 하나님 교회 후배 집사님의 가정을 돌아보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있습니다.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교회 후배님의 남자 집사님께서 작년에 아내를 먼저 주의 품으로 보내고 외동딸을 키워야 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자신의 몸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좋은 상태가 아닌 것 같은데 또 아버지 장로님의 사업도 물려받아서 그 일도 감당해야 되는 그런 어떤 이렇게 하중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또 외동딸의 마음속에 어머님의 빈자리가 클 거라고 생각되어지고 남편의 마음속에서도 그런 자리가 있을 텐데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또 딸의 심령 속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그늘진 부분 또 외로운 부분 텅 빈 가슴을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또 축복과 은혜 속에서 상한 마음을 치료받고 또 일정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또 그 가정에 또 예수님과 함께 또 그 엄마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는 아름다운 만남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설계해 주시고 그 가정에 주님의 새로운 이렇게 은총의 축복을 또 사랑의 온기가 가득 찰 수 있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열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목사님 저희 소망의 기도가 매일 아침 11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각 방송사마다 프로그램 시간들이 다 따로따로 있지만 소망의 기도만은 전국에서 동시로 11시에 각 지사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받아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모니터를 보면서 기도 제목을 읽어가고 이렇게 보고 기도해 주시는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이제 처음으로 올라오시는 기도 제목을 보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1: 네네.
0: 그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새싹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네. 이분들이 이제 방송을 들으시면서 망설이시다 보니까 저희가 25분 26분은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고 클로징을 하는데

0: 망설이다가 그 시간을 놓치셔서 너무 늦게 사연을 보내시니까 그 시간대에 들으시는 시간대에 물론 그 다음날 계속 방송이 이어지긴 하지만 방송을 들으시면서 기도 제목을 보내시는 그날 그 시간에 듣지를 못하시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들으시면서 망설이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기도하기 원하시고 이 시간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0933번으로 문자로 기도사연을 미리미리 올려주시면 저희는 더 좋을 것 같아요.
1: 네, 일단은 단순하게 신속하게
0: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방송을 듣고 계시고 또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신다는 거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아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한번 안내 멘트를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5496님 기도 제목 소개합니다. 남편이 교회는 현재 나오고 있지만 늘 예전 습관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항상 상대를 탁하며 소통은커녕 맞받아치고 공격하는 모습으로 저와의 대화가 항상 단절돼 버려서 마음이 괴롭습니다. 하는 사연 주셨어요.
1: 네. 우리 주변에 이런 어떤 아픔의 갈등들이 있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또 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이렇게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들이 참 많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5496님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남편은 교회는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옛 습관과 또 고정관념들이 있어서 좀 비판적이고 또 공격적인 모습들로 인해서 이렇게 대화가 단절되어지는 어려움을 부부간에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운데 찾아가셔서 살롬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가고 또 성경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학습하고 익히고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많이 담고 새겨서 그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들이 새로운 해석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내서 그의 사상과 이렇게 생각들 고정관념들이 바뀌어서 언어로 새로운 옷을 입고 나타나서 사람의 마음을 감싸주고 또 경청하고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카리스마의 또 소유자가 될 수 있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자신뿐만 아니라 부부관계뿐만 아니라 대인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빛이 드러나고 사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을 심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0: 아멘. 목사님 5496님의 남편은 목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달라지실 거예요. 아멘. 그런데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1: 필요하죠. 네.
0: 왜냐하면 제가 저희 구역에 어떤 분을 전도를 한 적이 있어요. 네네. 정말 어렵게 전도했는데 이분이 오셨어요. 교회에. 오셨는데 교회 마당에 앉아서 본당에 예배에는 올라가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 시작이 얼마나 큰 건가를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순간이기도 했는데 이 남편분은 교회는 나오고 계시잖아요. 교회를 나오신 거는 굉장히 큰일이에요.
1: 아멘.
0: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서 대화가 금방 되지 않더라도 기도하시면 반드시 포도주가 좀 익어야 맛이 드는 것처럼 정말 남편은 맛있는 포도주와 같다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좀 익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계속해서 5496님 위해서 남편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 축복합니다.
0: 아멘. 다음은 9507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일주일도 늘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삶의 전부가 주님이라는 것 잊지 않는 그런 보람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저의 필요한 것을 미리 알고 계시는 주님, 늘 천국의 소망과 주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고 이웃을 더욱더 잘 돌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같아요.
1: 네, 아멘. 우리 9507님의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제가 시편 23편을 공동 번역으로 큐티했던 그 순간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이 공동 번역 성경 보면 이런 말.

0: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지쳤던 네, 이 몸에 네. 생기가 넘친다.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이 없는 그 주님의 축복 또 지쳤던 이 몸에 생기가 넘치게 하시는 아멘. 그 주님의 선하심이 우리 9507님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삼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 한평생 은총과 복에 겨워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기도는 아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다 보면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시간 소망의 기도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샵0933번으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일교회 소진성 목사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이 11시 18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0998님의 기도 제목인데요. 남편을 재작년에 여의고 저 혼자 딸 아이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현병이 있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셨어요.
0: 하나님 우리 0998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딸 아버지. 아이를 양육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조현병이 있어서 상황이 좋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약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하나님 우리 0998님 붙잡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또 연약한 부분들을 치유하시고 또 강건케 하셔서 또 이렇게 딸 아이를 잘 양육하고 믿음 안에서 이 가정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아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딸아이의 마음속에 거늘지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찾아가셔서 아멘. 빛을 비춰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아이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아멘. 또 부모님께 효도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복된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또 우리 0998님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믿음으로 기도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저희 극동방송 기도 팀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은 533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여름 방학을 맞아서 대학생들 그리고 각 교회와 선교단체들 함께 선교여행을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 발걸음마다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선교지에 복음의 씨앗이 뿌리지는 열매 맺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입니다.
0: 네. 제가 섬겼던 지구촌 교회에서는 이 선교팀을 MET이라는 MET라는 단어를 써요. 미션 익스포션 팀이란 선교 폭발 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하나님 우리 5338님의 기도처럼 각 교회들이 선교단체들이 대학생들이 여름철을 맞이해서 그 황금 같은 시간들을 주의 복음을 들고 선교여행을 떠나는 많은 팀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아멘.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폭발이 일어나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 맺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먼저 앞서가 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과 폭발적인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들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울며 씨를 뿌리는 자들의 발걸음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구원의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주의 자녀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목사님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다 보니 젊은이들의 그 모습이 제가 보는 것 같이 상상이 돼서
0: 알렐루야.
1: 제가 벌써 은혜가 넘치고 힘이 네. 납니다. 익명으로 보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저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과 생계와 앞으로의 미래 등 여러 가지로 막막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또한 가족들도 일터에서 모두 형통하고 일이 잘 될 수 있기를 기도 요청합니다. 저희 할머니의 건강이 잘 회복되고 일터에서 늘 성실하고 정직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저희 가정에 재정적으로 넉넉함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나요?
0: 이 공무원과 사업하시는 분들의 차이점이 있을 수 있거든요.
1: 네.
0: 참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익사이팅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1: 맞아요.
0: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네네.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

0: 을 찾고 기도하면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은총이 있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익명으로 기도 좀 올린 그 작은 사업터를 주님 사용하셔서 축복하셔서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소원의 항구로 이끄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1: 아멘.
0: 또 하나님의 간섭하시고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또 그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이렇게 선교 기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는 또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받고 누리며 흘려 보내는 하나님의 기업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기도는 슬픔이 아니고 기쁨이고요. 기도는 약함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풍파가 아무리 우리가 힘에 겨워서 지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은 우리가 요새가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계속해서 샵 0933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1140님의 기도 제목은요,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이 비자가 취소가 되어서 현재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셔서 귀한 도구로 계속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사연 주셨습니다.
0: 네,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장 큰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비자 문제거든요. 아, 하나님, 우리 1140님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비자가 취소되어서 선교 사역이 진행되어 가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또 그 과정을 통해서 또 쉼과 안식, 충전과 회복, 또 새로운 하나님의 선교에 인도하심을 구하며 또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전히 우리 1140님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음의 역사를 일구어 가시고 또 그 선교사님을 귀히 보시고 그 선교사님의 심령 속에서부터 먼저 선교의 태동이 또 열매가 일어나고 또 그를 통해서 그 지역사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마음에 상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멀리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심을 쫓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310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췌장암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시다가 얼마 전에 척추 쪽으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눕고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좌절과 우울감 속에 살아가시는데 만 81세입니다. 치료 잘 받고 잘 회복되고 또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0: 하나님, 3108님의 기도 제목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아버님께서 작년 2월에 췌장암 수술을 받은 이후에 또다시 척추 쪽에 전이가 되어서 많이 힘겨운 상태에 있습니다. 좌절감과 우울감 속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좌절감과 우울감으로부터 우리 아버님을 건져주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시고
1: 아멘.
0: 치유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1: 아멘.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훨씬 더 강하고 그 믿음이 이겨낼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을 삼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치료의 은총도 허락해 주시며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우리 3108님의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치유와 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오늘도 이 시간에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신 많은 애청자 여러분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오늘 못다한 기도 제목들은 월요일에 이어서 방송되겠습니다. 오늘은 예일교회 소진성 목사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0: 할렐루야.
1: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제작 유성수, 진행의 김현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생명을 전하기 때문이죠.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행복하세요.

0: 감초인 보화. 감초인 보화 오늘 이 시간은 양산 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1: 맥추 감사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적과 꿀이 겨르는 땅을 줄 것이다. 거기 가서 농사에서 첫 곡식을 거두면 하나님께 감사절을 지켜라. 그게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농사는 안 하지만 먹고 살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고 감사하는 줄 믿습니다. 출애굽할 때에 혹시 여러분 광야에서 뭐 먹고 살았는지 아세요? 만난 거 먹었어요. 꿀스건 과자 같은 만나를 40년 먹었는데 아무리 맛있어도 40년 먹으면 좀 질리지 않겠어요? 처음에는 이야 놀랍다,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되 이렇게 맛있는 걸 우리가 매일 먹을 수 있단 말인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고기도 먹고 싶다, 뭐도 먹고 싶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적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와 승리를 통해서 젖과 꿀이라는 땅을 받아서 농사를 하여서 젖곡식을 거뒀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때마다 그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행복하다고 했느냐 하면은, 제가 이제 수술을 한다고 할 때에, 이제 수술실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제 마음 속에 주님 거잖아요. 몸도, 마음도, 모든 것 주님 거잖아요. 살리든지 죽든지 주님 알아서 하세요. 하고 들어가서니까 너무 편안한 거 있죠. 수술을 하고 투병 가운데 여기까지 올 동안 제가요, 불안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걱정근심도 없었고 염려도 없었고 늘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이 죽는다는 게 그게 간단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너무 편한 마음으로 주님의 것이니까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이제 마취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제 몇 시간 수술을 했는지 모르는데 아마 마취가 되었고 무통도 달았고 하니까 전혀 아프지 않더라고요. 나오면서 멀쩡해서 이제 중환자실로 들어가는데 가족들이 있길래 막 제가 손 흔들었어요. 나 괜찮아, 괜찮아. 아, 정말 멀쩡하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마음도 편하고, 투병하는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도 없고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그 과정이 당연히 있지요. 너무너무 힘들 때는 우리에게 어떤 장로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너무 힘든다고 해서 제가 신방을 갔어요. 장로님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목사님 이렇게 힘들고 아플 줄 알았으면 나 수술 안 하고 죽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근데 우리가 아프지 않으면 그 마음을 어떻게 알고 어떻게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식사는 좀 드십니까? 그러니까 안 넘어갑니다. 하나님한테 가면 오바이트가 나서 안 넘어갑니다. 제가 큰 소리로 권면했습니다. 장로님,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먹기 싫다, 안 넘어간다, 오바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말을 하면 그게 내가 듣고 내가 그렇게 믿으니까 더 맛이 없습니다. 바꾸시고 말씀도 바꾸시고, 밥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맛있는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이렇게 드세요.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약속하셔야 됩니다. 이러니까 장로님이 예 하시더라고요. 그 후에 이제 집에 대해서 장로님이 건강하게 회복돼서 물으셨습니다. 그때 드셨습니까? 이랬더니, 예, 목사님 말씀 듣고 그때 한 숟가락 먹고 그 다음 조금씩 해서 회복이 됐습니다. 이랬는데 제가 아파 보니까 맛없더라고요.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야, 내가 그때 너무 큰 소리 했구나.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도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늘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건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거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십자가 생각하면요, 전 죄송합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분들에게 좀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몸은 힘들고 어렵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저 하나님의 은혜였지요. 저는 죽음에 대해서는 별 두려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 과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고민했어요. 너무너무 힘들면서 하루는 잠도 오지 않고, 이게 잠도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잠 못 자는 분들 참 힘들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것도 참 힘들대요. 그래서 들뜨는 이제 수면제 먹고 자기도 하고, 그래도 잠이 안 오고, 뭐 옆에 아내가 누웠는데 깨울 수도 없잖아요.

잠이 안 오니까 기도가 되더만. 그래, 자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가 살아오면서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렇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시는데 그게 얼마나 큰지 밤새도록 회개하고 또 하고 또 잘못하고 또 해도 끊이지 않더라고. 그리고 수술하면 힘들고 아프거든요. 굉장히 움직일 수 없다는 게 뭐 대소변도 다 가려야 되지 너무 답답하고 움직일 수 없고 그러면서 나는 이 많은 죄인이 이렇게 수술받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분인데 죄는 알지도 못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너무너무 죄송하고 감사하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조롱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따귀를 맞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매달려 피 흘리시는데 저는 아파서 무통을 달았거든요. 간호사들이 와서 무통 좀 빼면 안 되겠습니까? 빼지 마세요. 빼지 마세요. 너무 아픕니다. 힘듭니다. 이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슬개탄 포도즙, 이게 일종의 마취제라고 그래요. 그것도 다 거절하시고 정말 찔리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피 흘리시면서 즐겨하는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큰지 거룩하고 훌륭하고 깨끗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을 가치 있는 자를 위해서가 아니라 죄 많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구나 생각이 되니까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고 여러분에게 증거하고 간증도 하고 설교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진짜로 믿고 늘 감사하고 살았는데 그보다 훨씬 더 깊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아픔과 고통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을 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걸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그런 그 생각과 깨달음과 느낌을 가지니까 제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나아서도 좋고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좋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좋고 가족을 볼 수 있다는 거 다 좋지만 그것 때문에 항상 기쁘고 행복한 것이 아니고 그 크신 전능하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분이 내 안에 항상 계신다는 게 늘 기쁘고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합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불평불만하고 해결을 하지 말고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고 기쁨이 있고 축복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주신 것은 참으로 모든 것을 주신 것이고 최고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병투병을 하는데 제가 얘기를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한 분은 또 뭐 세균이 감염이 됐다고 선생님들이 세균이 장에 감염이 되고 또 있으니까 피 속에도 감염이 됐고 뭐 이런 말씀들을 자꾸

하시는데 또 괜찮습니다. 조심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또 우리 집사람은 남편이 돼서 그런지 뭐 열심히 그게 뭔지 찾는다고 난리야. 그리고 자기는 자꾸 얘기해 주는데 자꾸 더 불안하게 하는 거 있죠. 고열이 자꾸 나서 제가 응급실에 여러 번 갔어요. 가면서 하룻밤은 곰곰이 생각하고 지나면서 죽을 수 있겠구나. 아, 완전히 나을 때까지는 낫는 게 아니구나. 이 사선이 말, 제 개인적으로는 죽음의 고비가 굉장히 여러 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 지금 천국 가는 거 괜찮거든요. 아무렇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만약 내가 천국 간다면 우리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니. 아빠를 위해서 간을 줬는데 건강하지 못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들이 저렇게 사랑하고 기도하는데 내가 만약 지금 천국 간다면 저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세 번째는 그래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을 그래도 나름대로는 분명히 알고 전한다는 복음 전도사인데 이 복음 전해야 될 때가 많은데 그래도 저 천국 가는 거 괜찮습니다. 저는 편할 수 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복음 전하는 거 제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예비된 많은 전도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제가 전해야 될 사명도 있는데 하나님 데려가시길 원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밤을 세워서 기도했어요. 밤을 세워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확실한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치료하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리라.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와닿는 마음의 메시지를 주시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하고 기쁜지 그때부터는 고열이 나고 아프고 또 어떤 상황이 있어도 불안해지잖아요. 하나님도 이게 뭡니까? 기도하면 내가 너를 치료한다고 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했지 않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쓰겠다. 걱정하지 마라. 이러한 마음의 음성이 들려서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되고 편안히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문제 때문에 우리 기쁨이 영향받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세상이 가난하다든가 아프다든가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뺏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이 오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두려움이 올 때 그걸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깊이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믿고 의지하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선하신지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고 예비하셨습니다. 구원을 준비하고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세상에 살면서 비교해 볼 때 우리 집은 왜 이렇게 못 사는가? 나는 왜 일이 잘 안 되는가? 나는 하는 것마다 왜 어려움이 오는가? 속지 마세요. 늘 말씀을 드렸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갔잖아요. 얼마나 어렵고 힘듭니까?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가서 꿈 해몽을 했는데 술 맡은 간호사에게 나가서 나갈 때 날 기억해달라 해도 잊어먹었잖아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하는 것마다 안 돼. 하는 것마다 어려움이 와. 억울한 일이 와. 너무나 답답하고 분통 터질 일, 화병 날 일이 와. 그러나 요셉은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요셉은 그 가운데에서도 승리할 수 있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 문제나 환경만 보지 말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더 선한 뜻을 이루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번에 아프면서 알고 있었지만 더 철두철미하게 깨달은 것은 내 것이 아니더라고요. 생명 내 것 아니에요. 육체 내 것 아니에요. 여러분 돈 여러분 거 아니에요. 지식 아니에요. 자식 우리 거 하나도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돈이 많으면 나는 위대하고 능력이 있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해서 성공한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착각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피로 가족을 사셨구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셔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셔요.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셔요. 가장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셔요. 시편 121편에도 내가 눈을 향하여 산을 향하여 눈을 들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나의 도움이 여호와께로서로다. 성도 여러분,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어떤 것도, 아주 사소한 것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셔요. 아기를 키워본 분들은 아시죠? 키워보지 않은 분들은 모를 거예요. 이제 서너 살 때가 이러면은 엄마 이거 어떻게 해? 아빠 어떻게 해? 해서 아 이렇게 하면 너무 행복해요. 잘못하면 가르치면 아 그러는 거 아니야? 싫어! 싫어! 이러면 잘하면 좋은데 잘하는 게 아닌데 자꾸 자기 뜻대로 하려고 그래. 그러면 너무나 답답하죠. 우리가 아는 게 있습니까? 1초 후에 될 일 압니까? 10분 후에 될 일 압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내 생각으로 내 계획으로 내 판단으로 내 결정으로 그래서 어쩌다가 맞으면 봐라 내가 이런 사람이야 봐라 이런 사람이야. 여성들은 그러대요. 촉이 있다고. 무슨 촉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입견 버리고 사람들에게 탁 이런 사람이야 팍팍 그럴 줄 알았어. 그 다 악입니다. 우리는 겸손히 사랑하고 진실하게 대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의의를 행하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것도

0: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쉬지 말고 항상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그 예수님은 우리 안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 감사해요. 하나님 은혜 감사하고 여러분도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마귀가 싫어합니다. 마귀는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과 타다는 것, 남 타다고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기도도 감사함으로 아리라. 감사함으로 아리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할렐루야.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도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도 감사합니다. 뭐 불신자를 만나서도 식당에서도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선합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축복된 여러분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성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감초인부와 지금까지 경남 양산시 물금읍 신주로에 위치한 양산온누리교회 허남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55-386-0091 양산 온누리교회로 전화하시거나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R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7월 10일 금요일 극동방송 교계 뉴스입니다. 한국교회 군선교가 단순히 세례 인원을 늘리던 기존의 양적 지표에서 벗어나 장병들을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참된 섬김의 사역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군선교 현장의 체질 개선 과제를 오다인 리포터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1: 선교와 디아코니아 연구소는 종합 세미나를 열고 육군 기준 18개월로 짧아진 복무 기간에 맞춰 군선교의 패러다임을 숫자가 아닌 양육과 섬김의 내용으로 채워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범성 실천신학대학원대 교수는 청년들이 영적으로 가장 열려있는 5주의 훈련소 시기를 군선교의 핵심 승부처로 삼아 세례 이후의 양육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우 전 육군참모총장 역시 장병들이 부대 안에서 스스로 신앙 공동체를 조직하고 이끄는 병영 인큐베이팅 모델을 제안하며 군대를 단순한 전도 대상지가 아니라 장병의 일상 자체가 예배의 현장이 되도록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군선교 전문가들은 병 복무기간 단축과 군인교회 감소라는 구조적 위기 속에서 진중세례라는 숫자의 성과보다 장병 한 사람을 올바르게 기르는 목양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례 이후에 양육 공백을 메우고 전역 후 지역교회 정착까지 책임지는 체계적인 제도 정비가 한국교회 군선교의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FEBC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선교단체들이 올여름 다음 세대에게 고립과 갈등을 이겨내는 믿음을 가르치기 위해 교육의 연속성을 살린 여름 성경학교 교재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올해 주제를 용서와 화해로 정하고 다음 세대의 공동체성 회복을 강조했으며 예장합동총회는 성경학교 이후에도 가정에서 10일 동안 큐티를 매일 이어가는 믿음항해 챌린지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예장고신과 기독교대한감리회, 파이디온 선교회 등은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한 소외와 무한 경쟁 속에서 흔들리는 아이들의 기독교적 정체성을 세우는 눈높이 맞춤형 교구를 대거 확충했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올해 교재들이 단순한 일회성 놀이를 넘어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실 문제를 성경적으로 풀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교회에 복음을 전했던 미국 장로교회 교세가 100만 명 붕괴 초읽기에 들어서면서 국내 주요 교단들도 서구교회의 쇠퇴 공식을 막기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국 장로교 총회가 발표한 교세 통계 자료를 보면 2025년 기준 교인 수는 101만 9,003명으로 지난 1983년 통합 당시보다 67% 넘게 감소했습니다. 교계 전문가들은 전체 교인의 58%가 55세 이상인 심각한 고령화가 미국 교회의 쇠퇴를 촉발했다고 분석하며

0: 예장합동과 예장통합 등 매년 교인 감소세에 늪에 빠져있는 한국교회도 변화하지 않으면 서구의 전철을 밟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미국 장로교의 급격한 교세 감소는 교인 고령화와 기독교에 대한 관심 저하를 방치한 결과로 한국교회에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서구교회의 쇠퇴 공식을 답습하지 않기 위해 복음적인 부흥 모델을 연구하고 선교 전략 또한 다각화해야 할 때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수용자의 진정한 참회와 피해자의 치유를 돕는 회복적 정의 프로그램인 시커모어 트리 프로젝트의 국내 첫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소망교도소는 최근 교도소 강당에서 국제교도협회 한국본부와 함께 한 달간 총 8회에 걸쳐 가해자의 책임 인정과 용서의 가치를 교육한 수용자들의 수료 소감을 나눴습니다. 이번 수료식에는 범죄 피해 경험을 가진 대리 피해자가 직접 참석해 수용자들을 격려했으며 8명의 수료생들은 사과와 회복의 다짐을 담아 직접 제작한 타일 아트 작품을 전달하며 진정한 화해의 뜻을 다졌습니다. 또한 교도소 측은 이에 앞서 지역 주민자치회 봉사자 23명과 함께 수용자들과 직원들을 위한 520인분의 짜장면 나눔 행사를 열고 지역사회와의 따뜻한 연대도 다졌습니다. 한국교회 언론회가 지난 7일부터 시행된 개정정보통신망법과 관련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우려가 크다며 법률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언론회는 공식 논평을 통해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고 정보를 유통할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이번 개정법의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허위와 조작의 판단 기준이 모호해 권력층이 비판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으며 법적 방어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언론사들이 스스로 비판 보도를 자제하는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기업들이 제재를 피하기 위해 게시물을 무분별하게 차단하거나 정치적 사안에서 신고 폭탄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부작용이 속출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고혜수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문제는 이러한 이성적인 방법을 그대로 신학에 적용해서 오늘날까지 발전해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이 뭐냐?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이런 분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학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적용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대학의 신학자들이 학문적 방법을 사용하여 신학을 체계화시킴으로써 신학은 성경을 떠나 사변화되었고 복음의 생명이 약화된 것이다. 이런 신학의 사변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친 것이 16세기 종교개혁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번창하고 기독교가 활발히 됐었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신학을 연구하는 학문을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 학문으로다가 적용해서 윤리와 도덕책으로 갈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교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이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신학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고. 아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탐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미기는 거예요. 그 학문이 말씀하되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다룰 수 없으니 기도하면서 책임지라면서 말씀과 기도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요한 칼빈 선생도 신학을 구원의 교리 또한 경건에 대해서 가르침 신학을 학문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0: 접근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다시 신학자들이 책임질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자리 이루기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학문으로서의 연구에서 하나님을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배워가는 것이, 그것이 신학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 한국의 신학 교육은 종교개혁자들의 신학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성경보다 인간의 학문을 더 중요시 여기는 데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신학자들이 해외에서 배운 생명력 없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많은 지식, 증인거리 칼빈이나 우리가 조나다 에드워즈나 위슬레 선생님이나 바빙크나 이런 위대한 분들을, 그것이 영성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영성은 갖고 오지 않냐고 학문으로만이 갖고 왔다 이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썸머 스페셜 예수로 스며들다. 한낮의 열기를 식혀줄 시원한 찬양 퍼레이드. 안녕하세요, 유성수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우리의 눈앞의 상황이 때론 더딜지라도 내 삶의 가장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어주실 주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첫 찬양은요, 심플리포의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리고 이어지는 찬양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예라 모십입니다.

하루 한 장. 매일 시편 한 편씩 읽어드립니다. 듣고 계신 분들은 아멘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습니다. 가능하시다면 저와 함께 소리내어 읽어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하루 한 장 시편을 소리내어 읽을 때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편 4편.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리컬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주 그리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땡스기빙 밴드였습니다. 오늘은 시편 4편의 말씀을 나눠드렸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함께 따라 읽어주셨나요? 시편 4편 7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참된 기쁨 주시는 주님과 함께 남은 하루도 기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로 스며들다 유성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3절부터 10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지체하지 않고 걸어가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사명의 길을 지체하지 않고 걸어가려면 첫째, 내 죄의 결과를 직면해야 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된 후 예루살렘 본궁에 돌아온 다윗이 가장 먼저 행한 일은 무엇이었나요? 3절에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라고 해요. 압살롬은 다윗이 피난 갈 때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과 백주에 동침했었지요. 당시 관례대로라면 반역자에게 더럽혀진 후궁들을 죽이는 것은 왕의 권한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그들을 가까이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별실에 두어 보호하는 동시에 그곳이 자기 눈에 보이도록 했어요. 다윗은 이 여인들을 볼 때마다 자신이 과거에 지은 간음과 살인의 죄, 나단을 통해 들은 징계의 말씀을 처절히 대면해야 했지요. 자기 죄가 낳은 참담한 비극의 흔적을 숨기거나 덮지 않고 온 백성이 보고 알 수 있도록 궁 한편에 둠으로써 날마다 자신의 수치를 직면했어요. 회개하기 전에 다윗이라면 아마 이런 수치스런 현실을 지워버리려고 했겠죠. 하지만 이제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듯 진정한 회개는 죄의 결과를 외면하지 않아요. 잠깐의 부끄러움이 두려워 죄의 흔적을 감추려 하고 수치를 덮기에만 급급하다면 또다시 반복해서 죄를 짓고 즐기게 됩니다. 결국 파멸의 길로 질주하지요. 반면에 내 죄를 인정하면 잠깐은 부끄럽겠지만 그것이 수치로 끝나지 않고

죄를 이기는 거룩한 능력이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의 결과를 외면하지 않고 직면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 적용을 통해 그동안 끊어질 것 같지 않던 고질적인 여자 문제와 중독의 고리를 완전히 끊어내게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먼저 내 안에 악하고 음란한 죄의 고리를 끊어내는 구별된 적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의 죄와 잘못된 선택으로 고통받는 가족이나 지체가 있습니까?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숨기려 하지는 않나요? 사명의 길을 지체하지 않고 걸어가려면 둘째,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해야 합니다. 4절에 다윗이 아마사에게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고 해요. 다윗은 세바의 반란 진압을 위한 작전에 돌입합니다. 민심을 수습하고 요압을 견제하고자 압살롬의 군장이었던 아마사를 전격 기용하여 유다 사람들을 소집하도록 해요. 그런데 5절에 보니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간 아마사가 지체하여 왕이 정한 기일을 넘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과거 압살롬 편에 섰던 전력 때문이었겠지요. 백성은 아마사를 쉽게 인정하거나 따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자 다윗은 6절에 보니 곧장 아비새를 투입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개인적인 감정과 원한에서 비롯된 문제였지만 세바의 반란은 그 성격이 달랐어요. 베냐민 지파 출신 세바의 반란은 지파 간의 뿌리 깊은 갈등의 폭발이었습니다. 지체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면 온 나라가 걷잡을 수 없는 분열의 수렁에 빠질 위기였지요. 세바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요새를 구축하기 전에 서둘러 그 틈을 막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을 치를 때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와 순종의 감동을 주실 때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요 하면서 미루는 것은 사탄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것과 같아요. 사탄은 내가 주저하는 동안 내 마음속에 견고한 진을 더 단단히 쌓아요. 그렇게 문제가 커지기 전에 죄의 유혹이 내 마음을 장악하기 전에 즉시 결단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다윗은 이 위기 앞에서 지체하지 않고 자신을 따르는 용사들을 즉시 파송했어요. 이렇듯 인간적인 계산을 내려놓고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즉시 순종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말씀을 듣고 순종을 미루다가 문제를 더 키운 적은 없습니까? 오늘 내가 즉시 결단하고 실행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돈과 욕심을 따르다가 생과부가 된 것이 자기 삶의 결론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며 이제는 자녀의 신결혼을 위해 기도하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믿지 않는 가정의 장녀로 태어난 저는 큰딸은 살림 미천이다 라는 말을 들으며 성장했어요. 냉정한 계모 손에서 자란 어머니는 자기 연민과 자기애가 강하셨는데 저를 향한 사랑과 기대감이 매우 컸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좋은 대학과 직장에 들어갔지만 늘 무기력했지요. 서로를 탓하며 싸우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결혼하기보다 돈과 아이만 있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했지요. 그러다 나이가 한참이나 많은 성공한 사업가를 만나 아이를 낳고 오직 자녀 양육에 열과 성을 다하며 엄마로만 살기로 결심했어요. 비록 혼인관계는 아니지만 아이 아빠가 저희 모녀의 미래를 책임져 주리라고 기대했죠. 하지만 그것은 제 착각일 뿐이었어요. 아이 아빠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가족 간의 재산 분쟁이 일어났고 그 과정에서 저는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어요. 그리고 모범생이던 아이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우울증을 앓았고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응급실에 여러 번 실려갔습니다. 게다가 친정아버지 명의로 산 집은 아버지의 연대 보증이 문제되어 경매로 넘어가 저는 3년 넘게 법정 다툼과 여러 건의 고소 사건을 겪어야 했지요. 머리를 맞대고 의논할 배우자가 없으니 홀로 그 시간을 견디며 일을 처리해야 했어요. 10절에서 관계와 질서를 무시하고 살인을 저지른 요압처럼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온 결론으로 저는 생과부가 되었습니다. 30대부터 과부로 지낸 저 자신에 대한 연민을 내려놓고 돈과 욕심을 좇아 살아온 죄를 회개하며 자녀가 신결혼을 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교회 고등부 학생들과 자녀가 신결혼을 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0: 하겠습니다. 밝고 활기찬 마음을 유지하고자 운동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입니다. 다윗의 명령을 받은 아비새와 요압의 군사들이 세 발을 쫓아 기부온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정한 기한을 놓치고 뒤늦게 군사를 모아온 아마사가 당도합니다. 요압은 자신을 제치고 군사령관이 된 아마사에게 다가가서 내 형은 평안하냐 인사하면서 칼로 그의 배를 찌릅니다. 아마사는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지요. 요압은 자신의 권력과 기득권을 위해서 아브넬과 압살롬에 이어 세 번째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그는 항상 자기 자리와 이익을 지키고자 사람을 제거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언제나 친근함과 속임수였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이렇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친근하고 익숙하게 안심시키는 말로 다가와요. 그러다 보니 그 유혹에 쉽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공동체 안에서 말씀으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당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요압은 다윗 곁에 있으면서도 다윗이 우리아를 죽인 은밀한 죄의 비밀을 약점으로 잡고 다윗을 쥐고 흔든 인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고 중요한 순간마다 자기 유익과 권력만을 구했어요. 아무리 좋은 공동체에 있어도 나의 위선과 거짓, 죄를 보지 못하면 요압처럼 내 이익과 성공을 위해 곁에 있는 가족, 지체들에게까지 칼을 겨누는 악을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 앞에서 내 죄의 결과를 직면하고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함으로 사명의 길을 지체 없이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릴게요. 주님, 다윗의 후궁처럼 숨기고 싶은 죄의 흔적들이 저마다 있습니다. 수치가 두려워서 덮고 지워버리고 싶은 유혹을 마주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죄의 결과를 직면하는 것임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의 잘못된 선택으로 마주한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말씀으로 잘 직면하길 원합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으로 고질적인 죄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감동을 주실 때 순종을 미루지 않고 즉시로 결단하고 행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내 유익과 기득권 때문에 위선과 이기심으로 행동하지 않고 내 곁에 있는 지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숨은 악 때문에 애통하고 말씀을 들은 즉시 순종함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모로코는 중동과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중요한 위치에 있으나 무슬림권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 땅이 복음화되어 주님의 복음이 열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모로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현재 모로코 땅에는 비즈니스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은 사업 파트너와 회계사 그리고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모로코에서 NGO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비자를 얻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비자를 순적하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그 땅에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향민입니다.
1: 김장한 목사입니다. 건강하세요.
0: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낸 한 사람이 자신의 축하연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떠올리는 한 분이 있습니다. 어릴 적 제 옆집에 살던 부인이셨는데 그분은 늘 피아노를 치며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송가를 부르곤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이라는 찬송가만 계속 들려왔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가정에 큰 시련이 찾아왔고 그 부인은 찬송으로 아픔을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죠. 저는 그 이후로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찬송가를 부르며 고통을 이겨냈습니다. 찬송은 제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었고 제게 다시 살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목사님,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찬송가를 부르면 감사와 감격이 샘솟는 것 같아요.
1: 사실 기도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들의 찬양을 더 선호하시는 것 같더라.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우리가 이런 찬송을 부를 때 사실 올해 늦장마가 왔다. 갑자기 산사태가 나서 집을 덮쳤다. 사실 베네수엘라에는 지금 갑자기 지진이 와가지고 네. 많은 사람이 생명 아직 찾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할 때 뭐가 위로를 위로해 주실 건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찬상이 가장 위로가 될 거예요. 또 생각지 않았던 전염병에 걸려서 생사를 헤매고 있는 사람. 사실 찬송을 부를 때에 위로가 되고 하나님이 기뻐했을 것 같은데 나도 어떤 때는 뭐 그냥 울적하고 그럴 때 찬송가를 부르면은 마음이 차분해지고 또 하나님의 축복과 그동안에 은혜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은 야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구나 생각하면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0: 아멘.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시간,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하면 라디오뿐 아니라 여러 절기별 음악회를 하던데요. 가을음악회, 부활절 콘서트 등 많은 음악회들이 있는데 오늘 그중에 몇 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2023 부활절 클래식 음악회 실황 중에서 테너 구균종, 바리톤 한명원이 부른 주님께 영광, 그리고 2020 극동방송 가을음악회 실황 중에서 모슬리 피라모니 오케스트라의 십자가 군병들아 연주곡, 이어서 2025 극동방송 신년음악회 공연 음원 중 김주택, 최정원, 림팍이 부른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1: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극동방송은 전파선교사 여러분의 사랑과 후원으로 이루어지는 방송입니다. 목사님, 기억에 남는 전파선교사님과의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2: 오늘 아침에 내가 편지 한 통을 받았어요.
1: 네.
2: 캐나다에서 부부가 극동방송을 듣고 많은 위로를 받고 캐나다 돈으로 헌금 $120를 보내왔어요.
1: 예.
2: 그래서 내가 편지 답장을 하고 너무 뜻밖이고 서프라이즈다. 참 두 내외가 캐나다에 사시면서 찬성으로 말씀으로 극동방송을 듣고 있다고 그래서 야, 참 귀한 분들이라구나. 이따금씩 미국에서도 자기네들 가지고 있는 전화로
1: 네.
2: 앱을 깔아가지고 듣고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들은 야 극동방송 거기서도 듣고 중국, 일본, 러시아, 북한.
1: 네.
2: 물론 한국은 물론이고 그래서 아 우리들은 참 복음방송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그 먼 데서 극동방송을 들으면서 찬양과 말씀 많이 위로가 될 것 같은데
1: 네.
2: 우리 아나운서께서는 해외에서 누가 듣는다고 생각해 봤어요?
1: 전에 오는 그런 소식을 듣고 들릴 때마다 참 감동을 하게 되는데 캐나다에서도 이렇게 헌금을 보내주셨다고 하니까 참 감동이 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2: 그러니까 헌금 $120를 보낸 거예요. 캐나다 돈으로. 참 감사하죠. 그런 사람들.
1: 맞습니다.
2: 듣고 그냥 감사 편지라도 보내면 고마운데 거기다가 돈까지 보냈는데 그 여자 이름이 막 캐나다 이름으로 세업이야. 뭐 그렇게 해서 보냈더라고. 남편 이름도 영어 이름이 있는데 앞으로 캐나다에서 크게 성공하기를 기도해 드릴게요.
1: 네, 참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저희도 더 좋은 방송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연 도착해 있는데요. 함께 나누겠습니다.
2: 목사님 안녕하세요. 극동방송을 듣는데 이 말씀이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제 안에 실력을 구하고 은사를 구하고 능력은 구해도 사랑을 구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없어질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다른 이들을 세워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들으면 희망을 샘솟듯이 받습니다. 이웃 북한에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기도하며 늘 은혜로운 방송 감사합니다. 참 이런 사연을 들으면 우리 방송하는 사람들이 신날 거예요.

맞습니다. 사연 감사드리고요. 오늘 사연 채택되신 성도님께는 준비한 선물 보내드립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사연 있는 분들은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서머 스페셜 첫 주로 함께했는데요. 앞으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실 청취자 여러분께 목사님 격려의 한 말씀 해주세요.
1: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청취자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고 또 좋은 휴가 때가 되기를 기도할게요.
0: 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를 보내시는 경우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아름다운 세상을 보여주는 믿음의 기업 방주가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초대석. 오늘은 한여름의 더위를 시원한 찬양의 은혜로 채워줄 특별한 연주 소식을 띄워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세대를 믿음의 군사로 길러내고 있는 나들임학교 칼리스의 김승욱 교장 선생님, 그리고 이번 연주회 총지휘하시는 전경일 교수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두 분 모셨는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두 분 다 각자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나들임학교 칼리지를 전체 맡아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는 총괄교장 김승욱입니다.
2: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년 동안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찬양을 가르치고 합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좀 더 밝게 보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는 전경일입니다.
0: 네. 교장 선생님, 벌써 나들임 콰이어가 13번째 정기 연주회를 맞이했습니다.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번 연주회 열리게 된 취지 소감 부탁드립니다.
1: 네. 하나님의 은혜로 나들임 콰이어가 벌써 13번째 정기 연주를 열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올해로 26년째거든요. 26년째 콰이어로 13번째를 맞았다는 것은 정말 역사적입니다. 저희 나들임 콰이어는 단순한 음악 단체가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다음 세대 영적 군사들인데, 제가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은 틴 선교사다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주에는 시온의 회복을 노래하는 다음 세대 비전 후원을 위해서 마련되었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찬양으로 회복되고 더 나아가서 무너진 이 땅의 영역들을 또 북한 땅까지 또 제3세계까지 영적으로 회복하겠다는 아주 다짐을 굳게 다진 아주 뜻깊은 자리입니다.
0: 네. 우리 전경일 지휘자님, 이번 연주의 메인 타이틀이 글로리아 페스티벌 이렇게 돼 있고요. 부제가 캐논의 완성 이렇게 하셨던데요. 이 지휘자로서 이 부제에 대해 어떤 영적 음악적 의미를 담아가셨나 궁금합니다.
2: 예, 그 메인 타이틀이 글로리아 페스티벌이라는 것은 아주 오래된 고전부터 시작을 해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거장들의 글로리아만 모아서 연주를 하면서 나누기를 바라고, 부제로부터는 음악에서의 캐논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또 교육으로 역할과 연주로 역할을 그대로 한번 보여주는 모습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캐논은 우리가 가장 쉽게 받아들인 돌림노래 형식입니다. 하지만 이 단순함이 교육적이고 또 합창으로 만들어졌을 때 얼마나 대단하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고 완성되어가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한선율이 사성보가 되고 또 단순한 한선율이 삼성보가 되었다가 구성보가 되었다가 때로는 16개의 성부로 나누어지는 것까지를 이번 연주회 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0: 그렇군요. 이 연주회 프로그램 구성을 살짝 엿보고 싶은데요.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을 만한 특별한 곡 무대 연출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2: 특별한 포인트는 좀 모든 곡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살아있고 또 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인 그 음이 살아있는 느낌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그동안 자라오면서 계속적으로 몸에 익혀왔던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인데, 정확한 음을 노래하고 그 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창조물에 관한 것들을 한번 경험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합창이 아니라 서로의 소리가 잘 엮여가고 하나가 되고 한 사람의 소리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0: 실수있음을 나타내는 그런 포인트가 이 곡들 속에 숨어 있습니다.
1: 네. 교장 선생님, 되게 청소년 시기에는 대중음악이 좀 더 친숙하게 마련인데요. 우리 나들이학생들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합창과 찬양에 몰두하는 모습이 참 귀합니다. 학생들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삶이나 신앙에 어떤 변화들이 있습니까?
2: 네네. 아주 변화된 경험들이 많은데, 초기 입학했을 때 학생들 모이면 대중음악을 많이 불러요. 특히 BTS 이런 네. 노래들을 가지고 들어오는데, 우리 정기열 목사님을 통해서 합창을 하게 될 때 이제 집중을 다 하게 되니까, 합창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 잘하는 것이 아니고 또 보컬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화음을 제대로 이룰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공동체로 옆 사람 소리를 듣고 내 목소리를 낮추고 화음을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아하, 내가 너무 나서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겸손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 사춘기 시절에 정말 방황을 많이 하고, 때로는 몰래 노래방에 간 아이들도 있더라고요. 얼마나 웃었든지 가서 반딧불 노래도 불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또 찬양을 불렀다.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렇게 하지 말고, 제대로 배워서 학업 스트레스 있을 텐데, 찬양으로 또 시편으로 쏟아내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취업하는 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음치도 우리 정기열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노래 잘 부르는 사람 변하는지 저는 그게 너무 또 놀라워요. 음치도 콰이어를 할 수 있다. 네. 이 부분이 막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선택한 그 백성들을 통해서 찬양으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걸 확실하게 느낍니다. 네. 연습할 때는 힘들기도 하고 가끔씩 투덜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 무대 위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딱 체험하는 그 모습 볼 때, 그때는 찬양 부르면서 아이들도 울고 저희들도 울고요. 그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보람을 느낍니다.
1: 네, 이 음치도 이렇게 변화시키시는 우리 정경일 지휘자님 한 말씀 네, 해주시. 네. 비결이 뭡니까?
0: 비결은 없습니다. 네. 저는 뭐 네. 자주 그냥 제가 생각해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자주 드는데, 합창이라는 음악이 어쩌면 음악 교육의 중심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완성돼서 연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세상이 또 하나님의 나라가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또 합창 같은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노래를 못해도 전교생이 무조건 학교에 오면 합창을 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변화되어 가고 새로워지는 것들을 경험하는데, 아이들이 스스로들 나서서 어려운 아이들을 돕고 잘하는 친구들을 따라가고, 아까 말씀하신 같이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하나가 되기를 바라고, 또 함께 합창을 하고 찬양을 하면서 정말 아이들이 많이 기뻐합니다.
1: 네. 두 분의 이 콜라보레이션이 동역이 참 아름답게 돋보이는 대목이었어요. 이번 연주회의 목적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비전 후원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연주회를 통해서 모인 후원과 관심,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흘러가게 되나요?
2: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분단 국가로 오랫동안 살아와서 우리 아이들은 제대로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학업을 제대로 또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은 철저한 그 쇠뇌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참 영혼의 자유를 맛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 우리 출발하면서도 그 북한 어린이들, 그리고 제3세계에 있는 아이들, 저기 라오스에 버려진 아이들도 있고 태국 산골에도 버려진 아이들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틴 선교사로서 우리 이 아이들도 좀 돕기도 하고, 그리고 가치관을 잃어버린 그런 아이들이 이 나들임을 통해서, 특별히 이 콰이어를 통해 가지고 이제 글로벌 그리스도 리더로 자라가면서, 그동안 연주를 했을 때에 계속 보내주신 그 후원금들이 있었는데, 작년에도 그전에 지금까지 1,000만 원씩 그렇게 주시는 대로 해서 다 나눴거든요. 보이지 않게 북한에도 그 고아원을 있는데 그 들어가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 직접적으로 이제 거기에 필요한 걸 보내기도 하는데, 올해도 변함없이 멀리 떨어진 그 라오스를 포함해서

0: 방글라데시, 우리 북한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여기 와서 공부한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장학금도 지원하기도 하고 특별히 먹거리, 정말 배가 고픕니다. 거기까지 전적으로 지원하는, 그래서 뭐 투명하게 늘 진행해 왔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1: 네. 연주회 날짜가 7월 23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부산대학교 10-16 기념관 홀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찾으셔서 자리 채워주시면 좋을 텐데요. 우리 지휘자님께서 초대한 말씀 전해주시죠.
2: 네. 이미 더워지고 있지만 7월 말이면 많이 덥고 또 장마에 지쳐 있을 때인데 여러분 오셔서 이때가 아니면 다시 들을 수 없는, 그리고 이 아이들의 목소리가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순수한 영혼이 부르는 천상의 하모니를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다 위로받을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늘의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마음의 기쁨을 충분히 채워가시면 좋겠습니다. 7월 23일 저녁 7시 30분 부산대학교 116 기념관 홀입니다. 성도들과 함께 오셔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1: 네.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듣고 계신 방송가족 여러분들, 성도님들께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 우리 교장 선생님부터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0: 네. 요즘 각 교회도 청소년 합창들이 좀 줄어드는 그런 상황인데, 다음 세대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의 미래도 나라의 미래도 없지 않습니까? 이번 나드림도 카의 공연이 찬양이 영적 시온의 대로를 여는 아주 기폭제가 되도록 기도로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시면 여러분의 영혼도 살고 모든 것에 활력이 넘치게 되어 있고 미래가 보이게 될 텐데 7월 23일에 기쁜 얼굴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2: 아멘. 아이들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글로리아를 현장에서 함께 선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석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장 큰 격려와 비전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0: 아멘.
1: 네, 공연에 대한 자세한 문의 나드림 학교 칼리지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FEBC 초대석, 다음 세대 순수한 입술을 통해서 울려퍼질 시온의 회복과 영광의 찬양, 벌써 기대됩니다.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산대학교 116 기념관 홀에서 열리는 나드림 콰이어의 제13회 정기 연주회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귀한 소식 전해주신 분 김승욱 교장 선생님, 전경일 지휘자님 두 분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역시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대구 달서교회 박종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풍성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구약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대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했습니다. 그런 안타깝게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실패한 포도나무였습니다. 성경학자 존 헤딩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을 인용하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은 포도나무에 비유되었으나 이사야 시대에 그들이 맺은 것은 결국 들포도였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 안에서 실패한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위해 참된 열매를 맺으실 예수님에 의해 대체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가르침은 주님이 자기 백성 안에서 또 그들을 통해 어떻게 열매를 맺으시는지 다룹니다. 주님의 뜻은 가지로 하여금 훨씬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한 자리를 대신하여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심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가꾸시는 농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이신 하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바로 가지를 제거하는 것과 가지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해버리시고 라는 말은 헬라어 문맥상 옮기다 혹은 들어올리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땅바닥에 늘부러져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으면 영양분을 제대로 받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때 농부는 그 가지를 조심스럽게 들어올려 씻어주고 햇빛을 받게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의 죄악과 영향력에 주저앉아 있을 때 그곳에서 벗어나도록 우리를 들어올리시고 깨끗하게 가꾸어 주십니다. 이 같은 놀라운 은혜는 이스라엘의 실패한 자리에 대신하여 이방인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돌보심을 받게 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놀라운 원리를 참 감람나무 접붙임 비유로 설명합니다. 로마서 11장 17절 18절입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네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본래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은 참감람나무로서 하나님의 신령한 진액을 공급받던 자들이었습니다. 반면 이방인이었던 우리는 거친 숲에 방치된 돌감람나무와 같아서 떫고 쓸모없는 열매밖에 맺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돌감람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겉보기에는 잎이 무성하고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스스로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입니다. 아무리 밤낮으로 노력하고 좋은 햇빛을 받아도 유전자 자체가 돌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참감람나무의 기름진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돌감람나무 같은 각 사람은 참감람나무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진행을 받지 못하는 단절된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참감람나무에 붙어있는 특권을 가졌음에도 스스로 그 은혜를 거절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그들의 영적 실상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이스라엘이 범한 첫 번째 악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등졌습니다. 두 번째 악은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 길을 찾으려는 모든 시도는 결국 물을 단 한 방울도 거두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포도나무에서 뚝 잘려나간 가지가 스스로 땅을 파서 영양분을 흡수하겠다고 보둥거리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리석고 무력합니까? 가지는 오직 나무에 붙어있을 때만 살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떠나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모든 인간의 무력한 모습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신비롭고 위대한 은혜가 일어났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참 감람나무의 온가지인 이스라엘 얼마를 꺾으시고 그 자리에 아무 자격 없는 돌감람나무 같은 이방인인 우리를 접붙여 주신 것입니다. 접붙임이 무엇입니까? 나의 옛 생명의 통로를 완전히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강인한 생명에 나를 완전히 이식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참감람나무 대신 주님으로부터 흐르는 하늘의 진액을 공급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 위해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 7절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누구든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죄와 스스로 웅덩이를 파리했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의 풍성한 용서와 긍휼을 입습니다. 그리고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져 날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여진 가진 성도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은 명확한 답을 주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머무는 인격적인 교제가 먼저 이루어질 때 주님의 생명력은 성도의 삶을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성도의 의지나 인간적인 노력, 율법적인 행위로는 결코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지가 그저 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수액을 받아 열매를 맺듯이 성도가 힘써야 할 유일한 일은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처럼 주님 안에 거할 때 성도의 삶에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의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는 말씀은 우리의 기도 방향을 바꾸어 놓습니다. 우리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가득 차고 주님의 뜻과 생각이 채워지면 우리는 더 이상 개인의 정욕을 구하지 않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뜻을 구하게 되기에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권세와 기쁨을 누립니다.

0: 누릴 수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은혜의 기쁨이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북로에 위치한 대구 달서교회 박종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대구전화 053-283-0675번 대구 달서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께서는 지금 미션 FM 부산 극동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3: FEBC 게시판입니다. 성한교회가 7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성한교회 본당에서 한성교회 뉴웨이브 워십과 함께하는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892-474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알랑로 교회가 7월 19일 주일 오전 11시에 알랑로 교회 본당에서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예배를 진행합니다. 문의 전화는 051-523-2312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경남 선교 합창단 다비드 콰이어가 2026년도 하반기 선교 합창 단원을 모집합니다. 모집 파트는 소프라노와 알토, 테너와 베이스입니다. 선교 합창단 활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10-7422-4534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일보다 열흘 전에 행사 내용과 연락처를 적어 부산 극동방송 팩스 051-744-7466번으로 보내주시거나 인터넷 검색창에 부산 극동방송을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오른쪽 하단 시청자 게시판 내에 무료 광고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방송 가능 여부와 내용을 선별해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평안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늘 푸른 초장. 늘 푸른 초장 오늘 이 시간은 대연 성결교회 임서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성도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승리다. 그렇습니다. 성도의 삶은 성공을 쫓아가는 삶이 되면 안 됩니다. 승리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은 사단이 만든 프레임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이 성공 프레임에 빠지면 내 인생을 도적질 당합니다. 시간을 도적질 당하고요. 건강을 도둑질 당합니다. 물질을 도둑질 당하고 좋은 관계를 도둑질 당합니다. 성공은 무지개 같다고 할 수 있어요. 애들이 무지개 같으면 막 좋아하면서 무지개를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왜 쫓아갑니까? 그렇게 쫓아가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쫓아갑니다. 애시장초 잡을 수 없을 것 같으면 쫓아가지 않을 텐데 잡을 것 같으니까 쫓아갑니다. 그러나 절대 잡히지 않는 게 무지개잖아요.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쫓아가요. 성공할 것 같아서 쫓아가요. 그러나 성공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성공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성공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세상에 없는 성공을 가상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해서 그 성공에 대해 인생을 올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굳이 성도에게 성공이란 단어를 사용한다면 성도의 성공은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알며 사는 게 성공한 인생입니다. 굳이 성도에게 성공이란 단어를 쓴다면 성도는 주어진 모든 상황에 감사하며 살 줄 알면 그게 성공한 것입니다. 주신 것에 자족할 줄 알고 스스로 만족할 줄 알고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찰만짜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싸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첫째는 주어진 삶에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둘째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면 하나님이 채워줘야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의 삶은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 그 인생을 사명의 도구로 써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람은 절대 자기가 만족할 만큼 채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만족해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자기가 만족할 만큼 채우고 싶은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생기는 게 안이불자 찰만자 불만인 것입니다. 불만은 감사를 삭제해버려요. 반대로 감사에도 삭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감사는 불만을 삭제해버립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족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승리하는 그날그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승리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나의 죄성과 연약함에서 승리하셔야 돼. 둘째는 사단의 유혹과 협박에서 이겨내셔야 돼. 세 번째는 나를 좌절시키는 나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부터 승리하셔야 됩니다. 나의 죄성과 연약함은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죄성과 연약함은 영적인 데부터 문제가 출발되는 겁니다. 때문에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만 나의 죄성과 연약함을 이겨

때문에 사단이 유혹하고 협박할 때마다 예수 이름의 권세로 대적해서 물리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시키는 환경, 그리고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함부로 내 인생에 들어와서 태클 걸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겨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돼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용서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매 순간순간 믿음의 고백을 하며 예수 사랑으로 용서하며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런 마음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무슨 마음일까요? 이기는 마음이에요. 이기는 마음. 제가 목회하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사람이 둘로 나뉩니다. 이기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과 지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지는 마음은 어차피 해도 안 돼. 어차피 해도 안 돼. 안 되는 거 알지만 믿자야 본진인데 한번 해보지. 싸워보기도 전에 지는 마음으로 지고 들어가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기는 마음은 안 되는 게 어딨어? 한번 해봐야지. 안 되면 그만이고 안 되는 게 어딨어? 한번 내가 해봐야지. 이게 이기는 마음이에요. 자녀를 바라볼 때도 지금 자녀들의 현실 모습은 부모를 낙심하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아, 저 자식은 글러먹었어. 그리고 잔소리하는 건 이미 자녀의 인생에 부모가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녀인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시고 축복할 거야. 격려하고. 그게 이기는 마음으로 자녀를 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주일에 나왔으면 예배드리며 깨닫는 게 있어야지요. 나는 이기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지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나는 하루를 이기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지는 마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체크하셔야 돼.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마다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9장 29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 주시겠습니까?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눈먼지에 눈을 만지시면서 예수님이 고쳐 주시는 거예요. 내겐 네 눈을 뜨게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 나는 지금 이 능력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런데 네가 그걸 믿어야 이 능력의 효력이 나타나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아픈 딸을 가져온 여자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떻게 되라? 네 소원대로. 예수님 내게 소원이 있어요. 예수님이시라면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이 여자가 개 취급당했잖아요. 내 자식에게 줄 떡을 왜 개한테 주냐. 개 취급당했는데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 맞아요. 나는 개만도 못한 여자예요. 근데 제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개도요. 주인의 상에서 주인이 먹다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더라고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부스러기 믿음만 있어도 저는 나을 줄 믿사오니 주님 그 부스러기만한 능력이라도 나한테 주세요. 예수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여자야, 정말 네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래, 네 소원대로 돼. 그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늘 믿음을 가지고 자기의 믿음대로 되는 것을 감사라고 가르쳤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믿는 건 주인 바꾸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내 인생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시는 거예요. 주인은 종을 책임져야 돼요. 주인은 자기 걸 책임지고 지켜야 돼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예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주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그 안에서 행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7절에 주님의 말씀에 내 인생의 뿌리를 깊이 박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을 세워가고 주님께서 주신 교훈대로 살아가면서 믿음에 굳게 서서 이 믿음 때문에 주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줄 걸 믿고 감사하며 사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에 있습니다. 승리는 이기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이기는 마음은 나의 주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보 1면에 소개한 말씀 요한 1서 5장 4절 말씀 다 같이 선포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 그대로 띄워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내 생명을 하나님이 낳아주신 거예요. 부모는 생명의 전달자이지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생명의 시작을 올라가다 보면 생명이 나아지는 그 순간이 있는데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낳아준 줄 믿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천지 속에 내가 들어갔어요. 내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그걸 믿는 순간 하나님의 나 사이에 자녀, 아버지, 하나님과 나와 촌수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요한일서 5장 4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께 생명을 얻은 자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데 우리의 승리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이렇게 잘 양육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매달릴 시대가 가까워지니까 십자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듣던 제자들이 갑자기 쫄아요. 두려워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16장 후반부에 쫄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 그러면서 해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6장 33절이에요. 보세요. 내가 너희 보고 쫄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말씀해 준, 이야기해 준 이유는 너희로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성도가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가장 누릴 수 있는 혜택 중에 하나가 어떤 경우에도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사가 뭐예요? 샬롬. 우리나라 말로 똑같은 의미의 말이 안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품과 예수 그리스도 말씀 안에 살 때에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때로 환난 당할 수 있어요. 육신을 입고 살기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환난을 자초할 수 있고 마귀의 공격 때문에 환난 당할 수 있고 삶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환난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뭐해라? 담대하라. 쫄지 마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의 이김은 우리의 이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믿음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선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믿음이 이기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이 이기는 마음이 인생을 이기게 만드는 거예요. 모세 지도자요. 백성 여러분 들으세요. 그 땅이 참 좋긴 한데 그 땅에 사는 자손들이 기골이 얼마나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면 뭐와 같다? 애개개 메뚜기. 그냥 메뚜기도 아니고 애개개 메뚜기 같은 그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듣자 백성들이 막 땅을 치면서 통곡하는 거예요. 모세야! 그만 애굽에 놔둬서 그냥 죽게 놔두지. 출애굽한도 고생시키고 광야에서 45년 동안 고생시켜서 겨우 데려왔는데 여기서 저 가난 사람들에게 다 죽으라고 데려왔냐. 막 따지면서 지금이라도 컴백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것을 본 여호수아 갈렙이 옷을 찢어가면서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해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어떤 땅? 탐낼 만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 조건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하시면? 기뻐하시면. 거꾸로 뒤집으면 우리가 여호와께 기뻐하는 일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가 빼앗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는 정말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서 9절 4절에요. 다만 뭐 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왜그땅 백성을 두려워하느냐? 그들은 우리의 뭐다? 먹이다.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 그들의 보호자는 여호와 이름을 듣고 놀래서 달아나 버렸고 여호와는 변함없이 신실하여 지금도 여기에서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신다? 우리와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지 말고 이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봐라. 여러분 이게 갈렙의 믿음의 수준이에요. 여호수아보다 뭔지 알을 게 하나도 없어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웁니다. 성도 여러분 이때가 중요합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지는 마음입니다. 이기는 마음은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질투하도록 유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뭐 갈렙아 네가 여호수아보다 못할 게뭐 있어? 네가 더 잘났지 않냐? 네가 더 공을 많이 세우지 않았냐? 부축입니다.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런 유혹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왜요? 손만 얹어도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이 났는데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낮죠.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을 보세요. 내가 잘났다고 내가 능력 있다고 더 잘난 척 하지 말고 내가 부족하다고 모자라다고 열등감에 빠지지 말고 레벨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레벨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품고 한 마음으로 3절 어떤 일을 하든지 자기를 과시하려고 허용으로 다툼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이게 공동체예요. 한쪽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각각 남을 낮게 여길 때에 하나 된 공동체,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4절에 자기 일을 돌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 일들까지 챙겨주어서 그것을 보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라. 자식들이 막 싸우고 헐뜯고 그러면 부모는 속상해요. 근데 자식들이 서로 막 재밌게 놀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 자기 일은 말할 것도 없고 형제의 다른 일을 막 챙겨주는 모습을 보면 부모님들이 행복해지는 것처럼 성도가 이렇게 서로 돕고 사랑하면서 한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그 모습으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려면 너희에게 필요한 게 있다. 그게 5절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올해 표어가 뭐예요? 갑자기 라면 생각나시나요? 예. 예수님이시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이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갈렙은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된 것에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시기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갈렙을 주군으로 모시고 가나안 정복에 앞장섭니다. 갈렙은 철저히 하나님의 선택에 순종합니다. 자기도 1인자의 자격이 충분했지만 아예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당연히 해야지요. 여호수아가 당연히 지도자가 돼야지요. 2인자의 자리에 앉는 걸 전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성경에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있는데 갈렙서가 없더라고요. 똑같이 여호수아처럼 공을 세웠어요. 근데 여호수아서는 있는데 갈렙서가 없어요. 섭섭할 수 있잖아요. 기분 나쁠 수 있어요. 배 아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사건건 여호수아 뒤에서 씹을 수 있어요. 근데 성경 어느 곳에도 여호수아와 갈렙이 시기하거나 불평했거나 갈등했거나 다투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갈렙은

철저히 여호수아를 보필하고 철저히 도왔습니다. 어떻게 갈렙이 그럴 수 있었을까? 갈렙의 관심사가 딴 데 있었어요. 제가 지난 2월 첫 주부터 계속 말씀드려요. 첫째 주 드림이라는 제목으로 꿈을 품어야 된다. 꿈은 품는 거로부터 시작된다. 둘째 주 직시라는 이름으로 그런데 사단이 허망한 꿈으로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니까 이게 사단의 유혹인지 이것이 정말 내 인생을 올인할 만한 가치 있는 꿈인지를 직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큰꿈 가져라 그 이야기했어요. 그때 아브라함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의 비전은 복이 아니었지요. 아브라함의 비전은 뭐였어요? 아브라함의 비전은 복이 아니라 복이 되는 거. 갈렙의 비전은 1인자가 되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2인자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 갈렙의 꿈이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헤브론 산지를 정복해서 그 땅을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는 게 갈렙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1인자 되고 안 되고는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2인자의 자리에서 그 비전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상처 입거나 섭섭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자리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리보다 중요한 건 내가 있는 곳에서 그 자리에 걸맞게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비전이 내 속에 들어오는 지는 마음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갈렙에 대해서 성경은 큰 축복을 합니다. 신명기 1장 35절부터 36절을 보세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고 자기가 1인자 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게 악한 거예요.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맹세한 땅을 볼 사람이 하나도 없다. 들어갈 사람이 없다.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결정에 하나님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여호수아는 저 자리에 주고 나는 왜 안 시킵니까? 불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은 즉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볼 거고 그가 밟는 땅은 그와 그 자손들의 것이 되리라. 여러분 그렇게 2인자의 자리에서 자기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느덧 45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2인자의 자리로 45년 동안 있으면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가 나누는 과정에 생긴 일입니다. 그 땅을 나누는데 난관이 생긴 거예요. 헤브론 땅이 있는데 너무 험악한 지역이에요. 그 땅은 아낙 자손이 덩치가 얼마나 큰지 정말 대단한 그런 장수의 종족이에요. 그 헤브론 산 성지는 너무 크고 견고해서 난공불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예 거긴 우리 주지 마세요. 한결같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땅 넣어. 산지를 원하는 사람은 없지요. 평지 다 달라고 하지요.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그때 85세 된 할아버지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같이 함께 읽습니다. 갈렙의 심정으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말씀 그대로 두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갈렙은 그동안 할 만큼 했어요. 야 얘들아 내가 전쟁에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여기까지 온 거야. 나 이제 나이 늙었어. 저 제일 좋은 땅 저건 내가 차지할 거야. 이유 없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갈렙이 내가 하겠습니다. 산지를 저한테 맡겨주세요. 기득권 주장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자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일은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 일은 누군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0: 누군가 해야 한다면, 우리가 합시다. 지금 해야 한다면, 당장 합시다. 어떤 공동체든지 난관을 겪을 때가 있어요. 가정적으로나 사업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난관을 겪을 때가 있지요. 그때 필요한 사람이 돌파해낼 줄 아는 사람이에요. 평소엔 있는 듯 없는 듯안 보이는데 문제만 생기면 쫙 나타나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힘을 보태고 돌파해내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평소에 어떻게 살았는지 10절 말씀 보세요. 내가 광야에서 방황하는 45년 동안 별별 일을 다 만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멀쩡히 살아서 여기까지 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2절도 보세요. 아까 본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낸다. 이게 갈렙의 인생의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갈렙은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아낙 자손이 도망갔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내 인생에 산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지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 함께 하시면 이 산지도 내것 된다는 이기는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성도의 삶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입니다.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고 그랬어요. 그 승리의 삶은 이기는 마음에서 나와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마음의 근육이 있다는 거 아세요? 마음에도 근육이 있어요. 이기는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것이 중요해요. 이기는 마음의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내가 반드시 1인자 돼야겠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이고 1인자 된 자들을 깔고 뒤에서 험담하는 그러한 잘못된 마음이 이 지는 마음인 것입니다. 내 마음의 근육을 약하게 만드는 거지요. 이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할수 없는 것이 없다. 내가 못할 게 없다. 이게 이기는 마음이에요.
1: 늘푸른 초장. 지금까지 부산시 남구 대연동에 위치한 대연 성결교회 임서국 목사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전화 051-642-0747번 대연 성결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늘푸른 초장,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제가 방송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를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떨어진대요. 발이 안 떨어진대. 그리고 또 어떤 계기가 필요하더라고요. 누군가 자신을 교회로 데리고 가줬으면 하는 생각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면 거절당할 거라는 생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방송에서 교회 쉬고 있는 분들, 우리가 방학이라고 이제 문자 보내라고 말씀을 드리면 꼭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화 연결이 안 돼가지고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제가 가끔 봤습니다. 자신을 잡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전하고 전하고 또 전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하셨어요.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한 영혼 만나길 소망하면서 여러분 한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단 가는 겁니다. 일단 가요. 가서 제자 삼으라. 최명자 첫 곡으로 출발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받겠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최명자 첫 곡이었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7월 10일 금요일 잘 달려오셨습니다. 한 주도 비 오고 이제 장마가 시작됐고 좀 끄끄하고 그렇지만 우리 찬양으로 시원하게 시원하게 또 운전하시는 분들도 또 시원하게 시원하게 아, 오늘 또 어떤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실지 50번의 유료 문자 샵 1069 전국 어디서나 이 3시 시간대는 서울국동방송 수신문자 샵 1069 문자 아니면 극동방송 무료 어플 메시지로 보낼 수 있겠습니다. 퇴근하면서 전주에서 출석하셨고 인천 남동구에서도 2320번님 남편과 전파 선교사신 우리 1076번님 인천 부평에 계시죠? 예전에 3년 방학이셨는데 지금 어떻게 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우리 1076번님 오래간만에 듣는다고요. 올해 5169번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8532번님 제가 그랬어요. 계기가 없어서 못 갔습니다. 저를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복음 전하는 그 일을 극동방송 새끼라가 하고 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끼라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영혼 많길 기도한다고 울산에서 우리 8532번님 새끼라를 듣다가 스스로 계약하신 분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어요. 감사해요. 혹시 이번 주에 저하고 전화통화가 됐거나 아니면 이렇게 극동방송 듣고 스스로 계약하신 분 계시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나 교회 갔는데 교회 갔다라는 얘기를 못했다? 이런 분들 특별히 극동방송을 통해서 그 계기로 내가 갔습니다 하는 분들 있으면 한번 알려주십시오. 저하고 전화통화하는 분들은 일주일에 많이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그 다음 주에 그 다다음 주에 계속 교회 갔어요라는 문자는 거기에 비례하면 아직은 다는 있지 않아요. 보니까 아직 전해주지 못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교회 갔어도 꼭 좀 계약하면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보니까는 햇빛이 있는 데가 있고 비 오고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고 자 전국 어디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어떤 날씨 가운데 듣고 계시는지 대구에서 7556번님 듣고 계시네요. 또 잠깐만 아까 어떤 분이 아, 날씨가 더워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힘들다. 아 근데 오프닝 말씀 듣고 찬양 또 신청하셨습니다. 7406번님 그래요. 자 차 계기판 온도가 36도를 가리킨다. 아, 아주 뜨겁다고 지금. 그래서 갑자기 저 이 찬양이 막 떠오르는데 예? 뜨겁지만 이게 지금 성령님으로 뜨거워야 되는데 이거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 7929번으로 사연 줘서 고마워요. 친구하고 밥 먹다가 지금 사연을 줬어요. 와, 친구가 입맛 없어서 깨작깨작 먹다가 오프닝 듣다가 갑자기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고. 왜 그러지? 예. 아, 떡볶이 집이구나. 우리 고등학생이 이렇게 친구하고 같이 학교 끝나고 새끼라를 들어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자, 우리 힘내십시오, 힘내십시오. 이 곡 신청한 곡 나의 등 뒤에서 신청하셨는데요. 일어나시고 힘내십시오.

일어나 거르리.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3시 13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여러분의 신청곡 받고 있어요.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찬양 듣고 싶고 부르고 싶은 찬양, 복음성가도 좋고요, 찬송가도 좋고, 신청곡 보내주시고 어플 메시지로도 제가 받겠습니다. 포항에서 실내 덥지만 오늘 최고 온도 35도 가르쳤다고 2667번님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어요. 3개월 쉬다가 4월 부활절부터 새 교회를 스스로 알아보고 다니고 있는 중 3517번님 정말 잘하셨습니다. 주소 성함 한번 보내주시면 축하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울산도 뜨겁군요. 4115번님 9개월째 믿음 생활 잘하고 있다고.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가 소망이요. 찬양하시죠.

자, 어노인팅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가 91장 함께 나눴습니다. 아이와 함께 다윗 영화 보러 가는 길이라고 0539번님 행복한 시간 잘 보내고 오시고요. 포항 폭염주의보 6466번님 무더운 날씨 새끼라로 힘내고 계신다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대구도 뜨겁다고요. 아침에 친구 집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제 집에 왔다고 2512번님도 오셨습니다. 하교길에 듣고 계시는 5896번님 잘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고 신청하신 4933번님 고맙습니다.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에서 함께 찬양했습니다. 3시 22분입니다. 전국 생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금요일 함께하고 계시는데 천안에서도 아 더워요 더워. 그렇지만 찬양으로 새힘이 솟아납니다. 8413번님 서울 우이동 비가 오락가락해요. 여름 성경학교를 떠올리고 계시는군요. 2959번님 그렇죠. 이제 7월이니까 본격적인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떠오르죠. 7359번님의 신청곡 나의 피난처 예수였습니다. 마산에서 더위에도 주일이 어머니 생신이어가지고 케이크 주문하러 가신다고요. 행복합니다. 행복해요. 하고 129번님도 오셨어요. 어우, 잠시 후 4시에 아버지가 디스크 수술을 받기 때문에 기도로 준비하고 계시는군요. 1667번님 예. 집도 아는 의사 선생님 하나님께서 잘 만져주셔서 수술 잘 끝나길 기도합니다. 너무 오래간만에 녹화하셨다고 여름 성경학교 시작됐군요. 2027번님 자주 오십시오. 자주 오세요. 혹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교회를 안 나가다가 지금 시작한 분 방학 끝낸 분 한번 알려주십시오. 청주 비 그치니까 이제 아 너무 덥다고 2042번님 그러니까요. 또 그때 또 비 그치면 또 덥지만 또 화창한 것도 좋잖아요. 그렇죠? 경남 사천 병원에 입원한 딸 대신해서 새 손주 육아하러 왔는데 마트 가시면서 또 듣고 계시고 은혜 넘치는 새끼라. 우리 5277번님 화이팅입니다. 아이고 고생 많으시네요. 딸을 대신해서. 6834번님 목요일에 차가 고장나서 카센터에 맡기고 어제 찾아왔는데 늘 듣던 극동방송 채널이 초기화가 돼가지고 없어졌다고요. 다시 잘 맞춰보세요. 다시 돌리다가 불교 방송이 나왔다고요? 그러다가 다시 나오니까는 제 목소리 듣고 너무 반가워하셨다고 고맙습니다. 어느 지역에 계시는지 우리 6834번님 잘 오셨습니다.

금요 기도회 있는 날 주님께서 기도하는 그 시간 가장 행복하다고 서울 양천구에서 0113번님도 오셨어요. 자, 여러분의 신청곡들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아기와 함께 아이와 함께 다윗 영화 보러 간다고 하면서 이찬양 신청하셨거든요. 예. 윤영주 장로님이 이 곡 애들 위해서 작사 작곡하셨다고 그때 저 한번 인터뷰할 때 말씀하시던데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까요? 예수.

0: 윤영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우리 아이들도 좋아하는 찬양. 이런 찬양은 다시 한번 지금 여름 수련회 때도 여름 성경학교도 다시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네요. 울산 셀럽에 드리고 왔는데 진짜 폭염 더위 먹지 마세요. 이번 주 성경학교에도 하나님 만나는 아이들 많기를 기도한다고 424번이 고맙습니다. 여기 대구 엄청 더워요. 산들 부는 나무 그늘 밑에 얼마나 시원할까 생각해 봅니다. 하고 2359번님 우리 극동 방송으로 마음이 시원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논산 하고 9915번님도 이렇게 오셨어요. 이 시간에 전도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전도 요청이 한 우리 여성 사장님께서 남성 사장님을 전도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분 전화번호하고 이름하고 지금 제가 알아놨거든요. 우리 김송현님, 김송현님에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자, 신호 갑니다. 김송현님께 전화하고 있어요. 일반 전화. 여보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1: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김송현님 되시죠?

0: 예,
1: 네네,
0: 안녕하세요.
1: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0: 아, 예, 안녕하십니까.
1: 우리
0: 반갑습니다.
1: 김은영 사장님이 전화할 거라고 얘기하셨죠?
0: 예.
1: 지금 일하시다가 잠깐 전화 받으신 거예요?
0: 아,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 자, 전화기 좀 가까이 오시고요.
0: 아, 예.
1: 스피커폰 말고 이렇게 직접 받으시면 좋겠어요? 가까이.
0: 아, 예.
1: 네네.
0: 그렇습니다.
1: 자, 계시는 곳이 광주 맞죠? 광주.
0: 예, 강주 북구.
1: 광주 북구.
0: 예.
1: 극동방송 아세요?
0: 예, 들어봤습니다.
1: 들어봤어요?
0: 예.
1: 어떻게 들어봤어요?
0: 뭐,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들었습니다.
1: 맞아요. 기독교
0: 네.
1: 방송. 들어봤군요. 우리 김은영 사장님 옆에 있다 같이 들어봤나 봐요?
0: 아, 거길 제가 자주 놀러 갑니다. 저하고 같이 부동산을 해서. 한 50m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1: 네네.
0: 여기 전남대학교 정문 앞쪽인데
1: 예.
0: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거기는 아주 독실한 교회를 잘 다니고
1: 네네.
0: 믿음이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1: 오.
0: 교회에 대해 잘 모르고
1: 네네.
0: 아니도 안 하고 그런 이제 사람인데
1: 네네.
0: 자주 뭐 얘기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얘기하다 보니까
1: 예.
0: 이런 그 기도에 이런 그뭐 힘이 내려져 있다고 그래서
1: 예.
0: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1: 그렇죠. 에너지가 있죠. 힘이 있습니다.
0: 예.
1: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게 가면은, 그 사무실 가면은 틀어져 있어가지고 몇번 들으셨군요.
0: 예, 아니, 저는 들은 적은 없고, 자, 대화하면서 저한테 얘기를
1: 아니, 그
0: 해서,
1: 방송.
0: 예, 방송, 예, 방송은 듣지는 못했어요,
1: 아,
0: 제가 이제.
1: 그래요. 그래요.
0: 예.
1: 혹시 그럼 교회 다녀보셨어요, 옛날에?
0: 교회는 이제 누구가 가자고 그래서, 제가 나중 남편이 이제 처갓집인데 거기 이제 이숙 이모가 이제 하도 거기 안 가면 이제 그냥 못 살게요. 그래갖고 한 번씩 가보긴
1: 못
0: 했는데,
1: 살게 안 가면 예.
0: 예,
1: 그래서 한번
0: 그랬습니다.
1: 갔어요?
0: 한두 번 가봤는데 저는 이제 별로 그 기독교 쪽으로 좀 그렇게 좀 마음이 잘안 갔었어요,
1: 아,
0: 사실은.
1: 그래요. 그럼 어디 쪽으로 좀 마음이 가세요? 다른 데
0: 아,
1: 뭐
0: 그때
1: 가.
0: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뭐 저는 이제 실은 장남이고 장손이고 그래가지고
1: 네네.
0: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그저 유교 쪽 그쪽이라 해야 될까요? 뭐 이렇게 저 뭐냐 저 제사 모시고 조사님들
1: 네네.
0: 기제 모시고 막 그런 쪽으로 좀 이렇게 하고 그랬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는 제가
1: 집안 전체가 좀
0: 어떻게
1: 기독교 분위기가 아니었군요. 그러다
0: 뭐
1: 보니까 경험이 없구나, 그쪽에.
0: 경험도 없고 잘
1: 잘
0: 모르고
1: 모르고.
0: 하나님에 대해서나 뭐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
1: 네네네.
0: 자꾸 제 사무실 와도 뭐 그런 설명하시는 분도 계신데
1: 네네.
0: 잘 이해도 안 가고 또 성경책이 좀 어렵더라고요.
1: 좀 읽어보려고 노력을 해보셨나 봐요, 성경책을.
0: 제가 지금 그 여기 유튜브에 보면은 그
1: 예.
0: 성경책 읽으시는 그 KBS 아나운서 그 김재훈 아나운서님 계셔요.
1: 예, 맞아요. 예, 알고
0: 네,
1: 있어요.
0: 프리선 하신 분이 그분이 이제 통독을 해주시는 것이 있어서
1: 네.
0: 요즘에 이제 그걸 한번 듣고 있는데 지금
1: 오.
0: 예레미야 30장까지 들었는데 지금 솔직히 무슨 얘기 무슨 내용인지 잘
1: 아이고, 그렇구나.
0: 모르겠는데
1: 아유, 그래도 그 시도를 하셨구나, 어떻게.
0: 지금 하고
1: 창세기부터
0: 있는데
1: 쭉 들었어요?
0: 창세기부터 지금 예레미야 30장까지 들었는데
1: 네.
0: 아따 너무
1: 아따,
0: 어렵고
1: 지금 에레미야 어려운 데 왔네. 아, 에레미야.
0: 내용도 많고 그래서
1: 그니까.
0: 아이고 이거 진짜 힘든 뭐구만요.
1: 우리 그러면은, 우리 사장님, 쉽게 가자고요. 우리 쉽게 한번 가봅시다. 예. 그래도 지금 알고 싶은, 잘 모른다고 했는데, 알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일단은 우리 쉽게 선물부터 가자고요. 선물. 제가 지금
0: 아,
1: 사실은
0: 선물이요?
1: 방송 중에 제가 전화를 했거든요. 방송 중에 전화를 했는데, 이렇게 방송에 딱 전화 연결이 되면은 선물을 드려요.
0: 아, 예,
1: 선물.
0: 감사합니다.
1: 예. 그러니까 제가 선물을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선물 한번 골라보십시오. 쉽죠? 응? 쉽잖아요. 고르는 거. 자,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묵에서 도토리묵, 도토리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성 김치 정승택 순무 열무김치, 연어로만에서 연어회, 더치커피술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라라 견과, 루브루파레에서 주얼리, 핑크플라워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0: 너무 많이.

0: 할까요?
1: 이게 뭐요? 뭐 김치 세트.
0: 김치 세트 오케이. 아주 탁월한 선택입니다. 유산균과 김치 세트. 예.
1: 우리 김은영 사장님 하나 주시면.
0: 우리 김은영 김은영 사장님 요청하신 분 그쵸? 그럼요. 예. 그분 드려야지. 그분 때문에 선물 받는데. 그러면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뭐 갖고 싶으신지. 자 우리 김은영 사장님.
2: 아니 아니요.
0: 우리 김은영 사장님은 뭘 드릴까요? 선물?
2: 아 저는 괜찮아요.
0: 아 빨리 우리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자 빨리 얘기해 주세요.
2: 아 그래요. 그냥 그럼 혹시 저기 다과 있나요? 다과?
0: 다과?
2: 네.
0: 견과?
2: 네 견과.
0: 아 견과 드릴게요. 견과. 자 네네. 김성현님.
1: 예예.
0: 이게 사실은 지금 생방송인데 옆에 지금 김은영 사장님 듣고 있었어요.
1: 아 예. 그렇군요.
0: 라디오로 지금 전국으로 지금 방송되고 있는 거거든요.
1: 아 예예예. 예.
0: 라디오로 되고 있는데 우리 김은영 사장님이 김송현님 사연을 우리한테 보내가지고 이 방송국으로 당첨이 돼서 제가 전화를 방송 중에 한 거예요.
1: 아 감사합니다.
0: 그 사연의 내용이 뭔지 우리 김은영 네. 사장님한테 직접 들으면 되거든요. 자 아, 예. 우리 김은영님.
2: 네.
0: 자 우리 김송현 사장님께 자 하고 싶은 얘기 한번 하십시오. 짧고 굵게 한번 지금 한번 하세요.
2: 네. 저도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일들을 겪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우리 김송현 사장님 자녀분들이라든지 이런 분으로 인해가지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럴 때 저는 항상 기도를 했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인생을 쉽게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라는 걸 김성현님한테 알려드리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오실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렇다 이렇다 이렇게 전하게 됐는데 그게 어느 순간 우리 김성현님한테 들어가는 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함께 지금 사는 건 조금 힘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함께 천국 가는 길을 같이 갈 수 있는 동행자가 되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김성현님.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분들 힘내시고 최전수님 힘내시고 화이팅이요.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자 우리 김성현님.
1: 예.
0: 우리 김은영 사장님 얘기 들으니까는 어떠세요? 마음이? 예?
1: 눈물 나네요.
0: 눈물 나죠.
1: 예.
0: 그리고 어렵지도 않잖아요. 금방 예. 김은영님 얘기 쉽게 얘기 잘하셨잖아요.
1: 예.
0: 삶에서 어려운 일을 우리가 늘 있는데 그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또 말씀도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대처하는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좀 느낄 수 있고 정말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거든요.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믿으면 우리가 이제 죽어서도 천국에 가고 이 삶에서도 천국과 같은 삶을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가셔서 혼자만 이렇게 성경책을 듣는 것보다 교회 가셔서 목사님께서 그 성경 말씀을 좀 어떻게 쉽게 이렇게 더 얘기해 줄 수 있으니까 가셔서 한번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한번 교회 가셔서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교회를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저하고 같이 짧은 기도가 있는데 저랑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거든요.
1: 알겠습니다.
0: 저 따라서.
1: 예.
0: 사랑의 하나님.
1: 사랑의 하나님.
0: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1: 저는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0: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1: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나의 구주로 나의
0: 구조.

0: 구주로.
1: 구주로.
0: 주인이라는 얘기인데요. 구주로. 또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1: 아멘.
0: 잘하셨어요, 우리 김성현님. 제가 이렇게 두 분의 아까 대화를 좀 듣다 보니까 두 분 다 지금 막 울컥울컥 하시는데 우리 김성현님이 삶 가운데서 좀 어려움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1: 네.
0: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번 주부터 한번 용기 내셔서 교회 가셔서 예수님이 정말 누구신지 금방 이제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어떤 예수님인지 한번 조금씩 조금씩 알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1: 예.
0: 알겠죠?
1: 예.
0: 그래서 아까 이제 광주 북구에 계신다고 하는데 우리 김은영님 교회를 가셔도 좋고 저희가 집에 가까운 게 교회를 또 소개시켜도 좋고 그렇게 예. 저희가 좀 소개를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예. 이번 주에 한번 용기 내서 한번 가보시겠어요?
1: 예.
0: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이렇게 그 성경 말씀 듣는 거를 한번 쉽게 어떻게 목사님이 얘기를 하실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에 한번 꼭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 예, 알겠습니다.
0: 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영 사장님한테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1: 소개 이렇게 방송국 국동 방송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0: 네. 아유, 우리 김은영님 감사해요.
2: 감사합니다.
0: 이제 전화 끊고 우리 아까 가까운 데 계신다고 하니까 우리 김성현 사장님.
1: 예.
0: 잠깐만 지금 끊어진 것 같네요. 우리 김은영님 끊어진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또 방송 끝나고 나서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시 교회에서 부르는 노래 찬양 아는 곡 있으세요?
1: 아, 있습니다.
0: 어떤 곡이요?
1: 다행히 한번 들어본 적이 있는데
0: 어떤 곡?
1: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우리 저 한방 그 아주머니 아들 그 형님이
0: 네네
1: 기독교 방송 이렇게 기독교 이렇게 하면서 그 기타를 잘 들으셨는데
0: 네네
1: 그 형님이 지금도 했던 노래 기억하거든요.
0: 제목이 뭐예요?
1: 아 내게 가
0: 아 내게 간 같은
1: 틈평화 예 예
0: 오 야
1: 그 노래를 아주
0: 참 좋았어요.
1: 엄청 잘하셨어요. 기타 다 키웠어요.
0: 그래요.
1: CCC 뭐 활동도 하시고 그러신 분이었는데.
0: 그렇구나.
1: 예.
0: 네.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니까 네. 이게 평화가 얼마나 또 깊고 넓으면 강 같은 평화라고 하는데 그 근원이 아까 기도한 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셨을 때 예수님을 모셨을 때 그 평화가 올 수 있으니까 예수님 한번 이번에 꼭 한번 잘 믿어보시고요. 자, 내게 강 같은 평화 이 찬양 제가 지금 틀고 있거든요.
1: 예.
0: 들어보시고 그리고 극동방송도 한번 이제 앞으로 좀 한번 들어보세요.
1: 예, 알겠습니다.
0: 네. 자, 우리 김성현님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두 분의 아까 그 통화, 우리 김은영님 영원 사랑하는 마음에 눈물 난다고 우리 8493번님도 오셨어요. 우리 두 분 축복한다고 4728번님, 천국 꼭 같이 가요 김송현님, 5613번님 비롯해서 많은 분들 응원의 메시지, 축복의 메시지 보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우리 두 살 셋째랑 셋째라를 듣고 계시는 0153번님, 아유 고맙습니다. 8097번님 잘 오셨어요. 이맘때 수련회 생각나시면서 여름성경학교 우리 다음 세대 모두 파이팅 외쳐주셨습니다. 나의 참 친구,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이것도 참 추억의 찬양인데 6473번님의 신청곡 보내면서 저 극동방송 새끼라 조연출 불러갑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1: 오늘 이 시간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을 전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문제는 이러한 이성적인 방법을 그대로 신학에 적용해서 오늘날까지 발전해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이것이 뭐냐? 피조물이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은

0: 이런 분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이런 분이다 말할 수 있을까요? 학문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과 피조물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적용하여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세 대학의 신학자들이 학문적 방법을 사용하여 신학을 체계화시킴으로써 신학은 성경을 떠나 사변화되었고 복음의 생명이 약화된 것이다. 이런 신학의 사변화에 대해서 반대하고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친 것이 16세기 종교개혁자였어요. 다시 말해서 유럽과 미국이 그렇게 번창하고 기독교가 활발히 됐었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신학을 연구하는 학문을 하나님의 성경을 갖다 학문으로다가 적용해서 윤리와 도덕책으로 가기 때문에 유럽과 미국이 교회 문이 닫히는 거예요. 우리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자가 어떻게 생명이 있는 말을 하고 있어요? 생명이 없는 신학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느냐고. 아는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탐구해서 여러분들한테 미기는 거예요. 그 학문이 말씀화되도록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학문으로 다룰 수 없으니 기도하면서 책임지라면서 말씀과 기도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인 거요. 종교개혁자들이 요한 칼빈 선생도 신학을 구원의 교리 또한 경건에 대해서 가르침 신학을 학문으로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접근해서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다시 신학자들이 책임질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데 초대교회부터 종교개혁자들이 이르기까지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경건에 대한 찬양과 영광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지 학문으로서의 연구에서 하나님을 본질을 찾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배워가는 것이 그것이 신학인 거예요. 그런데 현재 한국의 신학 교육은 종교개혁자들이 신학을 계승한다고 하면서도 성경보다 인간의 학문을 더 중요시 여기는 데 문제 중에 문제인 거예요. 신학자들이 해외에서 배운 생명력 없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생명력이 없는 많은 지식 증인거리 칼빈이나 우리가 조나다 에드워즈나 위슬리 선생님이나 바빙크나 이런 위대한 분들을 그것이 영성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영성은 갖고 오지 않냐고 학문으로만 갖고 왔다 이거예요.
1: 지금까지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목사님의 칼럼과 함께 하셨습니다.

1분 찬양. 땅 파지 않고 관로 속에 관로를 만들어 넣어 복원하는 신기술 업체 한국 라이텍이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10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 구혜수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게 정말 가능할까? 출근도 해야 하고 회의도 해야 하고 공부도 해야 하고 집안일도 해야 하는데 하루 종일 기도만 할 수 없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쉬지 말고 무릎을 꿇으라는 게 아니라 쉬지 말고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주님, 지혜를 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런 짧은 기도들이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연결돼 있으라는 뜻으로 다가오는데요. 오늘도 바쁜 일상 속에서 틈틈이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 안에서 참된 쉼과 평안 누리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찬양 올려드리며 출발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주님과 함께 고!

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부산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찬양은 다윗의 노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함께 올려드리며 출발했습니다. 방송 함께하고 계신 분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며 방송 듣고 계신지 나눠주세요.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또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귀한 말씀 카드 받아보실 분들은 샵 0933, 우물정 0933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오늘의 말씀 카드 바로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꾸어 믿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께 드릴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땅에서 시작된 모든 계획, 그라운드 플랜에서 미스트와 라이트 쿠션을, 이기대 입구 삼거리에 위치한 패밀리 레스토랑 다이닝샘 부산 본점에서 식사권을, 진짜 두부가 들어가 부담없이 마음껏 먹고 건강까지 지키는 라라스팜 김두부각 선물 세트를, 사랑으로 섬기며 믿음으로 심는 기업 오렌지썸에서 제철 과일을, 빛의 열매로 섬기는 기업 카페 빛의에서 음료권을, 붓고 피나는 잇몸 걱정 그만 치약 대신 사용하는 양치소금 구금에서 양치용 소금을, 이루다 식품에서 어간장에 최선으로 최고의 것을 주님께로 아쉬루 헤어에서 쿨실크 샴푸를, 신명나는 하나님의 일꾼 기독교 전문행사업체 꾼에서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후원해주신 믿음의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는 요일마다 다양한 은혜의 코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만 채워가는 시간인데요. 어떤 찬양들이 흘러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묵상 나눔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을 통해서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또 오늘의 말씀 카드는 믿음, 믿음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서머 스페셜.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꼭 찬양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금요일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으로 함께하는데요. 어떤 은혜로운 찬양들이 흘러나올지 기대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묵상 나눔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신청곡을 보내주실 때 어떤 찬양 사역자의 음성으로 함께 듣고 싶으신지 나눠주시면 선곡에 더욱더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신청곡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신데요. 이 찬양이 나에게 어떤 은혜로 다가오는지 묵상 나눔도 함께 나눠주시면 더 풍성한 나눔이 될 것 같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문자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8527님께서 믿음 말씀 카드 받아가셨고요. 또 4411님 믿음으로 곧 제주에서 출첵합니다 남겨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날씨가 많이 덥다고 1419님도 말씀하셨네요. 이 더운 날씨에 시원하게 찬양으로 더위를 함께 이겨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3874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신청곡 함께 보내주시면서 믿음이 없이는 신청곡도 이어서 보내주셨네요. 믿음으로 고 코너 프로그램이어서 믿음 찬양을 두 곡 신청해 주신 것 같습니다. 9507님도 너는 내 아들이라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이어가는 찬양 플레이리스트 여러분의 신청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쉐키나 찬양단의 음성으로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찬양에 이어서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또 마지막으로 인치엘로의 음성으로 너는 내 아들이라 세 곡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고 찬양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874님의 신청곡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쉐키나 찬양단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희지위를 음성으로 믿음이 없이는 찬양에 이어서 9507님의 신청곡 너는 내 아들이라 인치일로의 찬양으로 함께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채워가는 시간 찬양 플레이리스트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신청곡과 묵상 나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3874님 신청곡 보내주셨네요. 주님여 이 손을 또 내 주를 가까이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세 곡의 찬양 보내주셨고요. 2002님께서 예배 이동엽 음성으로 함께하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0742님 서머 스페셜 스페셜한 찬양곡 신청합니다. 김윤미 찬양 사역자의 찬양 예수 예수 이 찬양곡에 너무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 한 달 내내 운전하면서 차에서 듣곤 했습니다. 그때 제가 아마 좀 영적으로 침체됐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시면서 신청곡을 남겨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찬양에 그때의 기억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나에게 버팀목이 되줬던 찬양, 기둥이 되줬던 찬양, 이 시간 여러분의 그때 들었던, 그때 묵상했던 찬양들, 여러분의 묵상과 이야기 계속해서 신청곡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33, 우물정 0933번으로 남기실 수 있고요. 극동방송 앱에서 부산지사를 선택하시고 들어오시면 무료로 채팅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신청해 주신 신청곡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3874님의 신청곡 주님여 이 손을 황국명의 음성으로 함께하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바리톤 홍성선의 찬양으로 함께한 이후에 크록스의 찬양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어서 함께하고 돌아오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부산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믿음으로 고 찬양 플레이리스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874님의 신청곡 주님여 이소늘 황국명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바리톤 홍성선의 음성으로 이어갔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크록스의 찬양으로 함께했고요. 이어진 찬양은 2002님의 신청곡 예배 이동엽의 음성으로 함께 올려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찬양 플레이리스트. 여러분의 신청곡은 다음 주 이 시간에도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시간 안에 모두 함께하지는 못했지만 평일 중에 꼭 여러분의 신청곡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주말입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는 사랑하는 가족과 또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시원한 여름을 함께 보내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쉼을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하루도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은 김윤미의 예수 예수 0742님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요주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교육 캠페인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마음을 채우는 쉼표 건강한 여름방학 쉼 없이 달려온 한 학기가 지나고 어느덧 초록빛 여름방학이 찾아왔습니다. 성적에 대한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의 방이 혹시 지쳐있지는 않나요? 진정한 성장은 치열한 달리기뿐만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쉼표 속에서도 이루어집니다.
1: 얘들아,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이번 방학에는 책상 앞을 조금 벗어나서 자연을 만끽하고 가족들과 더 많이 눈을 맞추며 마음을 채워보렴. 건강하게 충전하고 더 밝은 모습으로 만나자.
0: 알찬 휴식으로 더 크게 도약할 시간. 아이들의 건강한 쉼을 부산의 온 공동체가 함께 응원합니다.
2: 행복한 교실 만들기. 사랑이 정답입니다.
0: 이 캠페인은 부산광역시 교육청과 부산극동방송이 함께합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1분 말씀, 희망의 꽃을 피우는 부산 진교회 신충우 목사님입니다.
1: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성령의 열매에 가득히 거두는 방송가족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장마철이 되면 며칠씩 하늘이 잔뜩 흐릴 때가 있습니다. 햇살은 보이지 않고 마음까지 괜히 무거워질 때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비 오는 날 비행기 타보신 적 있으세요? 창밖에는 거센 빗줄기가 쏟아지고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이륙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들다가도요,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순간 놀라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조금 전까지 세상을 뒤덮던 먹구름은 발 아래로 펼쳐지고요. 그 위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눈부신 햇살이 여전히 비추고 있습니다. 태양은 사라진 적이 없어요.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죠. 인생의 먹구름이 드리우면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마치 구름이 드리운 것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어둡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 같은 우리의 상황 너머에는 변함없는 빛으로 오늘도 우리를 비추시며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에 구름이 조금 드리워져 있더라도요. 구름 너머에서 변함없이 우리를 비추고 계시는 주님을 믿으며 힘찬 날 되시길 바랍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이 맑아지는 듯한 찬양이었습니다. Oh Happy Day 그리고 There is Sunshine in My Soul 내 영혼 햇빛 비치니 두 곡을 같이 부른 영어 찬양이었습니다. 게일 페럴의 찬양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면서 나눈 것처럼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또 하루의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장마철이 되면요.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 딱 커튼 치면서 오늘 하늘이 어떤가 좀 확인을 하게 되죠. 오늘도 흐리네. 뭐 오늘도 비가 오네. 얼마나 오네. 이렇게 보다 보면요. 장마철에는 또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이 좀 가라앉기도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의 신앙도 그럴 때가 있어요. 구름만 바라보면요. 하루 종일 구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는 점점 더 커 보이고요. 염려만 바라보면 염려가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구름을 보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구름은 볼 수밖에 없죠.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구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우리 변함없이 동일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혹시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구름이 있다면요. 그 구름 너머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빛 되신 주님께 시선을 옮겨보시길 바라요. 우리의 상황은 변해도 우리가 바라보는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찬송가 83장 나의 마음의 수심 구름 드리워도요. 그래도 나를 위로하시고 인도하실 분 우리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 찬송 고백했고요. 맑고 밝은 날 예수 전도단의 찬양이었는데요. 맑고 밝은 날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하면서 그런 날뿐만 아니라 어두운 날에도 어둡고 흐린 날에도 동일하게 주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고백이 후반부에 나오는데 맑은 날, 흐린 날, 아침에도 저녁에도 언제라도 하나님 찬양하겠다는 그런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잘 담긴 찬양으로 같이 했습니다. 2149번님이요. 힘찬 라디오 들으며 함께한 지도 1년이 넘었습니다. 매일 날씨는 달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으시다는 사실이 제게는 가장 큰 힘입니다. 라고 오늘도 감사 인사를 주셨는데 그러게요. 힘찬 라디오 이렇게 저희가 계절 바뀌는 것도 보고 이런 날 저런 날 많이 지나왔잖아요. 날씨와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컨디션, 우리 감정과 여러 가지들은 변할 수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을 통해 언제나 즐겁다고 9951번님 기쁨 충만하길 바라며 빗길에 안전운전 하시라고 주셨어요. 네, 지역마다 뭐 소강상태인 곳도 있고 비가 오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장마철에는 늘 조심하시길 바래요. 6089번님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너무 좋아요. 찬양으로 힐링이 되네요 라고 고맙습니다. 네, 어제부터 해서 이 추억의 찬양들 신청을 쭉 주시고 계신데 이거 뭐 다 들려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이 들어오는 찬양들은 꼭 모아서 들려드릴게요. 4288번님이 추억의 찬양 해 뜨는 데부터 이 찬양을 신청해 주셨는데요. 장마철이라 하늘이 좀 우중충하고 길도 막히고 좀 피곤하고 다운되는데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햇빛 같은 은혜를 구한다고 아멘입니다. 네, 구름 너머에 계신 우리 주님을 봅니다. 6013번님도요. 오늘 새벽 예배 때 시편 113편에 있는 말씀을 받으셨는데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찬양 신청 주셨어요. 이야, 동일한 이 찬양의 신청, 동일한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좀 처지는 날일수록 더 밝은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우리 태양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봅니다. 운전하면서 가고 있는데 앞에 차가 극동방송 주파수 스티커가 붙어있네요. 내적 친밀감이 가득해지는 순간입니다.

아, 모든 사람들이 극동방송 애청하는 그날까지 파이팅입니다. 할렐루야.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루실 하나님 기대하며 기도해 주세요. 아멘. 0973번님 고맙습니다. 기도하고 있는 것들 또 하나님이 알맞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극동방송 주파수 스티커를 붙이고 차량 운행 중인 모든 우리 방송 가족분들 안전운전하시고요. 찬양의 은혜 속으로 가보시죠.

그를 사랑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구름이 우리의 시야를 가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가릴 수는 없어요. 변하는 건 날씨이고 환경이고 또 우리의 형편이지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 변함없는 빛 대신 우리 주님 안에서 오늘도 따스한 그 사랑으로 더 힘찬 날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영혼의 양식,

0: 영혼의 양식 오늘 이 시간은 해운대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1: 좋은 걸 경험하면 말하고 싶다니까요. 알려주고 싶고 난 좋은 걸 나 혼자만 갖고 있을 거야. 이상한 사람인 거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동편 이 호숫가 어느 마을에서 치유 사역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갔더니 그 동네 사람들이 이중장애를 가지고 있던 한 형제를 데리고 왔고 요청하기를 예수님 형제를 고쳐주세요. 예수님 능력이라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안수해서 이 형제를 낫게 해주세요. 그럴 수 있죠? 이런 부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 동네 사람들은 이 형제가 낫기를 바라기도 했지만 그들의 더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과연 이 사람도 예수님이 고칠 수가 있는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 형제는 본인의 의지로 온 게 아니에요. 본인은 오고 싶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끌려왔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고도 달려가지 않고 그냥 멀뚱히 서 있는 모습 지난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제에게는 지금의 상황이 낯설고 불편한 겁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마음.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한 기대, 믿음이 없었거든요. 저분이 나를 치유해 줄 것 같다 했으면 얼른 달려갔을 텐데 안 달려가요. 저분이 날 고칠 수나 있을까? 안 될 텐데. 그리고 이번에도 내가 고침을 받지 못한다면 난 또 어떤 취급을 받을까? 아이고, 이 팔자야.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형제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이 형제를 무리들과 분리시켰고 따로 떼어서 예수님의 방법으로 이 형제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36절입니다. 자,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1: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결과는 뭐예요? 더욱 널리 그 이야기가 전파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뻔히 전파될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했을까? 사실 예수님도 아셨죠. 이중장애를 가지고 있던 한 형제를 고쳐줬는데 그걸 알고 본 사람들이 말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말할까? 말할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기 겸손이에요. 자기가 분명히 이 사람을 치유해줬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떠들고 다니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도 말리는 겁니다. 이 일을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발 얘기하고 다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역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은 치유와 기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나면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치유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인식되기를 원하지 않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시는 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도 돼. 제발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철저하게 말하지 말라고 이제 자제를 시킵니다. 세 번째는 타이밍의 문제인데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있는데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시작하면 당시 갈릴리 땅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더 일찍 죽으실 수도 있거든요. 로마 제국이 제일 염려하고 걱정했던 게 쿠타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걸 싫어했어요. 뭔가 작당 모의를 할까봐.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면 예수님은 로마 제국의 견제를 받게 될 것이고 그게 더 심각해지면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더 일찍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제발 어디 가서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조용히 하면 좋겠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 주셨대요. 그러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31절에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니, 내 인생에 새로운 은혜가 찾아왔어요. 근데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32절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이상할지로다. 찬양해야 된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통해 이중장애를 가진 사람이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중장애를 앓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것 불가능해요.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을 알게 된 사람들 역시 그 이야기를 잠잠히 나만 알고 있는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37절 말씀해 보면 그 사건을 알게 된 모든 사람들이 심히 놀라. 그냥 놀라는 게 아닙니다.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가 하신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잘했다. 너무 귀한 일을 했다. 뭘 했냐면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하는 은혜와 능력을 예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이 야 가서 좀 얘기 좀 해. 얘기해야지.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스스로 알아서 한 거예요. 진심을 다해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분을 통하여 듣지 못하던 자가 듣게 되었고 말 못하던 자가 명확하게 말하는 은혜가 찾아왔다. 예수님이 시킨 게 아닙니다. 자기들이 스스로 한 거예요. 이제 오늘이 2026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가 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심히 놀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중장애를 가진 사람을 치유하셔가지고 깜짝 놀라서 입이 딱 벌어져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그것처럼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안에서 섬세하게 일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놀라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오늘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 놀라운 날이에요? 뭐 표정을 보니까 거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52주 중에 하루 같아 보입니다. 놀라운 사람은 달라요. 표정이 다르고 목소리 톤이 다르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니까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안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었습니까? 진짜세요? 근데 왜 표시가 잘 안 나죠? 표시가 분명히 나야 될 것 같은데 과연 정말 그럴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내게 일하셨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는 것 같은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진짜 그러면 하나님이 서운하실 수도 있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진짜 모른단 말이냐. 저는 일기를 쓰는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 일기를 한번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26년 5월 제가 쓴 일기인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하고 그분을 불렀다. 그래서인지 오늘도 너무 특별한 하루처럼 여겨져 감사했다. 고린도 전서로 아침 큐티를 묵상하는 중에 부르심에 따라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너무 선명하게 들렸다. 할례자는 할례자로, 무할례자는 무할례자로, 그러나 종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종으로 사는 것에 대해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기는 했는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할 수만 있다면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고 계신 프로젝트가 잘 보이지 않아서 막연하고 불안했는데 선명해졌다. 하나둘씩 하나님께서 불분명함을 선명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한 아침이다. 어제 저녁 집회 전에 어느 교우께서 카톡을 보내 나를 당황스럽게 했다. 정말 짜증이 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말을 할 수는 없다. 그가 누구인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그날 저녁 집회 때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해 큰일을 벌였던 모습을 보게 하셨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하는 중에 너도 그 형들처럼 될 수 있으니 조심해라. 이 메시지에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크게 회개했다. 말씀은 참 놀랍고 신기하다.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참 좋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거든요. 섬세하세요. 제게 필요한 사람 있으면 만나게 하시고, 제가 해야 할 일이 보이면 요거라고 말씀해 주시고. 이거 누구는 왜 그 이야기를 알아듣는데 왜 나한테는 그런 일이 없는 것 같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도 언어가 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에 갔고 터키에 갔고 중국에 갔고 러시아에 갔고 미국에 갔는데 알아들을 수 있나? 배워야만 됩니다. 그 안에 살면 훨씬 더 잘 배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나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언어를 배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하심이 명확해집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4월에 쓴 일기도 하나 소개해드리면, 다시 부지런히 삼남연회로 이동해서, 이게 연회 때인데 경기연회하고 중부연회에서 제가 안수보좌 부탁을 받고 거기에 갔다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삼남연회로 이동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식구들과 연회원들을 만나는 자리로 갔다. 많은 분들이 오랜만에 보고 반가워해 주셨다. 그런데 잠시 불편한 이야기들이 오가는 소리를 내게 들었다. 저에게 뭐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기분 나빠하지 말라고. 근데 기분 나쁜 말을 저한테 이야기하고 기분 나쁘지 말라고 하니까 그게 더 속상하더라고요.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과 유혹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말씀으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스스로 계속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다.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홀로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 그때 나의 부족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이 깨달음이 문득 내 안에 찾아왔다. 그래서 오늘 또 많이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리고 보니 억울할 일이 하나도 없었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순간 억울함이 찾아오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 내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인데 왜 억울했을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없었다면 절대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오늘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살면서 너무 놀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 와,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하셨단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깨닫게 하신단 말이야? 하나님은 저에게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나둘씩 말씀을 통해, 어느 때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세요. 뭔가 불분명할 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저 위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신기하게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봐봐, 이거 모르겠어? 이렇게 일하잖아. 이번 주 주일 설교도 그런 것 같아요. 주일 설교를 이제 금요일 오전에 다 마치고 나서 점심에도 신방이 있었고 저녁에도 그리고 밤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점심에도 어느 한 가정하고 신방을 하게 됐는데, 그 가정의 남자분이 작년에 죽다가 살아나셨어요. 참 은혜스러운 이야기죠. 죽다 살아나셨으니까. 근데 그분도 본인이 하나님을 경험하셨대요. 근데 얘기하는데 눈빛이 달라요. 살아있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우리 전사님이 자꾸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세요.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2시부터 기도해드리기로 했는데 시간이 1시 반이 거의 다 되니까 이제 갈 시간이 됐다고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시간이 가는 줄 몰라요. 계속 듣고 싶습니다. 또 듣고 싶기도 하고. 제가 그때 경상도 사투리를 하나 새롭게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오감타라는 표현이 있대요. 들어보셨어요? 오감타가 분수에 넘친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내 되시는 분이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남편이 다시 괜찮아서 좋기는 한데 감사한 줄도 모르고 계속 저렇게 사는 모습이 너무 속상해서 새벽기도 오시면서, 하나님 오감타 오감타, 분에 넘친 줄 모르고 저러고 있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날 그 남편 되시는 권사님이 집에 머물면서 자기도 속상해서, 하나님 내 아내가 왜 그럴까요?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아주 선명하게 오감타 이렇게 하셨대요. 서로가 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섬뜩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생생한 겁니다.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간증하시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생생하게 들려주시고, 밤에도 우리 이집트에서 수단 선교하시는 김영균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는데 광야에 꽃이 피는 이야기, 사막에 물이 나는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생생하고, 하나님이 일하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눈빛과 목소리는 달라요. 최소한 지금 여러분들의 눈빛은 아니라니까요. 눈빛을 좀 반짝반짝하게 하세요. 우리 안에 정말 감사가 살아있는가? 오늘 설교 제목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감사 절대 고백하지 마라. 보통의 감사절기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감사 꼭 하셔야만 합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설교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근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막아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내가 봤거든요. 근데 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안 하나? 오늘 설교 제목이 절대 감사 고백하지 말라. 이럴 때 또 말씀에 순종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를 고백하지 말랬으니까 난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분들이 진짜 이상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감사절기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도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가 그냥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꼭 감사 제목을 뒤에 적으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온라인으로 헌금하셨다면 빈 봉투라도 온라인 이렇게 쓰시고 감사 제목을 꼭 한번 적어보세요. 감사 제목이 어떤 분들은 적을 게 없을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뭐가 감사하지? 진짜 그럼 하나님이 너무 서운해하신다니까요.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일기를 적는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계속 적어가다 보니까 감사할 게 너무 많은 겁니다. 이것도 감사하네, 저것도 감사하네. 감사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제가 여기에 열 가지를 적었거든요. 그랬더니 아까 어느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17가지 적었다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도 아무리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누군가는 말씀에 따라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누리시는 분들은 그 말씀을 따라오시는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2부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기도해 드렸던 분 중에 어떤 분이 자기 좋아졌대요. 깨끗해졌대요. 피부에 문제가 있었는데 저한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있잖아요. 표시가 안 되니까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적극적으로 하루의 삶을 정리하기를 권면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전화번호도 기억 못하잖아요. 근데 6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어떻게 기억하고 감사합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제발 이걸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 삶 안에 일하신 하나님을 기록하고, 그리고 들춰보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졌을 때 아, 하나님이 나한테 여전히 일하고 계시네, 내가 몰랐네, 기다리자, 하나님도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해보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요. 맥주 감사 주일도 그럴 테니까 뭐 그냥 그런 거지.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예물의 문제를 넘어서 진짜 감사하냐. 제가 여기에 감사 10가지를 적었는데 1번 상반기를 허락한 상반기를 안전하게 그리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 2번은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부어주시거든요. 어제 우리 교회 회의집 자료집을 보니까 전반기에만도 애들이랑 청년들까지 다 포함해서 200명이 넘게 새신자가 왔습니다. 이것도 진짜 큰 은혜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지난 봄에 부목사님들이 특별 새벽기도 때 간증 설교한 것도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를 베푸심에 감사합니다. 회복을 선물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성도들이 감사합니다. 불분명함을 선명함으로 바꿔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곳에서 쓰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운함이 은혜로 바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목회자로 살아가면 1년에 두 번은 딱 감사절기 설교를 해야만 합니다. 이 맥주감사주의라고 추수감사주의. 그냥 만약에 제게 일어나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없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감사의 이야기, 그리고 감사를 해야 할 당위성 1번, 2번, 3번 꼭 하셔야 됩니다. 감사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아마 이렇게 끝났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지난 6개월을 되돌아보니까 하나님 하신 일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막 여러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서 저는 오늘이 엄청 기다려졌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기 싫어서 막 그러는 것 같으세요? 막 흥분되어 있는 것 같으세요? 저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이 얘기를 여러분들과 나눈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이야기. 저를 말리려고 해도 못 말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분이 하신 일이 너무나도 놀라운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감사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게 불가능하다니까요. 우리가 뭘 감사해야 될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오늘 기도도 했지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엄청 큰 은혜고 감사라니까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났더니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교제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어느 교회가 목사님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셨대요. 제가 그게 얼마나 감사했는지 알아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한 게 아니라 아무 문제 없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만 엄청 감사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얼른 갔으면 좋겠을지도 모르긴 하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생각해보니까 감사하지 않을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한데 우리의 삶의 태도의 문제예요. 어느 때 보면 감사를 나누기는커녕 이것도 불평이고 저것도 불평이고 이것도 걱정이고 저것도 걱정이고 막 걱정을 쌓아두고 삽니다. 계속 그렇게 하시길 축복해요. 여러분 감사가 우리의 삶 안에 새로운 은혜와 기쁨을 만드는 비결이라니까요. 근데 억지로 해서 되지 않는 일이 뭐냐면 안 그러면 감사할 걸 막 찾는데 감사가 보여야만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감사가 보이더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만나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거더라고요. 보세요. 17개를 어떻게 적었을까? 물론 여기에는 약간 위험한 감사도 있긴 합니다. 뭐냐면 졸음운전 속에도 지켜주셔서 감사. 이거는 계속 감사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한 번만 감사해야지 계속 그러면 졸음운전하면 또 지켜주실 걸 믿고 하다가 큰일 나기 때문에 이건 딱 한 번만. 그런데 감사가 17개예요. 훨씬 더 많겠지만 자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감사를 선물하실까요? 감사가 많은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뭘 줘도 고마워할 줄 모르면 안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작은 걸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감사한단 말이야? 아휴, 더 해주고 싶지 않을까요? 2026년 7월 첫째 주 맥주감사주일은 전반기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뿐만 아니라 후반기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함께 섞여 있는 주간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감사가 차고 넘치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억지로 짜내는 게 아니라 감사 절기되니까가 아니라 저는 2026년 후반기가 또 기대가 돼요. 어떻게 또 일하실까? 와 놀랍다. 은혜다. 심히 놀라 2026년을 마무리할 그날을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있으면 내일이 두려워요. 한 달 뒤가 두렵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목회하는 이 여정 중에 어려움이 없냐? 아니요, 있죠.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뛰어넘게 하시고 새 길을 만들어내시고 새 역사를 주관하실 하나님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왜요? 이전에 이미 6개월 동안 일하셨고 아니 6개월의 문제가 아니라 한참 전부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경험했기 때문에 다음 6개월이 그리고 앞으로 10년이 20년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경험한 사람들만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절대 감사를 고백하지 마세요. 이건 흘러나와야만 합니다. 감사하려고 애를 쓰지도 마십시오. 감사할 게 없으면 하지 마세요. 이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는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또 내 삶에 일하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감사는 당연하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삶 안에 감사가 당연한 일이 되어서 여러분 눈빛이 다르고 목소리 톤이 다르고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누군가가 귀 기울여 듣는 그로 인해 하나님 나라를 아는 은혜와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부산시 해운대구 대천로에 위치한 온누리교회 박성수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온누리교회 051-702-0101번이나 부산극동방송 051-759-6000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0: 부산극동방송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함께하는 다문화 사랑 캠페인
1: 为中国祷告的三个题目：第一个，中国的发展面临着外部和内部的各种危机，求上帝的祝福领导中国和掌权者，通过中国的发展可以真正的祝福周边的国家和世界；二，带领中国的教会走向复兴，面对环境的困难可以更加的依靠主、靠主得胜；三，祈求中国可以成为通过“一带一路”成为宣教的大国。 在2030年，派遣20,000名宣教士到不同的文化和国家，参与到世界宣教的大使命当中。中국외에서 기도 세 가지 기도 제목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 중국 내외적으로 여러 위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축복을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중국 교회를 부흥하여 주시고 지금 환경적인 어려움들을 가운데 하느님 더 의지하고 승리를 거두게 하소서. 세 번째, 중국을 일대일로 전체를 통하여 선교의 종구 되게 하시고 2030년 2만 명의 중국 선교사를 다른 문화 다른 나라로 보내게 하시고 세계 선교를 사명 감당케 하소서.
0: 부산 극동방송 다문화 사랑 캠페인은 부산 외국어대학교와 함께합니다.

0: JT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네, 방송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성경의 무림고수 코너가 있는 날입니다.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의 장대진입니다. 자, 오늘도 귀한 성경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리면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인데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잔뼈가 굵었던 베테랑 어부였던 베드로였습니다. 아, 자신의 경험과 이성으로 우리 예수님 말씀 따라 아침 시간에 그물을 내리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과 고집을 꺾고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의 그물을 내렸고 상상하지도 못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귀한 부부를 모셨습니다. 부산 큰토교에 섬기시는 김완준 서미의 집사님 부부인데,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그물을 내렸을 때 그 삶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를 간증하러 나오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남편이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억지로 교회를 나갔다가 은혜를 받아버리고 지금은 목사님의 권면에 순종

대학에서 한 달에 1독씩 성경책을 늘 들고 다니면서 성경에 빠져 사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특별히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보시면서 은혜 받으시기를 권면해드립니다. 두 분의 은혜로 환하신 표정을 보시기를 권면을 드리고 싶네요. 자,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아멘.

성경에 무림 고수를 찾아서. 네,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면서 은혜 받고 또 축복 받고 감사의 제목이 넘쳐나는 분들을 소개하는 성경의 무림 고수를 찾아서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부산 큰터교회 김한준 서미애 집사님을 모셨는데요. 특별히 우리 지금 안수 집사님으로 교회의 기둥처럼 섬기시는 김한준 집사님이 처음에는 교회를 안 나가고 억지로 교회를 10년간 따라다니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0: 전화를 경험한 간증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를 위해서 오래 기도하신 분들, 특별히 오늘 방송 내용 잘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완준 섬유의 집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한 분씩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십니까? 처음에는 참 반항을 많이 한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면서 큰 톡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김완준 집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큰터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서미애 집사입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이 부산 큰터교회가 놀라운 교회입니다.
2: 네.
0: 단일 교회로 지금 5년간 지금 무림굿을 하고 있거든요. 역대 최다 출연자를 보유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게 왜 그런 거 봤더니 웬만한 교인분들은 한 달에 1독씩 성경을 해나가고 계시다면서요.
2: 네, 저희 큰터교회 대부분의 성도들이
0: 대부분이.
2: 네, 성경에 열심히 읽고 싶어 하고 또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네.
0: 뭐 교회 나가서 정기적으로 성경 읽는 모임도
2: 아,
0: 있다면서요?
2: 네. 화요일, 목요일은 제 같이 모여서 그날 분량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0: 야,
2: 네.
0: 큰터교회에서 나 1년 1독했어요 이런 자랑은 자랑이 아니겠네요.
2: 아, 네, 그렇죠.
0: 오늘 성경의 무림고수로 이렇게 두 분을 모시긴 했는데 사실 남편 김완준 집사님은 처음에는 교회를 안 나가셨다가 억지로 지금 부인 따라 나가시게 됐다면서요.
1: 그죠. 네.
0: 어떻게 된 거예요?
1: 참 신기하네요. 네.
0: 이 자리에 본인이 있는 게 신기해요, 지금?
1: 네. 제가 처음에 교회를 가게 된 거는 뭐 특별한 이제 뭐 다른 사람들처럼 뭐
0: 네.
1: 아주 은혜로운 어떤 그런 스토리는 아니고 그냥 뭐 옆에 계신 우리 서미애 집사를 사랑하는 그 한마음밖에 없었습니다. 네.
0: 서집사님이 교회 안 나오면은 당신이랑 살수 없어요, 이런 거예요?
2: 네, 그렇죠. 저는 그때 청년 때 제일 확고했던 생각 중에 하나가 이제 믿지 않는 남자랑은 결혼하지 않는다. 예, 또 하나님을 아는 분과 결혼하고 싶다. 그래서 귀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게 저의 큰 소망이었거든요.
0: 그랬군요. 근데 마침 만난 오빠가 믿지 않는 오빠여서 교회 안 나오면 오빠랑 함께 할수 없어요.
2: 네, 맞습니다.
0: 그러셨군요. 정말 서집사님 사랑하셨군요.
1: 그죠. 네.
0: 전혀 신앙이 없는데도 교회를 나갔어요.
1: 못 모르고 간 거죠.
0: 못 모르고 여기까지 올 줄도 모르고.
1: 그죠.
0: 아, 그러네요. 자, 우리 서집사님께 먼저
2: 네.
0: 여쭤봐야겠습니다. 처음 예수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2: 아, 저도 이렇게 은혜롭게 믿어야 하는데,
0: 네.
2: 좀 불순하게도 제가 이제 그 청소년 시절에 좀 많이 힘들어 했었거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서 좀 제가 이 세상 삶을 사는 것에 억울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제 자신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스스로에게. 그런 마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0: 뭐 짧은 시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어린 나이에 내 인생은 왜 이러냐, 괴롭다, 뭐 그런
2: 맞습니다.
0: 생활 중에 있었군요.
2: 그러는 중에 이제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이제 요즘 죽어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지금 이 세상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억울한데 죽어서까지 억울할 순 없다, 힘들 순 없다, 죽어서는 꼭 천국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당장 다음 주에 너네 교회를 가고 싶다
0: 야,
2: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0: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청소년 시절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해서 큰터교회는 20대 초반에 이렇게 출석하기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놀랍게도 그때 큰터교회가 개척교회였단 말이에요. 교인들이 몇명 없을 때인데. 그 처음 나가셔갖고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2: 아, 제가 큰터교회를 이제 친구가 다니는 교회여서
0: 네.
2: 이렇게 저희 담임 목사님이신 문창호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0: 네.
2: 이렇게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순간 제가 이제 아, 말씀의 은혜를 받는다는 게 정말 이런 거구나. 이게 어떻게 생각해?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0: 네.
2: 하나님이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설교가 이런 설교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큰터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0: 그 청년 시절부터. 그때 교인 수가 많지가 않을 때였다면서요?
2: 네, 그때 대부분의 교인 중에 교인 중에 대부분이 노숙자 분들이셨고
0: 노숙자 사역을 하셨을 테니까
2: 노숙자 분들과

0: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들과 그리고 이제 청년들과 일반 성도들은 지극히 소수였죠.
1: 아, 네. 그 몇 명 안 되는 교인들이었고 그중에 또 돌봐야 되는 노숙자들이 있는 교회인데 근데 요즘에 사실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개척교회나 좀 작은 규모의 교회를 기피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큰 교회에서 그냥 익명성 뒤에 있으면서 조용히 그냥 신앙생활 하고 싶은 분들도 많은데 좀 교회에 나가는 게 부담스럽진 않으셨어요?
0: 아, 그 작은 개척교회를 나간다고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이 많은 일을 해야 할 것 같고 일손이 작으니까. 근데 저희 큰터교회는 일을 많이 해야 하거나 뭐 어떤 헌금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나 이런 것보다 목사님께서 항상 말씀과 성령 충만과 이제 꼭 이 교회가 있어야 하는 선교에 대한 말씀을 주로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 당연 교인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늘 하셨기 때문에 부담이 되거나 그런 것보다 아, 이 큰터교회를 꼭 다녀야겠구나라는 생각들을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1: 우리 선미의 청년의 마음이 참 온유하고 정말 은혜를 받을 만한 마음이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0: 그 마음을 주셨죠. 네.
1: 그렇죠. 혼자 신앙생활 하시면 되는데 거의 지금 큰터교회 개척멤버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오빠가 예수를 안 믿어서 오빠 나랑 결혼하려면 교회 나가야 돼 하고 나간 게 또 큰터교회 아니에요.
2: 네.
1: 오늘 방송을 문창호 목사님 아주 좋아하시겠는데요. 교회 이름이 100번은 나오고 있어요. 처음 교회 나가셨을 때 어떠셨어요? 기억나세요?
2: 기억나죠. 많이 이상했죠.
1: 뭐가 이상했어요?
2: 그 안 그래도 교회를 다녀본 적도 없는데 교회를 다니기 전에는 약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좀 안 그래도 조금 약간 이상하다 뭐 좀 다르다라는 그 좋은 쪽이 아니라 약간 굳이 뭐 이렇게 주말까지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극성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었던 어떤 시절이었죠. 근데 뭐 사랑하니까 또 가야 된다니까.
1: 아, 우리 서집사님 얼굴에 지금 미소가 번지고 있어요. 사랑하니까.
2: 네, 뭐 사랑할 때는 뭐 하늘 별도 따주니까.
1: 미애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갈까 그런 거예요?
2: 네? 뭐 그런 비슷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갔는데 이제 생각 이상으로 더 이상했어요.
1: 아, 여러분 누구 잘 들어보셔야 돼요. 초신자가 교회 나오면 우리는 다녀서 모르는데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어땠어요?
2: 일단 뭐 예집사가 얘기했듯이 이제 뭐 성도분들이 좀 약간 노숙자 그런 분들도 좀 계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 현수막 같은 게 이제 한 개 걸려 있었는데 이제 커다랗게 해서 300 선교사 파송 그렇게 적혀 있는 건 거예요.
1: 개척교회인데.
2: 네. 그 사람은 몇 명 뭐 한 30명 정도 되려나. 그런데 뭐 당연히 이상하게 보일 수밖에 없죠. 여기 뭐 좀 약간 이상한 곳 아닌가.
1: 그 TV에서 보던 약간 이상한 그런 대로 생각하셨구나.
2: 네. 많이 이상했습니다.
1: 재밌는 거는 그렇게 나오다가 결혼하고 약속을 일단 지켰으니까 이제 결혼했으니까 끝 하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다니고 계셨어요.
2: 그죠.
1: 어떻게 이렇게 오래 신의를 지키셨어요?
2: 처음은 그런 마음으로 일단 교회를 나가긴 했지만 계속 이상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약속이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다니게 되었는데 그 이상함이 약간 이렇게 뭐 거부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약간 이렇게 그 나중엔 특별하다라는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1: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렇게 이해가 됐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미애를 레이 집단에서는 빼놔와야겠다.
2: 그죠.
1: 그 생각은 늘 갖고 계셨다면서요.
2: 10년 동안 했죠.
1: 10년이나요?
2: 네.
1: 교회 다니면서?
2: 네.
1: 틈을 봤군요.
2: 네.
1: 아, 이 단체에서 내가 꼭 빼오리라.
2: 네.
1: 근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2: 이렇게 전략을 많이 세우고 나름대로 노력을 참 많이 했었었는데.
1: 전략까지?
2: 네. 그 뭐 한 번씩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약간 이렇게 교회에서 또 뭐 약간 이렇게 힘든 일도 있을 수 있고 약간 이렇게 뽑으니까 약간 불평도 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1: 네네네.
2: 그때가 이제 기회다.
1: 잘 됐다.
2: 그거를 이제 조금 비집고 들어가서 약간 이거를 좀 극대화해가지고
1: 극대화.
2: 그러니까 그냥 교회를 그냥 안 나가면 되지 않냐.
1: 아하.
2: 이렇게 하려고 계속 이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노렸는데 생각처럼 안 되더라고요.
1: 근데 그 1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대단한 분이다. 이를테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고정간첩 같은 거네요. 이 사람을 내가 끝내 내가 교회에서 빼내리라 하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에 의해서 완전히 이제 믿음이 들어가게 된 간증이 있으시다면서요.
2: 네. 어느 날 이렇게 해서 꿈을 꿨는데 너무 뭐 꿈이라고 할 기회도 너무 그런 게 너무 생생해가지고

0: 가지고 일단 세상에 사라지는 꿈을 꿨어요. 예, 제가 느낄 수 있는 저기 멀리서부터 계속 그냥 저 중심으로 좁혀져 오면서 사라졌어요.
1: 세상이
0: 예, 사라지고 뭐 공기도 사라지고 물도 사라지고 뭐
1: 야.
0: 지푸라기도 그냥 사라졌어요. 지푸라기도 잡을 수가 없죠. 사라지니까. 그렇게 해서 남아 있는 공간으로 아직 사라지지 않은 공간으로 피해서 이렇게 계속 이제 도망을 다녔는데
1: 네.
0: 결국에는 이제 다 사라지니까 제발 밑에 이제 동그라미만 남게 되었던 거죠. 또 방법이 또 없잖아요. 이제 더
1: 네.
0: 이상 어떻게 갈 데가 없는데 또 기도했죠. 그냥 이제
1: 꿈에서
0: 네. 살려달라고 이렇게
1: 네.
0: 예, 기도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그 동그라미가 점점 좁히다가 멈췄어요. 예, 멈추고 그냥 그 밝음과 그 마음과 그냥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에 아, 이 세상에서 뭐 누구라도 어디에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이렇게 해서
1: 아멘.
0: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1: 하나님 이렇게도 역사를 하시는군요. 근데 이렇게 10년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김완준 우리 남편 집사님을 위해서 우리 서 집사님이 사실은 오랜 시간 눈물로 기도한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실은 본인만 지금 모른다고 생각하지 이미 다 눈치채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믿음이 없다. 10년 동안 그냥 나가고만 있다. 어떠셨어요? 처음 남편분 교회 나갈 때는?
2: 아, 처음에는 이제 같이 나가주는 것만 해도 감사했었죠.
1: 네.
2: 이렇게 감사한 마음에 이게 칭찬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조금 10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는 늘 본인이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그랬거든요. 자기가 교회는 나가겠다. 하지만 믿음을 강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겠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서
1: 그렇죠.
2: 말씀하셨기 때문에 잘 듣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10년 가까이 듣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고,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될 행동들도 이제 예를 들어서 술과 담배나 이런 부분들도
1: 네.
2: 계속 그걸 끊지 못하고 하고 있으니까 제가
1: 아하.
2: 좀 많이 힘들었는데
1: 네.
2: 이게 처음에는 달래도 보고
1: 네.
2: 네 그리고 혼내도 보고 네
1: 아.
2: 이렇게 좀 많은 것들을 시도했었죠.
1: 처음 마음이랑 좀 달라진 거네요. 처음에는 나가
2: 네.
1: 주기만 하면 고맙겠다
2: 네,
1: 했는데
2: 맞아요.
1: 이제는 술 담배 듣고 좀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데.
2: 하는데 변화가 잘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처음에는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아하.
2: 그래서 이제 인간으로서 할수 있는 행동들을 다한 거죠. 예. 네, 막 근데도 변함이 없더라고요. 참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더라고요.
1: 우리
2: 네.
1: 김 집사님 어색하게 웃고 계십니다. 옛날 뭐 죄책감이 좀 드십니까?
0: 미안하다.
1: 아, 이거 고산담자가 미안하다 이거 나온 거는 최고로 사과한 거거든요. 근데 말씀 안에서 뭔가 남편을 새롭게 보는 계기가 있다고 들어서 제가 감동이
2: 아,
1: 됐어요.
2: 네. 제가 할수 있는 거다 해봤는데 제 실력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았을 때
1: 네.
2: 이게 신앙이 좋아서 처음부터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너무 어리석다 보니까 제가 할수 있는 한다 했는데 안 돼서 그때서야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참 그때부터 이제 남편을 위해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고 이제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세워 가실지 또 기대하는 마음을 갖고 싶어서 말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 너무 감사하게도 말씀을 읽는 가운데 너무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그 말씀이 정말 살아서 역사하신다는 게 어떤 건지 알게 해주셨고,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이제 사랑의 고백 같은, 네, 사랑의 고백 같이, 그래서 성경을 거의 하루 종일 봤어요.
1: 그러면 그 구체적으로 성경을 하루 종일 눈 떠서 시간
2: 네, 시간 날
1: 나는 것만
2: 때마다,
1: 계속
2: 네,
1: 보셨다면은
2: 계속.
1: 하루에 뭐한 100장, 200장 이렇게
2: 네, 그럴
1: 읽어나갔을
2: 때도
1: 텐데요.
2: 있었던 것 같아요.
1: 와.
2: 그때는 너무 재밌었거든요, 성경이.
1: 네.
2: 근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셨던 것 같아요. 성경을 그래서 계속 읽다 보니까 남편이 술을 먹거나 뭐 담배를 피우거나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너무 재밌으니까. 네, 그래서 계속 성경 읽고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

0: 그 마음은 제 마음이 변하더라고요. 네, 남편에 대한 여러 가지 불만들이 있었던 게 다시금 이런 상황에서도 믿음이 없는 가운데서도 교회를 나와주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그래도 나를 혼자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니까 그때부터 다시 이제 남편을 칭찬하고 남편에서 더 기도가 되고.
1: 그래서 뭐 소개는 안 해드렸습니다만 너무 두 분의 관계가 좋아져서 아들을 셋이나 그래서 낳고 행복하게 살고 계신다는 말씀을 또 첨언해 드립니다. 성경을 지금 재밌어 봤다고 하셨거든요. 그럼 지금 비슷한 처지에 있는 우리 또 전국의 여자 집사님들이 나도 오늘부터 성경을 좀 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계실 텐데 어떻게 봐나가기 시작하면 될까요?
0: 첫 번째는 이 성경책이 책이라는 생각보다 많은, 제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겠지만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고 보면, 아무래도 조금 마음가짐이 달라져서,
1: 성경 보는 관점을.
0: 성경이 그냥 뭐 이렇게 율법적인 책이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사랑 표현을 하시려고 이 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라는 생각으로 읽기 시작하면 좀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랑 고백처럼 들리는 것 같아요.
1: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이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달리 보인다. 은혜가 된다. 남편이 용서가 된다. 네.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저희가 찬양 후에 그렇게 속삭이던 남편이 이제는 한 달에 1독씩 성경을 하면서 건실하게 사업도 성장시키는 귀한 대표님이 되셨습니다. 찬송 후에 구체적인 우리 이제 김 집사님의 변화 간증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0: 네, 성경의 무림고수를 찾아서 큰토교회 우리 김한준 집사님, 서미애 집사님 부부 모셔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전김 집사님께 감동을 합니다. 믿음도 없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를 실망시키지 말아야지 하고 10년을 억지로 나가면서 봉사도 하면서 이렇게 오시다가 이제는 그 교회 안수 집사로 기둥 같은 인물이 됐거든요. 김 집사님 옛날 얘기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떻습니까?
1: 감회가 새롭네요.
0: 감회가 새롭습니까?
1: 네.
0: 지금 교인들도 보면서 김 집사 옛날에 그러면서 감회가

0: 그렇겠네요.
1: 네, 너무 자세히 나안 알았으면 좋겠어요.
0: 아, 밝히고 싶지 않은 과거. 좀 세신자들은 우리 김 집사님 믿음이 좋은 분인 줄 알고 있었는데, 이런 과거가 있었어요. 자, 성경을 이제 한 달에 1독씩 하신단 말이에요. 하시게 된 계기부터 한번 여쭤봐야겠네요.
1: 뭐 문창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니까
0: 네.
1: 뭐 겉면을 평소에 많이 하시니까 근데 다수에게 이렇게 하셨었는데
0: 네.
1: 어느 날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불러서 이제 1대1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0: 아,
1: 갑자기.
0: 작정하고 부르셨군요.
1: 예, 제가 또 1대1이 약하거든요. 예, 또 사회생활도 잘 해야 되고 예, 조직생활 맞춰서 해야 되니까 순종했습니다. 네.
0: 뭐라고 하셨어요, 1대1로?
1: 성경에 또한 달에 또 해라.
0: 아, 뭐 길게 얘기도 안 하시고
1: 네.
0: 한 달을 또 해라.
1: 네.
0: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1: 한 달에 또 하고 내일부터 문자로 한 달에 또한거 문자 보내고 감사 제목 다섯 개 보내고
0: 매일
1: 예, 큐티 한거 보내라. 그렇게 하셨어요.
0: 끝이에요 그게?
1: 빠지면은 벌금 100만 원이다.
0: 야, 뭐 빌드업도 없네요. 훅 들어오네요 그냥. 잠깐 와봐라. 한 달을 또 해라. 매일 문자 보내라. 야, 근데 사실은 그 정도의 강한 겉면은 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시험에 들 만한 얘기거든요. 솔직히 왜 나한테 이러시나 그럴 수도 있는데 바로 순종하셨어요?
1: 여기 요 건물 들어올 때도 돌에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이제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0: 역사가
1: 역사가
0: 일어나고
1: 일어나고
0: 하나님을 만나면
1: 기적이
0: 기적이
1: 일어납니다.
0: 일어나고 네.
1: 예. 저는 문창호 목사님을 만나서 역사가 참 많이 일어나서 순종할 때 이제 역사가 일어나는 거를 알고 있어서
0: 네.
1: 뭐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한 순종이었다고 또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담임 목사님을 영적 리더로 확실히 인정하신 거네. 이분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뜻이 있다. 순종하면 복이 된다. 결단을 했는데, 다음날부터 안 읽던 성경을 지금 본단 말이에요. 이게 한 달을 또 읽으면 40장에서 50장 읽어나가는 거거든요. 안 힘드셨어요?
1: 많이 힘들죠. 많이 힘들고 뭐잘 아시다시피 이제 뭐 시간도 부족하고 뭐 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막 피곤하기도 하고 몇자 보면 또 잠도 오고
0: 그렇죠.
1: 네, 무슨 말인지 또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이거 이해도 안 되는데 계속 읽어야 되나 뭐 이렇게 싶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뭐 순종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단 제일 강했고 그러면서 나름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면서 작전도 많이 세우면서 그렇게 지냈던 것 같아요.
0: 야, 어떻게든지 되게 하려고 노력을 하셨네요. 어떤 작전이 있었습니까? 궁금하네요.
1: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시간에 11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0: 어허.
1: 생각을 해서 한 시간에 좀 쪼개기 작전을 했어요. 예, 한 시간에 이제 한 시간 단위로 10분을 일단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차곡차곡 쌓아야 되겠다. 예, 그렇게 할 때도 있었고, 근데 제가 또 이렇게 뭐 비즈니스를 하니까 이제 미팅을 하고 이렇게 하면 또그 시간을 또 이렇게 못 맞출 때도 있거든요.
0: 그렇죠.
1: 그럼 저녁이 되면 좀 약간 이렇게 양이 좀 많이 남아 있으면 자전거를 타러 간다든지,
0: 무슨 자전거요? 헬스클럽에 있는 자전거요?
1: 헬스장에 있는 자전거를 타러 가기도 하고요. 성경책 들고
0: 네.
1: 그냥 자전거 위에 성경책을 올려놓고 이렇게 보면서 자전거를 타기도
0: 아, 그
1: 하고,
0: 됩니까?
1: 네, 그 올린 데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그 TV 액정에 원래 나오는데,
0: 보통 거기다가 휴대전화 얹어놓고 뭐 영상 보고
1: 그죠.
0: 그러잖아요.
1: 거기에다가
0: 유튜브 보고.
1: 성경책을 올리면 돼요.
0: 아, 헬스클럽 아저씨들이 좀 이상하게 봤겠는데요?
1: 아니, 그 사실은 그게 좀 일석이조예요. 제가 살이 지만 4, 5kg 빠졌거든요.
0: 아, 그렇군요. 운동도 되고.
1: 그리고 어떨 땐 집중도 너무 잘 돼요. 이렇게 하면, 아, 그렇구나, 이렇구나, 이렇게 해서 억지로 막 읽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하면서 어느덧 읽다 보면은 이 운동도 너무 잘돼 있어가지고
0: 네.
1: 뭔가 나름대로의 뿌듯함도 또 느껴지기도
0: 그런
1: 하고.
0: 방법이 있군요.
1: 네,
0: 우리 서집사님 굉장히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아주 기특하게 이렇게 보고 계세요. 처음에 한 40장, 50장을 읽어나가는데 이제 솔직히 다 이해는 안 됐다면서요. 그냥 몰라도 읽어나간 거예요. 그날 분량 채워야 되니까. 사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근데 저희가 이제 이 프로를 많이 진행하다 보면 억지로지만 계속 읽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서집사님이 경험한 것처럼 아 이게 은혜구나 참 재밌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글자가 꿈틀꿈틀한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봤는데 그런 은혜 체험을 하셨나요?
1: 일단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자, 이렇게 뭐 성경을 한두 번, 뭐 100번 읽는다고 해서 처음부터까지 모든 거다 이해할 수는 없잖아요.
0: 그렇죠.
1: 그날 분량이 뭐 40장이 되면은 그중에 그냥 한두 문장만 이렇게 이해가 잘될 때도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한 단어만 사실은

0: 이렇게 저 막 이렇게 깊이 또 묵상이 됐어요. 또 글쎄, 그냥 막 단어도 특별한 게 아니더라도 그냥 하나님 은혜 그럼 아 하나님 은혜 생각하면서 이렇게 또 깊이 생각하게 되고 야. 그런 것 같아요. 네네.
1: 참 대단하십니다. 김안준 집사님 네. 목사님의 어느 날 불러서 한 달에 일독이다. 그걸 순종하시고 서 집사님 어떠세요? 우리 김 집사님이 그 교회에서는 별명이 순종 집사님이라고 알려져 있다고 제가 첩보를 입수했는데 목사님 말씀이나 교회의 필요에는 무조건 순종을 하나요 남편이?
2: 네 제가 보기에는 네 저희 남편이 순종 집사가 맞는 것 같습니다.
1: 아 그래요? 네, 네. 사회생활도 잘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뭐 20독을 하셨다고 그러니까 한 2년 된 거예요. 이 정도 성경을 보면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어떤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은혜 체험하거나 아니면 뭔가 삶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변하는 체험을 하시거든요. 어떤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0: 일단 그 제가 이제 IT 뭐 이런 개발 이런 일을 하잖아요.
1: 네.
0: 그럼 개발을 하고 나면은 이제 꼭 하는 일이 있거든요.
1: 네.
0: 이제 매뉴얼을 만들어요.
1: 그렇죠.
0: 매뉴얼을 만드는데 이거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라는 네.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만들단 말이에요.
1: 네.
0: 그 잘못 쓰면은 이제 안 되는 건 거죠.
1: 고장나죠.
0: 네. 그래서 이제 성경 그런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창조하셨고 세상을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냥 성경을 읽으면은 아, 내가 세상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를 하나의 매뉴얼인 것 같아요.
1: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0: 이런 것들도
1: 나는 누구인가?
0: 예, 그냥 하나님 그렇게 설명해 놓으셨으니까 저희를 창조하고 만들어서 너 이렇게 살아 그 다음에 이런 가운데서 이렇게 해야 돼라는 것들을
1: 네.
0: 그냥 너무 정확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신 것 같아요.
1: 야, 성경은 인생 매뉴얼이다.
0: 네.
1: 나는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준다.
0: 네.
1: 아 지금 혹시 이 방송 보고 듣는 분들 중에 성경을 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보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혹은 하나도 안 봤지만 오늘 집사님 간증 듣고 나도 성경 봐야지 결단하는 분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잘 이게 안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그분들한테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0: 매뉴얼 잘 봐야죠. 그 매뉴얼 잘 보고
1: 네.
0: 우리가 아무리 뭐 좋은 제품과
1: 네.
0: 아무리 좋은 어떤 이렇게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방법을 잘 모르고 사용하면 세상을 결국은 잘 못 살 것 같아요.
1: 네.
0: 본인 나름대로 생각과 마음으로 얼마나 잘 살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오히려 역으로 의문입니다.
1: 야, 안 볼 이유가 없다.
0: 네.
1: 아, 우리 서 집사님도 지금 한 달에 일독씩 계속 해나오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 첩보에 의하면 제가 첩보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부목사님들이나 이제 담임 목사님 사업장에 신방을 가면 두 부부가 앉아 성경을 보느라고 사람이 온지도 모르고 그래갖고 사업을 도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신다면 회집사님.
2: 아, 그 아까 얘기했듯이 성경이 그 물론 이제 힘들 때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1: 네.
2: 그렇지만 저는 성경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막 노력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책이 아니라
1: 네.
2: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저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1: 이렇게
2: 그래서 읽다 보면 너무 하나님 신기한 말씀들을 저한테 소망과 기대를 많이 주시기 때문에
1: 네.
2: 거기에 이제 빠져서 읽는 것 같아요. 그래서
1: 야.
2: 저는 읽다가 지하철을 지나칠 때도 몇 번 있었고
1: 네.
2: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읽는 것이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즐거움?
1: 즐거움.
2: 네.
1: 아 너무 이거 다른 차원의 세계라서 우리는 졸다가 지하철을 지나가거든요.
2: 아, 네.
1: 성경 보다가 지하철역을 놓친다고요. 내리려고.
2: 네, 그럴 때가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1: 야,
2: 네.
1: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아니면 어느 순간 넘어가니 그렇게 되셨어요?
2: 아, 그 처음에는 그렇지 않죠. 저도 처음에는 너무
1: 네.
2: 그러니까 이걸 뭔가를 이해하려고 읽다 보니까 정말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똑똑한 편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가 감히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100% 알 수도 없고
1: 네.
2: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지에 먼저 조금 귀를 기울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1: 네.
2: 그렇게 읽다 보니까 제 생각보단 제 생각을 읽고 제가 뭔가 이거를 이해를 하고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하면서 읽으니까 조금 그게 처음엔 힘들었지만 점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아요.
1: 네.

0: 이것도 반복되는 패턴이네요.
1: 네.
0: 알려고 읽는 것이 아니라
1: 네.
0: 읽어지면 믿어지고
1: 네.
0: 또 읽다 보면 또 알게 것이. 되고
1: 네.
0: 아, 그렇게 되는 거군요. 네. 이 패턴이 똑같습니다.
2: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저도.
0: 예, 뭡니까?
2: 성경을 읽기 전하고 후가 네. 좀 하루가 좀 다른 것 같아요.
0: 어떻게 달라요?
2: 일단 성경을 읽으면 하루가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안 읽고 내가 하루를 지내는 것은 그냥

0: 거고요. 그다음에 담대함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하고
1: 담대함.
0: 지금 같이 있는데
1: 아하.
0: 그냥 뭐 어떤 상황과 어떤 그런 어떤 내용들 가운데서도 그냥 이렇게 담대해질 수 있는 것 같고
1: 네.
0: 그냥 기대도 되는 것 같아요. 아, 오늘 또한 시간 뒤에는 또몇 시간 뒤에는 또 하나님 또 어떻게 또 나를 또 이렇게 역사하시고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가실까? 그런 게 조금 성경을 없이 하루를 보내는 거랑 성경을 이제 같이 하루를 보내는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1: 이 반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0: 네.
1: 눈을 떠서 아, 또 하늘이구나, 하루구나, 오늘도 힘들다, 불안하고 그런 분들이 많으신데 성경을 가까이 하면 기대, 소망, 부부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들 궁금한 거는 처음 볼 때는 조금 힘들더라도 어쨌든 계속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런 역사를 경험하는데 우리 김 집사님이 20독을 좀 넘게 하셨단 말이에요. 20독 좀 넘어가면 성경 읽는 게좀 수월해지나요?
0: 안 소리시죠.
1: 이것도 반전이 있군요.
0: 네.
1: 방금 은혜로 왔는데.
0: 몸은 반항을 많이 합니다. 몸은. 예.
1: 야.
0: 습관이라든지 내 몸은 일단 편하고 싶고
1: 네.
0: 더 재밌는 거 하고 싶고 뭐 여러
1: 네.
0: 가지 이런 것들을 하는데 마음은 기뻐합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그 마음과 몸 가운데서의 그냥 또 하루의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는 건데 근데 분명한 것은 이제 뭐 어렵더라도 이게 좋고 이게 기쁘다란 거는 알고는 있죠. 제가. 네.
1: 우리 집사님 성경 보시는 루틴 좀 소개해 주세요. 아까 뭐 50분 보고 10분 쉬고 그런 얘기도 하셨는데
0: 네.
1: 아침에 눈 떠서 몇 시부터 얼만큼 보고 일반적으로
0: 네.
1: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일단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또 목사님한테 숙제 보고를 해야
1: 아,
0: 되니까
1: 네.
0: 예.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제일 먼저 이렇게 큐티 말씀을 먼저 눈 뜨자마자
1: 네.
0: 예. 비몽사몽간에 일단 읽거든요.
1: 눈 뜨면 성경을 다 잡는군요.
0: 네,
1: 네.
0: 이렇게 해서 읽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일상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일단 이렇게 사회생활을 해야 되니까
1: 네.
0: 일단은 이제 짬짬이 일단은 조금 이렇게 읽으려고 노력하는
1: 아,
0: 편입니다.
1: 틈틈이 많이
0: 예, 틈틈
1: 보시는군요.
0: 있고 이제 뭐 지하철 타고 이동할 때도
1: 네.
0: 약간 이제 포켓 성경 이런 들고 다니면서
1: 네.
0: 이렇게 또좀 읽고,
1: 아하.
0: 그다음 그렇게 해서 뭐 짬짬이 계속 읽고
1: 네.
0: 너무 많이 읽을 때도 있어요, 사실 그렇게 하면. 너무
1: 아하.
0: 많이 읽어가지고 뭐한 3시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벌써 다 읽어가지고
1: 아하.
0: 내일 것도 좀 미리 읽어놓을까 이럴까
1: 아.
0: 저렇게 좀 미리 읽어놓으면 좀 그래도 좀 이건 반칙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이렇게 그러다가 혹시 어떤 날은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밀리면은 저녁까지 해서 좀 이렇게 많이 안 되면 그래도 하루를 보내면 안 되니까 벌금 내야 되잖아요 또 제가
1: 그렇죠.
0: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지 뭐 성경책 들고 헬스장 가서 그렇게 또 읽고 뭐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1: 또 오해가 있으실 것만 또 말씀드리면 그 벌금 받아갖고 목사님이 쓰시는 게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분. 100%다 선교 헌금으로 쓰는 교회니까 성경책을 들고 나오셨거든요. 잠깐 좀 봐도 될까요?
0: 네.
1: 진짜 이 손바닥만한 쪽 성경을 지금 갖고 오셨어요. 이게 신약이네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사복음서 책을 갖고 있는데 보통은 이런 거 하나 갖고 다니면서 한 달, 두 달, 석 달, 1년 갖고 다니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면 바뀌는 거 아니에요. 다음 이제 사도행전 로마서 이렇게 나간 책이 또 따로
0: 네,
1: 있고.
0: 다음 날짜 책을 가져와야죠.
1: 근데 이걸 얼마나 많이 보셨는지 겉표지는 다 떨어졌고요. 여기 지금 테이프를 이렇게 바르셨네요.
0: 네.
1: 그리고 지금 오늘 며칠째 읽는 그날 읽어야 되는 성경책이 있네요.
0: 네.
1: 이거를 늘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0: 네.
1: 소리 내서 많이 보시나요?
0: 상황이 허락하면 소리 내서 읽으려고 하고요.
1: 가능하면
0: 그게
1: 소리
0: 가장
1: 내서
0: 좋은 것
1: 보고.
0: 같아요. 가장 좋은 것
1: 네.
0: 같고 상황에 따라서 하는데 일단 소리 내서 읽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1: 근데 요즘에는 사실 스마트폰이나
0: 네.
1: 뭐 이렇게 스마트 패드
0: 네.
1: 이런 걸 갖고 다니면서 읽는 분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성경을 들고 다니시는 이유는 뭔가요?
0: 근데 이게 좋던데요, 저는. 이렇게
1: 어떤
0: 해서.
1: 면에서 좋으세요?
0: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언제든지 그냥 꺼내가지고
1: 아하.
0: 잠깐 짜투리 시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루 생활하다
1: 네.
0: 보면은. 예, 차 한잔 마실 때, 뭐 대기할 때, 뭐 기다릴 때, 이동할 때. 그냥
1: 야.
0: 많거든요.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면은 사실은 제법 많은 시간들이 됩니다.
1: 우리는 짜투리 시간 나고 그러면은 쇼츠를 보거나 뭐 그게 문제인데 그 보면 한 시간 금방 가거든요. 근데 틈나면 성경을 보고 어느 날은 빨리 읽어버려 깜짝 놀래고 아, 이래도 되는가 그러시는군요. 자, 그 방송을 보고 이제 성경 읽기를 도전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위로가 되는 건 20독을 해도 힘들다, 여러분. 힘듭니다. 하지만 해 나가면 그 돌파하는 지점이 있다고 또 말씀하셨으니까.
0: 네.
1: 서집사님께서 이 방송 보고 성경 이제 읽기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주시고 싶은 말씀. 아까 성경은 하나님의 연애 편지다. 그 말씀을 주셨고 또 어떤 권면 주시겠어요?
2: 아, 성경이

0: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데 재미를 느끼면 되는 것 같아요.
1: 이거는 뭐 전교 1등 학생이 공부는 재밌는 거 아니야? 이런 거랑 비슷한 건데.
0: 아니, 물론 저도 이렇게 읽다가 조금 빼먹을 때도 있고,
1: 네.
0: 이렇게 100% 채우지 못할 때도 있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런 처음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더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1: 아하.
0: 제가 오늘 못 읽었으니까 내일 양이 더 많아지고,
1: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숙제처럼 여겨지고
1: 네.
0: 이런 게 있었는데, 아주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읽은 날은,
1: 네.
0: 그러니까 거기서 그날 분량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저희가 작심삼일 이런 거 있잖아요.
1: 네.
0: 근데 작심삼일을 또 하면 되는 거예요. 실패, 그날 실패했지만 내일 또 시작하면 되는 거죠.
1: 고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인데 공부 포기하지 말아라.
0: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1: 다른 말로 하면은 뭐 읽어야 되는 부담은 있지만 너무 율법적으로 매이지 말고 매일매일 꾸준히만 해라.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0: 네, 맞습니다. 좀 실패하더라도 다시 시작하면 된다.
1: 다시 시작하면 된다. 포기만 하지 말아라. 반드시 재밌어지는 순간이
0: 네,
1: 오는군요.
0: 맞아요. 네.
1: 우리 김 집사님 아직 재미는 없으신 것 같은데.
2: 재밌습니다.
1: 재밌으시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 힘들어서 그렇지. 네,
1: 김 집사님도 지금 성경을 처음 이제 읽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 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 주세요.
2: 성경은 그냥 읽어도 되고 안 읽어도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냥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읽어야 되는 거고, 제가 이제 교회를 안 다녔던 적이 있잖아요. 청년
1: 그렇죠.
2: 시절에.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당연히 성경 많이 읽는 거 아니야? 이게
1: 안
2: 상식이거든요.
1: 믿는 사람 입장에서.
2: 예. 그게 상식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성경을 별로 안 읽는다가 비상식입니다. 이게 당연히 읽어야 되고 마치 그 한의학을 하시는 분이 뭐 동의보감 이런 전문 이제 서적을 읽어서 이렇게 전문가가 되어야 되듯이 그것도 안 읽고 한의사가 되시면 안 되시잖아요. 그런
1: 그렇죠.
2: 것처럼 성도는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냥 이게 내가 힘들어서 못 읽겠어 뭐 이렇게 써 저렇게 써 그거는 뭐 물론 뭐 이해는 되지만 저도 힘드니까 이제 엄살일 수는 있지만 뭐 내가 힘듦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당연히 읽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1: 네, 성경은 읽어야만 되는 것이다. 도망갈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에 뭐 사실 자세하게 말씀을 겸손하셔서 안 하셨지만 두 부부가 이렇게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사업장도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또 재정의 복도 허락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것도 사실이죠? 네. 큰토교회 성교의 많은 부분을 또이 부부가 감당하고 있다는 또 첩보가 있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리 김 집사님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신 이 사업이 지금 서울로도 확장이 되고 점점 잘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비전이 있으신지 말씀 나눠주시고 마무리하면 될것 같네요.
2: 저는 사실 이렇게 청년 시절에 굉장히 이렇게 불안하고 사실 제가 뭘 해도 좀잘 못하는 편이에요. 예. 좀 약간 이렇게 그 열등생 학생으로 비유하자면 약간 이제 그런 가운데 이렇게 좀 살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약간 비전은 청년 시절의 비전은 한 달에 월급 200만 원만 받고 좀 그렇게 평생을 살다 죽었으면 좋겠다. 예.
1: 아,
2: 그
1: 네.
2: 정도 어떤 이렇게 수준과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1: 네.
2: 제가 이렇게 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냥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지만 뭐 이렇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도와주실 건데 또 하나님이
1: 아하.
2: 하시면 하실 건데 그렇게 해서 조금 이렇게 사업도 시작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고비고비마다 이렇게 나는 이제 할수 있는 게더 이상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시니까 하나님 많이 의지하면서 이렇게 사업을 일단 해왔던 것 같아요. 그게 벌써 한 23년 된것 같고요.
1: 오래
2: 네,
1: 하셨네요.
2: 그러니까요.
1: 네.
2: 저는 한 1년 하고 그냥 망할 줄 알았거든요. 네.
1: 너무 솔직하실 거 아니에요?
2: 왜냐하면 제 수준이
1: 네.
2: 그거밖에 안 됐으니까요.
1: 사실 뭐한 달에 200만 원 버는 것도 또 어떤 입장에서는 간절한 또 꿈일 수도 있지만 일평생 그렇게만 받으면 소원이 없겠다는 젊은이였어요.
2: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계속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해서 비전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이때까지 해주신 거다 알잖아요. 그 은혜를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처음 소개 멘트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배신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근데 인간인지라 혹시나 배신하면 안 되는데 배신하면 안 되는데 그런 어떤 경각심을 가지고 살고 있고요. 저는 그냥 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소망이

0: 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제가 사실 돕다라는 회사를 한게좀 이렇게 그 설립을 해놓은 게 있거든요. 예, 근데 그 회사에서 하고 싶은 게 그냥 송도를 돕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돕고 싶은데 제가 교회를 도우시는 재주는 없으니까 그 교회를 뭐 어떻게 짓는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교회 어떤 이렇게 제가 사무라든지 행정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송도 관리를 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이렇게 제 재능을 사용해서 이게 돕고 싶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선교사님을 돕고 싶어요. 예, 아까 목사님께서 이제 300 선교사를 파송을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비전을 일단 가지시고 시작하셨다가 잘안 돼서 아유 안 되니까 그냥 3000 선교사 파송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네.
1: 톡에는 보법이 달라요.
0: 네.
1: 300 선교사 파송은 힘든 일이다. 안 되겠다. 3000 선교사다. 엄청납니다. 네.
0: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신 것에 너무 감사하고 저는 이렇게 선교사님을 좀더 도울 수 있는 이제 제가 가진 어떤 이렇게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하고 싶어요.
1: 큰토교회 3000 선교사 후원에 큰 축을 담당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서집사님 마무리하기 전에 요 한마디 꼭 하고 가고 싶다. 한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2: 아, 네. 아까도 얘기했었는데, 성경 읽는 것이 아마 재미있을 때도 있지만 힘든 건 사실이거든요, 항상.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읽다 보면, 아,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향해서 진짜 큰 소망을 품고 계시는구나. 이걸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 아멘. 아, 오늘 두분 대화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소망, 희망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 내 앞에 암담하다, 아무것도 안 보인다. 성경 가까이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삶에도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큰터교회 김완준 서미애 집사님 부부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이 방송은 언제든지 다시 보고 들으실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거든요. 샵 1069, 짧은 글 50번의 유료 문자로 다시 보기 이렇게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주변에 전달할 수 있는 링크를 곧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끝까지 함께해 주신 방송 가족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두분 집사님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1: 네, 제작진 행위원 장대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H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새생명 시냇가에. 새생명 시냇가에 오늘 이 시간은 산성교회 광문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혹시 프로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를 TV로 보다가 구장에 가서 직접 관람을 하면 여러 가지를 보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팀의 응원가를 다 함께 부를 때 굉장히 희열이 넘쳐오릅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몇천 명 이상의 팬들이 이 떼창을 부르는 장면은 한마디로 장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많은 구단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롯데자이언츠, 그 응원 문화는 참 개성이 넘치고 참 낭만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환경 문제로 인해서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신문지를 잘 찢어가지고 흔들면서 응원을 했고요. 또 주황색 봉다리를 머리에 쓰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응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상대 투수가 출루한 롯데 타자를 견제하면 어떻게 합니까? 팬들은 다 함께 마! 이렇게 외쳤습니다. 안타 칠 좋은 기회가 오면 다 같이 안타 세리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프로야구 경기는요, 각 팀의 선수들의 응원가가 따로 있을 정도로 응원의 열기로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이 롯데 팬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대호 선수, 이 이대호 선수가 등장할 때 나오는 음악이 있습니다. 대호, 대호 이렇게 이름을 막 불러줍니다. 근데요, 이렇게 등장할 때 나오는 음악도 있는데 응원하는 노래도 따로 있어요. 오 롯데 이대호, 오 롯데 이대호. 이 정도면 롯데 찐팬으로서 증명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러분 이런 K응원 문화가요, 지금 미국 메이저리그로 전파됐어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우리나라 선수가 있는데요. 우리 김하성 선수, 뭐 이정우 선수,

이 선수들이 타석에 딱 등장하면 미국 팬들이 한국 프로야구 응원의 문화를 이어받은 것처럼 이름을 막 부르면서 응원을 해줍니다. 깜짝 놀랐어요. 뭐 하성킴 뭐 이렇게 응원하기도 하고 정후리 이렇게 응원을 합니다. 야, 그 선수들은 어떤 기분일까요? 팬들이 정말 미국까지 날아가서 메이저리그에서 열심히 야구를 하려고 하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다른 선수들 등장할 때는 그런 것 없는데 우리 한국 선수들이 등장할 때 예, 한국 프로야구 그런 응원 문화를 접합해서 그렇게 응원해 주니까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야, 이번엔 잘 쳐야지, 팀에 도움이 좀 돼야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고 더 잘하려고 노력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름이 불려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드러내주는 정체성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성경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어디에서요? 안디옥에서부터 처음 불려졌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곳에서 처음으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 이렇게 이름 지어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단어의 본래 의미는 누구누구에게 속한 자, 누구누구를 따르는 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카이사르, 가이사에게 속한 자는 카이사리아노이 이렇게 별칭을 불러서 불렀습니다. 황제를 따르는 노예들 이런 뜻입니다. 고대 로마 시대에 공무원들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뭐 회계사, 재무 담당관, 또 경찰, 이 사람들은 대체로 황제에 속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시민들을 섬기는 시민의 종들이다, 시빌 서번츠다 이렇게 불렸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에도 공무원들을 공복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은 공적인 노비 이런 뜻입니다. 국민을 섬기는 종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문자적으로 그리스도인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속한 노예들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추종자 이런 뜻이라는 것이죠.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자면 예수쟁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쟁이 어감이 어떻습니까? 부정적인 뉘앙스도 있고 긍정적인 뉘앙스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도 두 가지의 다른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기독교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조롱하고 경멸하는 뜻으로 사람들이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둘째는요, 자신들은 신앙이 없지만 주님을 따르면서 정의롭고 선하게 살아가는 그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뜻일까요?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은요, 후자, 즉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기록한 누가는요, 이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아주 감격적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비로소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토는요, 원래 최초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 믿는 교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린 것이 안디옥이었다라고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안디옥 사람들이 이 교인들을 경멸하고 비하하는 의미로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렀다면 그 사실을 누가가 이처럼 자랑스럽게 밝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안디옥 사람들에 의해서 최초로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그만큼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았다, 세상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삶을 살아서 칭찬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칠 대박해와 핍박의 전주곡이기도 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호칭이 생기기 전까지는 로마 제국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을 믿는 사람과 유대교인은 서로

구별되지 않았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보기에는요, 유대인에 의해서 시작된 기독교 역시 그들의 민족 종교인 유대교의 한 분파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당시 유대교는 로마 제국에 의해 공인된 합법 종교였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미 2000년 전 그 전통을 지닌 유대교를 허락함으로써 유대인에 대한 식민 통치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죠. 그러므로 정치적 목적이 아닌 한 이미 공인된 유대교 내에서 어떤 분파가 생겨나든 상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유대교인이 아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불리기 시작했다는 것은요, 기독교가 유대교와는 전혀 다른 차원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자, 기독교가 합법적으로 공인된 유대교와 다른 종교라고 한다면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불법적인 신흥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종교가 되는 것이죠. 자, 당시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말살하려 했던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 로마 황제는 스스로 자신을 신이라고 자처하면서 황제 숭배를 요구했죠.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유인신으로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제의 신성을 부정하는 그런 불순한 무리였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을 평등한 형제 자매로 간주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시 사회를 지탱했던 노예제도와 신분제도를 부정하는 반체제 집단으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식을 행하면서 식인종처럼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이런 소문이 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비도덕적인 범죄자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로마 제국 입장에서 볼 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은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자신들의 기득권과 기존의 사회 질서를 뒤흔들고 체제를 흔드는 사악한 신흥 종교 집단이다, 반드시 처벌하고 없애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스도인들은 화형을 당하거나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에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이후부터 이런 로마 제국의 박해와 핍박이 거세어졌다라는 것이죠. 이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였던 바나바와 바울도 이 어려운 박해를 견뎌내야만 했습니다. 바나바는요, 말년에 그의 고향인 그브로에서 순교했습니다. 고향 사람들 앞에서 참혹한 순교를 당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기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안디옥 교회의 감독이 된 이그나티우스 역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맹수의 밥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박해자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혔습니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요, 계속되는 박해와 그런 죽음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모든 박해자들과 로마 황제보다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께서 더 크신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보다 크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서 로마 황제의 박해조차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될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그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로마 제국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야, 로마 제국 영원할 것 같아. 그 찬란한 문화가 계속 이어질 것 같아 했지만 예, 우주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그 로마의 역사를 멈추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요,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인간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치르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떠한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쁘고 감사하고 또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 가운데서도 참된 그리스도인, 진짜 예수쟁이들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요즘은 박해가 다 끝난 시대가 아닙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말을 한다면 아직까지 진짜 예수쟁이로 살아본 적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현대에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형태로든지 박해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진리와 또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려고 하는 신실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불편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같이 예수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왜 당신만 잘난 척을 합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우리 하는 대로 따라하십시오. 혼자 뭐 말씀대로 산다고 고집을 피우고 협조를 안 합니까? 왜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줍니까? 오히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상처 주는 일을 우리가 행할 수도 있게 된다라는 것이 언제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상대방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참다 못해서 상처 주고 박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이.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내가 원래 그리스도에게 속한 종이다라는 정체성을 늘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따르는 종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에요. 예수쟁이에요. 그런 신분적 자각이 매번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종은요,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주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사실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가롯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하고 본전을 좀 찾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할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롯 유다 굉장히 똑똑한 제자였습니다. 은 30에 자신이 3년간 따랐던 스승이자 메시아 예수님을 배신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3년 동안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을까 봐 본전 심리가 크게 작용했을 것 같습니다. 이 가롯 유다가 엇나가기 시작할 때는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직후에요. 내가 너희를 곧 떠나게 될 것이다. 내가 곧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직후에 가롯 유다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유다를 비롯한 제자들은요, 하나같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에게 미래를 걸고 그분을 따라왔습니다. 희생을 감수하고 예수님만 붙잡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하는 바가 엄청 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면 나중에 어떤 자리를 좀 얻을 수 있을 거야. 좀 성공할 수 있을 거야. 명예로운 자리에서 돈 좀 만질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본전 심리가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보상과 축복만 바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포기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주인처럼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나한테 주는 건 없어? 당장 이익이 없어? 그러면 주님을 따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도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넘겼던 가롯 유다와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만 그리스도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동안 주님이 나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따르는 것, 그 하나만으로 만족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게 됩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종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 자체가 만족이고 감사하고 기쁨이 될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복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롯 유다의 길을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이요. 그러면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겁니다. 아이고, 성공하려고, 아이고, 뭘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구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주인이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종이라는 그 신분을 기억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에 따르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비록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분노하고 반박하기보다 오히려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해서 그런 조롱과 경멸을 칭찬과 존경으로 바꿀 수 있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변화가 그렇게 쉽게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데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인격과 신앙이 만들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경건의 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경건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으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묻지 않게 됩니다. 그냥 세상 지식과 경험에 묻고, 챗 GPT에 묻고, 인터넷을 찾아서 그 정보에 묻고 그렇게 생활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저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방해하는 것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이분이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지만 사탄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하든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을 방해한다는 것이요. 중요한 사업 계약을 앞둔 성도가 있습니다.

0: 아침에 계약하기 전에 큐티를 하려고 성경책을 펼치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탄이요 바쁜 일을 핑계로 방해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중요한 사업 계약인데 무슨 큐티할 시간이 있어. 빨리 어떻게 파트너를 만나가지고 어떻게 얘기할 건지 고민하고 계획을 짜야지. 지금 큐티할 시간이 어딨어? 방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유혹들에 계속 노출되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조금씩 변화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그리고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논쟁을 하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해하고 설득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성숙되지 못하는 기분대로 말하고 감정대로 막 행동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훈련받은요, 기분과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요, 불쌍한 이웃들을 보면 아, 정말 도와주고 싶다.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신앙생활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웃들에게 뜨거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삶을 성령께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안도현 시인이 쓴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연탄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몸뚱아리를 다 태우면서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 누가 발로 함부로 찰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 누가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누구에게 진실로 뜨거운 사람이었던 적이 있었는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옛날엔 그렇게 뜨거웠는데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뜨거웠던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식어버리고 불어오던 바람조차 성령의 음성으로 들렸던 그 아름다운 교제가 다 식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종으로 매여서 살아간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매일매일 바라볼 때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는 착각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족들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교인들을 바라볼 때, 이웃들을 바라볼 때 예전과는 다르게 돼 있어요. 주님의 심장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싶다, 사랑하고 싶다,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교인들을 향해서 야, 정말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구나 칭찬했던 것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아, 정말 산성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닮은 성품으로 인격으로 영성으로 그렇게 살아가시는구나 칭찬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 새생명 신의가에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로에 위치한 산성교회 광문찬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부산전화 051-627-7022번 산성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0: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온 맘 다해 주님께 찬양 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디도서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우리를 길러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의 욕망, 경건하지 않은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게 하셨고 신중하고 의롭게 경건하게 소망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 안에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요즘은 옛날보다 삶이 더 복잡해졌지요. 공동체 안에서나 가정 안에서 역할이 참 많아졌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을 단순히 감당해야 할 무거운 짐으로 여기기보다는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 해야 할 일도 떠오를 거고요. 손발이 즐겁게 움직일 수 있는 아이디어도 떠오르겠지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 있기를 기도하며 찬양드립니다.

그런데요, 그런 방법도 중요하지만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편지를 받았다는 마음으로 읽으면 더 기쁘게 읽을 수 있더라고요. 황송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서 성경 읽는 시간이 더 행복해지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하나님의 마음이 더 많이 느껴지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를 읽으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한 구절을 떼서 자기식으로 읽지 말고 문맥을 읽으라고 하지요. 전체 문맥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분의 성품을 깨닫기 위해 노력하며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람들의 충고나 비난을 감당하지 못하고 참지 못하는 저희들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고통과 방황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옳은 길로 갈 수 있는 눈을 주셔서 다시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유혹에 넘어가는 우리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든 중에도 성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통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 마음이 드는 찬양이었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더러운 줄 몰랐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악한 일을 저질렀고요. 이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건지신 은혜를 아는 우리의 할 일은 주님께 감사 찬양하며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뿐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도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최유미, 진행의 전민아였습니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짧은 인생, 사랑의 추억 만들며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선판은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JT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백성을 잘 다스리는 것입니다. 위대한 통치력을 발휘하려면 올바른 판단력을 가져야 하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은 주의 판단력과 주의 공의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집권 초기에 백성들을 정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는데요. 왕이 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하면 공동체 운명이 위태로워지고 또 왕이 공의로운 정치를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고통스러워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가정의 리더, 직장과 또 학교의 리더입니다. 주님의 판단력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풍성한 찬양이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찬양 들으시다가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마이클 스미스의 영어 찬송, 주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그리고 하품의 아 하느님의 은혜로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솔로몬처럼 내게 맡겨진 곳에서 정의롭고 공의롭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간 사명을 잘 감당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듣고 싶은 찬양들, 또 함께 나누면 좋을 찬양들 생각나실 때마다 보내주시고요. 또 기도 제목 함께 나누면 좋습니다. 7606번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독서실에서 듣고 계시다고요. 빨리 직장인이 되고픈 청년입니다 하셨는데요. 이렇게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뜻을 따라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이 시간 7606번님을 비롯한 모든 청년들을 향해 다양한 찬양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이 주신 꿈을 찾아 아름답게 전진하는 여러분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손재석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 조수아의 찬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듣고 오셨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찬양 나누고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언제나 줄라이와 송정미 사원이 함께 찬양했습니다. 앞서 들으신 두 곡은 컨티넨탈 싱어스의 주만 의지해요. 그리고 메리제인의 찬송 너의 숲에 조용히 나가 함께 듣고 오셨어요. 6778번님께서는 안녕하세요 지선찬양사역자님 여기는 서울 금천구입니다 하셨어요. 와 감사합니다. 아 직장에서 시간이 가능할 때 늘 즐겨 듣고 있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전국 팔도에 흐르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서울에서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다양한 신청 찬양 기다리면서 찬양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는 내 삶의 노래로 시원한 냉수 같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또 가정의 리더, 직장의 리더, 또 학교의 리더가 되어져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이 방송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은 그런 리더인 줄 믿고요. 오늘 문자 보내주신 것들 또 신청곡들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계속해서 함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주님의 쉼과 평안이 넘쳐나는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김경화입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한편 소개해드릴게요. 수탉 두 마리가 한 마리의 암탉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한 다툼을 벌였습니다. 둘은 한참을 싸웠고 마침내 승패가 결정되었지요. 싸움에 진 수탉은 깊은 상처를 입고 나무 덤불 속으로 도망치고 말았는데요. 싸움에서 승리한 수탉은 승리에 도취돼서 높은 담장 위에 올라가 마음껏 큰 소리를 지르며 자랑했습니다. 꽃기요, 이제 저 암탉은 내 것이야. 그 순간 그 소리를 들은 독수리 한 마리가 어디선가 날아와서 눈 깜짝할 사이에 담장 위에 수탉을 낚아채갔다고요. 결국 싸움에서 패한 수탉이 덤불에서 나와 그 암탉을 차지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성경 에스겔서에 등장하는 레바논 백향목 아시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을 정도로 크고 가지도 굵고 길게 잘 뻗은 아름다운 나무인데요. 그 어떤 나무보다 빼어났기 때문에 다른 나무들의 시기 질투도 받지만 이 나무가 교만해지자 하나님은 그 나무를 찍어버리셨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오늘도 항상 겸손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가족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출발할게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찬양으로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전국의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 시간 문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요. 우물정 1069 문자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듣고 싶은 찬양이나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이야기 기도 제목 감사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계속해서 이어드릴게요.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목사님의 여호와께 물으며 산다 가운데 모든 상황에서 나를 돕는 분이신 하나님 편 읽어드립니다. 다윗은 그 어디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안에는 수배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사울의 군사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잡으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는 그나마 피할 곳으로 여겼던 자기 친족의 땅에 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족은 오히려 사울의 스파이가 되어 그를 사울에게 넘겨주겠다고 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정말 다윗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하심으로써 자신의 무죄를 드러내주시기를 구한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간구는 간절했고 그는 2절에서도 하나님을 부르며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여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원하심을 묻고 행하고자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 대한 답은 다른 곳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올 때만이 가장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긍휼을 베푸시며 자신의 현존을 드러내시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음의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박순용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누가복음 15장 2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것임을 기억하시고요. 힘차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려요.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시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J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고 찬양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거하며 찬양과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네요.

네, 세 곡을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맨 처음 들으신 곡은 호산나 앨범 Believe 중에서 Everyday 들으셨고요. 이어서 스탠 에디콧의 곡으로 눈을 들어 영광의 줄을 보라 Open Your Eyes 그리고 엘빈 슬로트의 곡으로 Midnight Cry를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썸머 스페셜로 보내드리는 장미경의 찬양 앨범을 듣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곡입니다. 세 곡을 골라봤는데요. 먼저 들으실 곡은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It is where in my soul 옴니버스 경배와 찬양 음반 중에서 골라봤습니다. 이어서 호산나 음반 Be Magnified 중에서 Sanctuary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 로스 페슬레의 곡으로 Heroes from Heaven을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다양한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장미경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잠잠히 묵상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오늘 첫 곡은 조찬미가 부른 복 있는 사람은 들려드렸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밤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며 즐거워하며 잠잠히 묵상하는 평안 가운데 거하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같이 노래했으면 좋겠는데요. 히스플랜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그리고 고효경이 부르는 사랑한다고 말해요. 언플러그드 버전으로 준비했습니다.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극동방송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고효경의 사랑한다고 말해요. 언플러그드 버전으로 들려드렸고요. 히스플랜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두 곡의 찬양 함께했습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유료 문자로 사연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사연 남겨주셔도 됩니다. 이어지는 찬양인데요. 오벳의 고난 가운데 찬양하리 그리고 희주일의 나의 힘 두 곡 띄워드릴게요.

희주일의 나의 힘, 그리고 오벳의 고난 가운데 찬양하리 들려드렸습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끝곡은 Charity Gale이 부르는 You Have Made Me Glad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저는 조시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0: FABC 재난 대비 방송. 오늘 이 시간은 소방방재청 대변인실 박경련 재난공보 담당관과 여름철 물놀이 사고 예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자, 여름 휴가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법을 알아봐야 할 텐데요. 물놀이 사고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1: 네, 매년 수십 명이 물놀이 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한 재난연감에 따르면 2009년에서 2013년까지 물놀이 안전사고, 여름철 이 물놀이 안전사고로 240명이 사망을 했는데요. 정부에서 여러 가지 안전대책도 실시하고 있고 또 국민들께서 적극적으로 물놀이 안전에 동참해 주셔서 전반적으로 물놀이 사망자 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추세지만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0: 네. 여름철에 아무래도 많이 일어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1: 예, 그렇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물놀이 안전사고는 6월에서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을 하는데요. 장마가 끝나고 휴가와 방학으로 피서철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하순부터 급격히 증가하고요. 8월 초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년 장마나 무더위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는 무더위가 끝날 때까지 계속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주로 사고가 일어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1: 어딜 것 같으세요?
0: 아무래도 뭐 수영장이나 계곡이나 네. 이런 쪽이 아닐까 싶은데요.
1: 예, 많이들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사고는 네. 강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습니다.
0: 강에서?
1: 예. 그 저희가 뭐 소규모 하천이나 뭐 냇가 네. 이런 데서 또 놀기도 하잖아요.
0: 네.
1: 이런 하천이나 강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물놀이 안전사고를 당한 경우가 전체 사고의 55%, 그러니까 아하. 절반 이상이죠.
0: 네.
1: 이런 곳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다음이 해수욕장, 계곡, 바닷가, 저수지 이런 순이었습니다.
0: 특별히 강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네.
0: 자, 그럼 물놀이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좀 알아보면 대비가 가능할 것 같은데요.
1: 예, 가장 큰 원인이 부주의입니다.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일어나는 사고가 52.5%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고요. 수영을 잘 못하거나 술을 마시고 수영을 하거나 높은 파도 때문에 사망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걸 이제 바꿔 생각해보면 안전수칙을 잘 지키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대부분인 것이죠.
0: 그렇군요.
1: 예.
0: 물놀이 위험 표지판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데 그걸 보고도 물놀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1: 예, 제가 실제로 현장에 가서 목격을 했는데요.
0: 네.
1: 위험구역 표지판이 있는데도 물에 들어가고 또 현장 지도 요원이 확성기로 물에서 나오세요 이렇게 방송을 하세요.
0: 네.
1: 그런데도 뭐 무시를 한다든지 현장 요원이 있을 때만 잠깐 나왔다가 지도 요원이 자리를 뜨면 다시 물에 들어가서 물놀이를 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0: 네.

0: 그리고 이제 술을 마시고 바다에 들어가는 분을 제지를 하면 왜 흥을 깨느냐. 내가 수영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쓸데없이 참견을 한다. 이런 식의 반응도 좀 자주 있거든요. 그래서 네. 참 안타까운데 특히나 작은 하천이나 강에서는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는 분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천은 바닥이 고르지 않고 유속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물놀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꼭 주의해야겠습니다.
1: 네, 여름철을 맞아서 물놀이 계획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은 준비 운동을 그냥 충분히 하면 좋지 않나.
0: 네.
1: 이 정도는 알고 계실 텐데 그 외에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0: 예, 술을 마신 후에는 수영을 하지 말고 혼자 수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1: 네.
0: 아마 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은 뭐 휴가지에서 술 드시거나 그렇지 않으실 거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예, 꼭 기억을 하시고 식사 직후에 수영을 하는 것도 피해야 하는 일입니다.
1: 네.
0: 특히 수영 능력을 과신하고 물에 뛰어들어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혼자 수영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또 혹시나 물에 휩쓸리거나 위험에 처했을 때 도움을 청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이 함께 물놀이를 하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1: 아, 무엇보다 조심해야 될 사고가 어린이들 사고인데요.
0: 맞습니다.
1: 특별히 어린이들과 함께 물놀이 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
0: 예, 여러 가족이 함께 휴가를 가서 놀다 보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어른들은 어른들끼리 어울리게 되는데요.
1: 네.
0: 아이들만 혼자서 물놀이를 하게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이들은 15cm의 얕은 물에서도 익사를 할 수 있거든요.
1: 네.
0: 또 튜브가 뒤집힌다든지 장난을 치게 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데 어른들의 손이 닿는 곳에서 아이들이 놀도록 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반드시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어린아이들의 경우에 다리를 끼우는 그런 튜브를 종종 사용을 하는데요. 이 튜브는 뒤집혔을 때 아주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튜브에 태웠다고 안심하지 마시고 반드시 구명조끼를 입도록 해서 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8살 이상 되는 초등학생 어린이들은 행동 반경이 넓어서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안전교육을 하고 물놀이 할 때 주의할 점 알려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1: 네, 마지막으로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까?
0: 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서 알리고요. 119에 일단은 빨리 신고하도록 합니다. 수영에 자신이 있더라도 될 수 있으면 주변의 막대기나 튜브를 이용해서 구조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이스박스와 같이 물에 뜨는 물건을 찾아서 던져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구조 경험이 없는데도 안타까운 마음에 무작정 뛰어들면 구조하려는 사람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빨리 신고를 하고 철저한 준비를 갖춘 구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1: 지금까지 FABC 재난대비방송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단순히 씻어내는 게 아니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밤 그 능력을 찬양하며 김도연의 샬롬 나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Matt Redman의 Nothing But The Blood 들려드렸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표현이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깨끗하다는 것은 단순히 더러움을 제거하는 게 아닙니다. 본래의 상태로 회복한다는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죄 때문에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형상이 마구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원래 모습으로 되돌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세탁기로 옷을 빨면 깨끗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그 이상입니다. 낡은 옷을 새 옷으로 바꿔버리는 뭐 그런 능력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용서받은 죄인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 보혈의 능력이 아닐까.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는 그런 아주 복된 소식입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팀룩 월십의 선하신 나의 주, 아이자의 61의 빛으로 비추시네, 위 러브의 난 예수의 날 빛이요. 아직 들려

되겠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요.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Ben Fuller와 Essential Worship이 함께한 If I Got Jesus, 그리고 John Reddick의 God Turn It Around, Stephen Magwater와 Jason Claiborne이 함께한 Plans까지 들려드렸습니다. 8933번님께서 늦은 시간 이 시간까지 김도현님 고생 많으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이 결국 내 내면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조찬미의 주말씀 내 삶 비출 때 신청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098번님 감미로운 찬양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라고 예, 더욱더 감미로운 찬양, 편안한 찬양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933번님이 신청해 주신 조찬미의 주 말씀 내 삶 비출 때, 그리고 어노인팅의 나 이 길을 걷네, 그리고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연이어서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부산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H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제가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이런저런 다양한 조리법을 찾아보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소소한 생활 정보들을 다양하게 접하게 됩니다. 토마토를 먹을 때 좀 더 달게 먹으려면 소금을 약간 뿌리면 된다고 하는데요.

또 팥죽 같은 음식을 먹을 때도 소금을 살짝 뿌리면 본연의 단맛이 더 확 살아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단맛이라고 하면 설탕이나 꿀 같은 것을 곧바로 떠올리기 마련인데 오히려 짠맛을 가진 소금이 단맛을 더 잘 살려주는 효과를 낸다는 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때로는 전혀 상관없는 듯 보이는 것이 의외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에게도 가끔 그런 일이 생기곤 하지요. 고난, 상처, 아픔, 힘든 일들,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어려움의 터널. 이게 나의 행복과는 전혀 상관없을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보면 그게 다 훈련이었고 연단이었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더 아름답고 절묘하게 완성시키는 인생의 소금 같은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지나온 이번 한 주 그리고 오늘 하루 어쩌면 바로 그런 날이었을지도 모르죠. 뭔가 잘 안 풀리고 복잡하고 유독 고단한 시간을 보냈지만 어쩌면 이 시기가 내 인생의 연단의 맛을 내는 소금 같은 날인지도 모릅니다. 승리하신 주님께서 결국은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눈물 쏟았던 그 시간이 알고 보니 열매를 맺는 기간이었고 척박한 광야인 줄 알았던 그곳이 알고 보니 주님을 더 깊이 만나는 복의 통로였다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끝내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야에 대한 두 곡의 찬양을 이어드렸습니다. 김도현의 그 광야로 이어서 동방현주의 광야의 감사 이렇게 두 곡 보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극동방송이 이번 주부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지요. 멘트와 코너를 좀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이어서 들려드리는 그런 기간입니다. 참 여름에 비가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또 더위 때문에 후텁지근하기도 하지요. 사람은 참 외부 영향에 쉽게 좌우되곤 해서 날씨가 덥고 힘들어지면 또 기분까지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 극동방송 쭉 함께 하시면서 흐르는 찬양 가운데 주님께 집중하며 그 안에서 쉼과 회복을 누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남의 찬양 내 마음이 낙심되며 이어서 이정림의 음성으로 은혜의 힘입니다. 그리고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어린 양 송영주 피처링으로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7월 첫 주간부터 8월 중순까지 극동방송에서는 찬양을 더 많이 들려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했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을 한 번 더 바라보며 여러분 각자만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서머 스페셜 기간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참여해 주시면 또 함께 신청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그분이 늘 돌보아 주실 것을 확신한다는 그런 고백의 찬송가였지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홀리조이 워십의 찬양, 이어서 같은 찬양을 리칼러의 아카펠라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청취하시면서 말씀과 찬양 가운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강준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시작했습니다. 첫 찬양으로는 히스플랜의 사랑을 찾고 있던 나에게 찾아온 너 들려드렸습니다. 히스플랜의 웨딩송이에요. 오늘 첫 찬양으로 이 노래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모두에게 이거 뭐 웨딩송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첫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극동방송에서 시작된 썸머 스페셜에 맞춰서 저희 방송도 썸머 스페셜로 당분간 진행하려고 합니다. 재멘트는 거의 없고요. 찬양의 곡들로 쭉 이어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찬양곡들을 말씀을 드리고 찬양을 쭉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휴가에 가시던 아니면 어디에 있던 간에 이 더운 여름 찬양의 바다로 풍덩 빠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진의 옥합을 깨뜨려 그리고 이길승의 하나님 온 마음으로 그리고 구현모의 찬양입니다. 주는 나의 봄.

강수영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여러분들은 청취하고 계십니다. 오늘 토요일은 국내 시신곡들로 썸머 스페셜 또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세 곡의 찬양은 손영진의 옥합을 깨뜨려 그리고 이길승의 하나님 원맘으로 그리고 구현모의 주는 나의 봄 이 세 곡의 찬양을 들려드렸습니다. 여름 계획 다 세우셨죠? 휴가 가 계신 분도 조금 이르신 분들은 가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요새는 스마트한 시대여서 여기저기 이제 가장 저렴하면서도 좋은 항공권, 뭐 여행지 뭐 이런 거 잘 검색하셔서 본인들이 이제 휴가에 맞춰서 또 이렇게 진행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나라 어느 곳에 계시든지 간에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죠.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또 은혜롭게 그리고 감사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은혜 자리가 되기를 사랑의 자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계속 이어서 찬양 듣겠습니다. 러빔의 선하신 준비해놨고요. 러빔의 선하신 그리고 송정미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듣고 오시죠.

러빔의 선하신, 송중리의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그리고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세 곡의 찬양 들려드렸습니다. 강중현의 썸머 스페셜은 나름 준비를 하면서 좀 바램 같은 것들을 좀 담아봤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CCM 찬양이 되게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CCM 찬양들이 시작된 게 이제 본격적으로 CCM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이제 90년대 초반, 80년대 후반서부터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계신 찬양들이 그래서 좀 섞어놨어요. 아주 옛날에 또 초창기에 또 유명했던 CCM 찬양들, 그리고 최근에 또 나온 찬양곡들도 이렇게 좀 섞어서 놨습니다. 뭐 완전히 그렇게 만드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련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연평안의 갈렙의 노래, 목소리는 홍의석 목사님의 목소리였고요. 이윤화의 내려놓음, 그리고 진진희의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세 곡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아, 올해 휴가 계획, 여름 휴가 계획 뭐가 있으세요? 저는

작년에도 갔다 왔는데 그 동해 바다에 그 조개가 잡혀요. 여러분들 아시나요? 동해 바다에 조개 그러면 조금 생소하신 분도 아직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동해 바다에 좀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면 왜 간성, 고성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 올라가면 그 바다에 그 모래사장 말고 바다로 들어가면 그 모래 바닥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헤집고 있으면 조개들이 잡힙니다. 심심치 않게 잡힙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이랑 너무 재밌게 조개 많이 많이 잡아서 그거 이제 잘 해감해서 저장해놨다가 몇 개월 먹었던 것 같아요. 네. 얼려놨다가 뭐 조개국을 끓이기도 하고 파스타를 만들어 먹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떠세요? 저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강지연의 달빛 가스펠 여러분들의 여름과 함께합니다. 물론 휴가가 뭐야? 아이고 일해야지. 뭐 이런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그래서 마음만큼은 휴가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찬양과 함께 말이죠.

김보규의 당신은 내게 오죠 들려드렸습니다. 달빛가스펠 서머 스페셜 오늘 첫날 이제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돼서 인사드리려고요. 저는 내일 예배 찬양들로 함께 옵니다. 주일날은 또 예배 찬양들로 꾸며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이 끝날 때까지 저희 방송도 썸머 스페셜로 이어집니다. 제 이야기나 행복한 아침 이런 코너들은 좀 잠시 접어두고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찬양만을 감상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해놨습니다. 두 곡의 찬양을 준비해놓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으로 에이맨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준비해놓고 있고요. 그리고 유윤종의 주 나의 평안 이 두 곡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짙어가는 녹음 사이로 불어오는 바람이 한결 싱그럽게 느껴지는 7월의 두 번째 토요일 새벽입니다. 날씨가 더워질수록 우리 마음의 온도도 덩달아서 높아지기 쉽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급해지고요. 작은 소란에도 예민해지는 그런 때입니다. 하지만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심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세상의 번접함에서 건져내어 당신의 가장 평안한 품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네, 이 새벽 그 품 안에서 온전한 쉼을 누리는 그런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주님의 시간

뜨거운 태양이 세상을 달굴 때 나무는 기꺼이 자신의 몸을 내어주어 지친 나그네에게 쉼터를 만듭니다. 주님, 오늘 내 마음에도 평안의 그늘을 드리우게 하소서. 누군가의 거친 말에 상처받지 않고

주님의 온유함으로 넉넉히 감싸안는 7월의 넓은 잎사귀 같은 믿음이게 하소서. 네, 무더운 여름 그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다 극복해내시는 여러분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6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출발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물들을 바치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하고 부르시니 그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그가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니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내가 너로 거기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며 또한 너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너의 눈을 감길 것이다. 이에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때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내어준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어린 자녀와 아내들을 태웠다. 그들이 또한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자기들의 가축들과 모든 재물들을 이끌고 나왔다. 마침내 야곱과 그의 모든 후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들어가니 그가 자기의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자기의 모든 후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다.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맏아들 르우벤이요 르우벤의 아들들인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들인 여무엘과 야민과 어핫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들인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들인 엘과 원안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인데 엘과 원안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다. 베레스의 아들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또 이사갈의 아들들인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들인 세렛과 엘론과 얄리엘이니 이들이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을 위해 낳은 아들들이었고 그녀가 또 딸 디나를 낳았으니 그녀의 아들과 딸은 33명이었다. 또 가세 아들들인 시변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들인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요 또 브리아의 아들들인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자기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아준 자손으로 모두 16명이었다. 또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들인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요셉에게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태어났으니 이들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아준 자손이었다. 또 베냐민의 아들들인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만과 에휘와 로스와 무빔과 훗빔과 아루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아준 자손으로 모두 14명이었다. 또 단의 아들인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들인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레미니 이들은 라반이 자기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아준 자손으로 모두 7명이었다. 야곱과 함께 애굽에 온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들은 모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자손들이었다. 그리고 애굽에서 요셉에게 태어난 아들들 2명이 있었으니 이로써 야곱의 집에 속한 사람으로서 애굽에 들어간 이는 모두 70명이었다. 그 무렵에 야곱이 자기보다 앞서 유다를

여세베기로 보냈으니 이는 저로 하여금 자기 앞에서 고센으로 가는 길을 안내케 하고자 함이었다. 그들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 요셉이 자기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자기의 아버지 야곱을 맞고자 하였다. 마침내 요셉은 자기 아버지를 만나자 그의 목을 끌어안고는 한참 동안을 울었다. 이윽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네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내가 직접 보았으니 이제 나는 죽어도 좋다 라고 말하였다. 요셉이 자기의 형제들과 자기 아버지의 온 집안을 향해 말하였다. 나는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을 것입니다. 이제 내가 그에게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제들과 내 아버지의 온 집안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가축을 돌보는 유목민이며 오래도록 짐승들을 돌보는 사람들이라. 자기 가축대와 짐승무리와 그들이 소유한 모든 것을 이끌고 왔습니다 라고 아뢰을 것이요. 그러면 바로가 여러분들을 불러 그대들의 본업이 무엇이뇨 라고 물을 것이니 그때 당신들은 당신의 종들은 어릴 적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사람들인데 우리와 우리의 조상들이 모두 그러합니다 라고 아뢰십시오. 무릇 짐승을 치는 목자는 애굽 사람에게 혐오 대상이니 당신들은 반드시 고센 땅에서 살도록 허락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세기 46장 말씀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0: 그리고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또 여러분의 빠른 회복을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졸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1: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 그 땅에서 살아온 제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나의 아버지 어머니의 이름을 기억하기보다 김일성, 김정일의 이름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나의 아버지 어머니 생일을 몰라도 김일성이와 김정일의 생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웅당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11년제 교육을 받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었는데요. 졸업하는 시기에 고난의 행군 김일성의 중년 해가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졸업할 때 막막했죠. 왜 막막했냐면요. 코로나라는 병을 앓게 되었는데요. 심한 고열병이었습니다. 최고로 올라가면 45도였습니다. 하루는 담당 선생님이 집에 왔는데 정말 제가 앓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것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졸업할 때 졸업시험을 마치고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도 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혔고요. 사회를 나와서 첫 직장이 철도였습니다. 철도에서 공무원을 일했는데요. 895 하물원이라는 일을 했는데요. 895 이거는 김일성하고 김정일인데 올라가는 선물 제품들을 올라갈 수 있는 기차를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다녔습니다. 철도니까 아침에 출근을 해보면 저 길에 사람들이 많이 죽어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청진역에 있는데요. 저녁에 자고 아침에 나가보면요. 누워있는 사람들이 대다수 죽은 사람들입니다. 저희 앞에는 구루마가 있습니다. 그 구루마에 사람을 쌓이고 쌓이고 몇십 명을 쌓여서 끌고 가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는 내 나라가 제일로 좋아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내 앞에서 보이는 이 시체들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아이들은 부모가 죽어서 장마당에 나와 꽃제비 지라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을 살리려고 장사를 떠났다가 돌아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이 연유되면서 가족이 흩어지고 중국으로 가고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는 현상들이 바로 우리 북한이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살았었는데요. 23살 때 저희 집도 위기가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까지 앓게 되었습니다. 3년 만에 아버지도 또다시 뇌출혈이 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를 살려야 되는 나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장사의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아무리 장사를 해도 장사라는 거는 이윤이 있어야 내가 먹고 살 텐데 본전도 뽑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면 계속 마이너스. 그래서 앓는 부모님들을 집에다가 놓고 1년 동안 청진 수남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을 벌고 배낭을 메고 집으로 오는데요. 청진역에서 또다시 묵게 되었습니다. 꽁꽁 나의 팔목에는 배낭끈을 메고 돈은 내 몸에 간수했지만 잠깐 자고 깨나 보니까 배낭끈은 다 없어지고 내 몸에 있는 돈은 다 털리고 홀로 제 몸만 남아있었습니다. 장사하러 갔던 기다리던 부모님은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딸을 바라봤을 때 부모님들이 살아와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아, 부모의 사랑이 이렇구나, 이것이 어머니의 사랑이구나, 부모의 사랑이구나, 이거를 느끼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또 나에게는 부모님들을 살려야 되는 의무가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다시 장사를 조금씩 시작을 했지만 말처럼 쉽지는 않았어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들었냐면요. 남들이 다 가는 저 중국

나도 한번 가서 쌀밥 실컷 먹고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가려고 결단을 하려고 보니까 내 뒤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떠날 수 없고 갈 수도 없는 저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조금이나마 죽을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었는데요. 그때는 이미 아버지가 영양실적으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 죽도 마음껏 먹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떠나고 보내고 결단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어머니 저 중국에 갈게요. 근데 어머니 약속해 주세요. 2년만 살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꼭 어머니 모시러 올게요. 이랬더니 어머니가 그래 이 땅에는 희망도 없고 꿈도 없는데 네가 가서 네만 잘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네가 가면 나는 며칠을 못 살고 죽을 거야. 어머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꼭 데리고 올 겁니다. 근데 지금은 내가 가다가 잡힐지 죽일지 상상도 할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데려갈 수 없습니다. 내가 자리 잡는 동안 자라주세요 하고 눈물에 퐁을 하고 어머니하고 이별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별하고 중국에 15일 만에 중국의 어느 한 시골에 팔려고 갔습니다. 그때 돈으로 1만 9천 위안이라는 돈으로 팔려갔는데요. 엄마하고 약속한 그 약속, 2년만 꼭 살아달라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키지 못하고 3년 만에 북한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며칠 있다가 어느 날 몇 시에 어머니하고 통화할 것이다 하고 저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저에게 통화가 온 어느 한 분이요. 엄마는 너 간 이후에 이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간지 모른다. 결국에는 실종이 되었습니다. 2년 만에 가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 죄책감에 소리 없는 눈물이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눈물을 닦아줄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해줄 사람도 그 땅에는 없었습니다. 오빠의 소식도 들어보니까 오빠도 돌아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땅에는 저희 혈육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게 8년을 살았는데요. 계속 불안감이 있습니다. 주변의 탈북민들이 계속 북송돼가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가정 싸움으로 인해서 남편들이 중국 공안에 신고하면 와이프들이 다 잡혀가는 형상들이 옆에서 주변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늘 나는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고 힘든 상황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집하고 멀지 않는 정말 가까이에 있는 제가 아는 탈북민 여성이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 이곳은 안전한 곳이 아니구나. 내가 한국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브로커하고 전화를 했더니 브로커가 하는 소리가 한 길은 정말 빨리 가는데 불안정하다. 담보를 못한다. 하지만 한 길은 안전한데 3개월 동안 공부하고 가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가더라도 공부하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공부가 무슨 공부인지 모르고 일단 대답을 하고 거기를 갔었어요. 중국 어느 역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만났던 분들이 한국 분들이었습니다. 중국 땅에서 한국 분들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분들이 사실은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선교사님인 줄 모르고 그냥 만나고 기차를 타고 24시간을 달렸는데요. 선생님이 노트북을 다 꺼냈는데 원숭이 이렇게 진화론되는 이 그림을 딱 펼쳐보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진화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근데 그때 제가 더 질문하고 싶은데요.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도 진화론을 배우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 지구상에 이렇게 진화가 되었다면 이 지구상에 이 변화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없을까요? 이렇게 말하니까 선생님이 그래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는

네, 구분이 사람은 사람대로, 짐승은 짐승대로 만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새도, 산도, 나무도, 꽃들도 모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러는 거예요. 성경책을 보지도 못했지만 선물이라고 주는 이 책이 정말 귀한 책인 걸 알고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지만 책을 탁 여는 순간에 아까 기차에서 이야기했던

하는 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나를 줄수 있냐고. 그것도 십자가에서. 이게가 이해를 안 됐어요.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7월의 나무들은요, 뜨거운 태양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 햇살을 받아서 제 몸을 더 깊고 푸르게 키워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라는 뜨거운 열기가 가득하지는 않으신가요? 그것은 여러분을 태워버리는

이기 위함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영혼의 뿌리가 더 단단해지도록 돕는 은혜의 과정일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 하루 조급한 마음은 모두 다 내려놓고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그늘 아래 잠시 또 머물러 보십시오.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해도 아, 주님이 나를 또 다듬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웃어넘기는 그런 여유를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의 그 거룩한 여유가 여러분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안심하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제가 또 간절히 응원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C 메신 FM
1: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가 아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겉으로만 드러난 것인지 내면까지 감화된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는 가짜 그리스도인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 당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드러나고 계신가?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고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게 느껴지는지, 얼마나 선명하게 느껴지는지, 확신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느끼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을 발견하는 시간이 없다면 보여지는 그 모습이 어떠하든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닐 것이라는 말도 함께 하셨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대로 심판을 받는 날이 오겠죠.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 가운데 구원을 확증할 믿음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드러낼 수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사랑이 메마른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우리의 주변 사랑하는 이웃과 친구, 가족들에게 그 사랑의 보혈의 샘물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주님의 빛의 사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비출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복음의 빛 가운데 환한 오늘을 기대하면서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나누어 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의 말씀.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의 빛을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혀에 손을 대니까 말문이 열리더라, 귀가 열리더라. 참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를 씌우라 그랬죠. 이 말 하나 잘못해서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자녀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친구가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교제가 끊어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두리번거리지 말고 제발 내 손을 보라, 내 손을 만져보라 그랬죠. 그 손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고. 예수님은 욕도 조롱도 참으셨습니다. 아픔도 배반도 끝까지 견디셨지요. 또 우리도 최후까지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합니다. 어느 분이 이런 시를 하나 썼어요. 가나에서 기쁨의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고 베다니에서 동정의 눈물을 쏟아 주신 주님, 나도 기쁨과 슬픔을 마음껏 나눌 수 있는 밝고 멋진 인간이 되게 하옵소서. 못 보는 아이에게 빛을 주시고 누웠던 자를 일으키시며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신 주님, 나도 돌보는 사랑, 고치는 사랑, 싸매는 사랑, 함께 걱정해주는 사랑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사랑으로 오신 주님, 나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에바다 열리라고 했죠. 누가복음 4장 32절에 저희가 가르침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고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다고 했죠. 그렇게 능력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돈 떨어진 나에게 너에게 돈이 있을지어다 말 한마디 하면은 내 주머니가 넘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테너 김성진 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구원의 깊은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찬양도 올려드리고요. 매 주말마다 만나보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오늘의 고향 땅을 위한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0: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죽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욕대화 7장 14절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내 백성이 스스로를 낮추고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내가 하늘에서 돕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욕대하 7장 14절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가 우상을 숭배하고 분열과 다툼 속에 살며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모든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간절히 구하오니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남과 북으로 갈라진 이 땅을 고쳐주시고 상처입은 민족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주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땅이 다시 성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1: 아멘. 북한이 고향인 자매님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긍휼이 남과 북 가운데 가득하길 소망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남과 북과 또 부르신 곳에서 방송을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도, 어두워진 세상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북내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오늘은 시편 28편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시편 28편 7절과 8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방패시라. 내가 그를 믿어 도움을 받았으니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라. 여호와는 그의 백성의 힘이시요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는 피난처시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패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며 우리의 힘 되시는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북방선교의 기수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우물정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으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문자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보내드립니다.

0: 외화보리의 진실. 오늘도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합니다. 자리로 바로 한번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외화보리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기 위해서는 먼저는 토대도 좋아야 하고 네. 충성심 평가도 잘 받아야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심지어는 뇌물까지 오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도 몇 차례 나눴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근데 최근에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 해외 파견을 꺼리는 분위기가 좀 감지되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1: 그렇죠. 뇌물까지 오가는 경우가 있다. 이거는 인기가 있다는 거거든요. 서로 가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근데 이제 최근 데일리 NK 엔드센터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해외 파견을 바라보는 이제 주민들의 태도. 특히 평양 시민들의 태도가 좀 달라졌다라는 점입니다.
0: 네.
1: 예전에 외국에 나간다고 하면 약간 돈 벌 기회가 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담당하는 간부들에게 얼마를 내가 더 돈을 많이 바쳐서라도 네. 승번을 잡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특히 러시아 파견을 두고 선택 가겠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합니다. 러시아에서 약간 전쟁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거기에서 좀 위험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돌았나 봐요. 그러니까 돈도 중요하지만 목숨이 좀 더 중요하다. 전쟁이 나고 있는 그런 가까운 곳에 내가 왜 가느냐 라는 말이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0: 네.
1: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자면 해외 파견이라고 하는 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무조건 이 좋은 기회로만 보이지 않게 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니까 해외 파견이라고 해서 어디로 무엇을 위해 갈 거다라고 북한 당국에서 실제로 얘기를 안 해주잖아요.
1: 네, 잘 얘기를 안 해주죠.
0: 그래서 러시아 전쟁에 파견될 걸 우려해서 이 자체를 꺼려하는 분위기로 이해해도 될까요?
1: 네. 그러니까 가장 큰 이유가 전쟁에 대한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숨을 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이겠죠.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계속하고 있고 그리고 러시아 안쪽 도시, 특히 모스크바 같은 도시들도 드론 공격을 이어졌고 막 그걸 받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현재 그렇게 전황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 이런 모든 뉴스를 자유롭게 보거나 혹은 듣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0: 네.
1: 그러니까 평양에서는 관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들을 입을 통해서 이런 소문을 통해서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스크바 상트페레부르크 같은 큰 도시 이름까지

0: 북한 주민들이 모스크바를 또 모스크바라고 얘기하거든요.
1: 네.
0: 상트페레부르크는 쌍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도시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직접 불안이 커졌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예전 같으면 그렇게 큰 도시로 가면 돈을 더 많이 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곳도 안전한가? 그곳이 오히려 더 불안전한 거 아닌가? 라고
1: 네.
0: 먼저 따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돈을 버느냐라고 하기보다는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분위기가 좀 이제 생겨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이게 전쟁에 직접 파견하는 문제도 있고 러시아에 네. 계속해서 그 노동자를 파견한다고도 하셨잖아요.
0: 네.
1: 그렇다 보니까 큰 도시 중심으로 안전 문제에 대해서 생사가 걸린 사안이다 보니까 저 같아도 이입을 해봐도 불안한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0: 네. 일단 들리잖아요.
1: 네.
0: 뭐 전쟁이 났다. 전쟁이 좀 계속 이어지고 있다. 공습이 펼쳐지고 있고 거기에 뭐 몇 명이 죽었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떤 것까지 좀 우리가 고려를 해보냐면 북한 당국이 이런 얘기를 자세히 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아 뭔가 숨기는 게 따로 있구나. 오히려 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또 해외에 다녀온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 혹은 장사꾼을 통해서 들려온 이야기 그리고 외부 소식 이런 것까지 섞이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이 얘기하는 그런 것보다 판단의 근거로 삼는 경우가 많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근데 저희가 몇 개월 전만 해도 이런 얘기를 나눴잖아요.
0: 네.
1: 3년만 나가면 집 한 채는 세운다.
0: 네.
1: 라는 북한 주민들의 이야기가
0: 그렇죠.
1: 있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외 파견을 고생은 해도 돈을 벌 수 있는 길로 보는 사람들이 꽤 있었는데
0: 네.
1: 그러면 군대 파견 이후로 그리고 다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자녀들의 소식 그런 뉴스들 이후로 이 해외 파견 자체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걸까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어떻게 보면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된다. 자녀가 있다면 뭐 결혼 비용까지 마련하려면
1: 네.
0: 이 큰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려는 주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기대가 좀 약해지고 있습니다. 나가도 약속한 만큼 돈을 받을지 불확실하다. 80% 혹은 70%를 이렇게 떼고 그 30%만 주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이미 많이 들려왔고
1: 네.
0: 또한 현지에서는 감시와 통제가 심하다는 이야기도 퍼졌습니다. 여기에 더 하는 거죠. 이제 러시아의 전쟁 위험까지 겹치면서 고생하면 돈을 번다. 이런 게 아니라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위험은 위험대로라는 생각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1: 참 이게 고질적인 문제였었잖아요.
0: 네.
1: 돈을 벌려고 돈을 주고 갔다가 와서 손을 쥐는 거는 거의 없는. 근데 그걸 그렇죠. 증언하는 이들도 주변에 참 많았을 거고요.
0: 그렇죠.
1: 네.
0: 그러니까 그 뇌물을 바친 거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더 악착같이 돈을 벌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에 15시간 일해라, 6시간 일해라. 그래도
1: 네.
0: 거기에 뭐 그 뭐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뇌물을 이미 바쳤기 때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상황이 좀 펼쳐졌었는데 최근에는 대놓고 돈을 바치기도 좀 조심스러운 분위기까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북한 당국이 부정부패 단속을 현재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론 이 뇌물이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돈을 써서라도 무조건 나가겠다는 경쟁은 예전보다 약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을 주면
1: 네.
0: 이거를 이렇게 처벌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더해서 돈을 쓰고도 위험한 곳에 갈 수 있다라는 불안이 커졌기 때문인 거죠.
1: 근데 정말 간절한 사람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소문들이잖아요.
0: 네.
1: 러시아의 어떤 위험성이나 아니면 누군가가 다녀왔는데 결국엔 남은 게 없더라.
0: 네.
1: 라는 게 소문일 뿐일 거다라고 생각해서 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지만
0: 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건 그래도 좀 차선택이라고 할 수 있는
0: 네.
1: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의문도 들어요.
0: 네. 그것도 이제 평양시에서

0: 가장 국한된 부분이라고도 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1: 네.
0: 북한 내부 경제가 모두 좋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 공장이나 혹은 이제 기업소에서는 생산 실적에 따라 현물, 그러니까 뭐 쌀이라든지 뭐 식량 이런 것들을 주거나 예전보다는 오른 월급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 오.
0: 그래서 이게 공장이나 기업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1: 네.
0: 오히려 여기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일도 벌어지고 있는데요. 또한 장사라든지 부업으로 생활을 이어가는 주민들도 평양에서는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보다는.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해외 파견. 그러니까 예전만큼 절박한 선택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북한에서는 이런 뭐 기회비용 이라고 하는 거를 직접 쓰진 않지만
1: 네.
0: 주민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걸 따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내부에서는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면 굳이 감시받고 위험할 수 있는 해외 현장에 나가려 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근데 저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평양에서 주로 이런 분위기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0: 네.
1: 특별히 평양에서 있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은 이게 북중 국경 지역 외에 다른 지역보다 정보, 그러니까 외부 정보라는 것을 접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외부 정보뿐만 아니라 해외에 다녀온 사람이 있을 수 있고
1: 네.
0: 무역 관련 사람도 있고 또한 외부 소식을 들은 사람과 접촉할 기회가 더 많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간부들. 그래서 러시아 전쟁 상황이나 해외 파견 현장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다른 지역보단 더 빨리 듣게 되는 것이죠. 또한 평양 주민들은 해외 파견의 실제 모습에 대한 소문도 많이 듣습니다. 현재 가면 여권을 빼앗긴다. 밖에 자유롭게 나가지 못한다. 임금을 많이 떼더라. 라는 식의 이야기가 좀 다른 지역보다는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 들으면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구나. 그런 해외 파견에 대한 기대감이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할 수 있죠.
1: 지방의 경우에는 이런 분위기가 좀 덜 나타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0: 그렇죠. 이제 지방은 평양과 조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평양공화국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 해외 현장의 실제 사정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외국에 나가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이게 약간 지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정보가 부족하면
1: 네.
0: 위험보다 기대가 더 커 보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을 잘 모르는 거니까.
1: 네.
0: 그러니까 이 점이 저는 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요. 같은 해외 파견이라도 정보를 많이 접한 사람은 조심할 수밖에 없고 정보를 적게 접한 사람은 이게 기회만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 선발 중심이 평양 같은 큰 도시에서 이제는 지방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현재 내부에서도 거론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국 입장에서는 말이 좀 덜 나오고
1: 네.
0: 불평불만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정보가 부족하고 내가 말하면 다 들을 것 같고 이런 지방 주민들을 더 뽑는 게 낫다. 더 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1: 참 그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속도가 현저히 낮은
0: 네.
1: 지방을 그렇게 한다는 사실도 이게 우리 방송을 계속 듣고 계시는 혹시나 그 지방에 계신 분들이 또 있으실 거잖아요.
0: 네.
1: 이런 사실들이 뭔가 선전처럼 들릴 수도 있고 거짓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0: 네.
1: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가 한 번 더 알았으면
0: 맞습니다.
1: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는 어떤 점들을 주목하면 좋을까요?
0: 첫째로는 실제 선발 대상이 어떻게 바뀌는지 북한 내부에서
1: 네.
0: 그런 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평양 주민들이 좀 꺼리기 시작했는데 당국이 이제 지방 주민을 더 많이 뽑으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러시아 대신에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같은 다른 지역 파견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당국의 정책의 방향성, 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1: 네.
0: 이 주민들의 인식 변화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쟁 위험과 현장 통제에 대한 정보가 퍼지면서 조심하는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이런 정보가 더 넓게 퍼진다면 이른바 이제 해외 파견을 무조건 좋은 기회로 보는 시각,

0: 이게 좀 더 약화될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1: 네.
0: 결국 핵심 주민들이 얼마나 이 실제 상황을, 실제 정보를, 실제 나의 위험소를 얼마나 그 인지하고 얼마나 생각하고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이게 바르게 깨어질 수 있는, 바르게 변화되는 북녘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은 이렇게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 문제 가운데 최근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해외 웨어벌의 깊이 분위기를 중심으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과거에는 해외 파견이 집안을 일으킬 기회로만 여겨졌지만 지금은 전쟁이나 임금이나 감시와 통제에 대한 우려가 그 진실이 전해지면서 기피하는 현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바로 알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 오늘의 웨어버리의 진실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데일리 NK 엔드센터 이상용 국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1절입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송축하기를 소망하면서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할까요?
1: 탈모드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직함을 신조로 살고 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A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매우 가난하고 쪼들린 삶을 살고 있어요. 어느 날 회당을 가다가 중간에 가방을 하나 주워요. 열어보니까 1억 원이 들었어요. 1억 원 현찰로. 눈이 시뚱그레졌어요. 살림 걱정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아내 얼굴이 떠올라요. 옷 사달라고 매일 조르고 매달리는 딸이 얼굴이 떠올라요. 대학 등록금 걱정 때문에 고민 가운데 있는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러나 그는 잠시나마 옳지 못한 생각을 했던 것을 빨리 회개를 해요. 그리고는 얼른 그 가방을 닫고 주인을 열심히 찾아서 주인을 만나서 가방을 건네줍니다. 아, 그런데 가방 주인은 나쁜 놈이에요. 살해를 하지 않으려고 또 다른 속셈이 있어가지고 이 가방에는 본래 2억이 있었다는 거, 2억. A라는 당신이 1억만 가져간 거 아니냐고. 그래서 당신에게 살해 보상금 줄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살해는 고사하고 가방을 찾아주고는 도둑으로 몰려, 도둑으로.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랍비를 찾아갔어요. 랍비. 그 당시 유대나라는 랍비가 재판관도 했거든요. 근데 그 랍비라는 재판관은 참 지혜롭고 정직한 재판관이었어요. 그래서 이 랍비가 판단을 합니다. 먼저 가방 주인에게 물었어요. 가방 주인에게. 당신은 분명코 2억 원을 든 가방을 잃었느냐? 어, 그럼요. 네네. 분명히 가방에 2억 원을 넣었고 그 2억 원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저 사람이

0: 저 A라는 사람이 1억 원을 몰래 챙기고 1억 원만 내게 가져왔습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사례금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금액도 제가 돌려받아야 합니다. 라삐가 묻습니다. 아, 듣고 보니까 맞소. 당신 말이 맞소. 나는 당신이 2억 원이 든 가방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인정하오. 이번에는 라삐가 가방을 주워온 A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1억 원이 든 가방을 주운 거 맞소? 네, 그렇습니다. 저는 분명히 열어보니까 1억 원만 들어있었습니다. 이 가방이 그 가방입니다. 라삐가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일리가 있어. 당신 말대로 당신을 1억 원 가방 주운 걸로 인정하오. 이렇게 말하는 라삐가 가방을 주워온 그 A라는 사람을 다시 말을 합니다. 당신이 주운 그 가방은 저 사람이 잃어버린 2억 원짜리 가방이 아닌 게 분명하오. 따라서 당신은 1억 원 가방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그 가방과 1억을 가지고 있다가 며칠만 가지고 있다가 그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그 가방과 돈은 당신 거예요. 얼마나 지혜롭고 명쾌합니까? 사실 진실을 말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때 함정에 빠질 가능성도 있어요. 올매 걸릴 수도 있어요. 요 같은 사람들한테. 때로는 정직을 말하다가 억울하고 원통하고 오해를 받고 왜곡을 받고 손해를 볼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정직하게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정직하게 말하다가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순교당할 수도 있어요. 죽는 게 숨겨당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젠가는 거짓과 진실, 거짓과 정직인 백일천하에 드러날 날이 올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다 받을 것이다. 예외 없이 우리 모두 다 그리스도 심판 앞에 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우리 말 한마디 한마디 다 하나님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심판 신문을 받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현세 지금 순간만 보지 말고, 그래서 순간만 모면하려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미래를 봐야 합니다. 장래를 봐야 합니다. 심판날을 봐야 합니다.
1: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파주 충만한 교회 임다윗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7월 11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새벽부터 밤 사이에는 곳곳에서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평안도가 10에서 60mm로, 함경도가 5에서 40mm로, 황해도가 5에서 10mm로 예상됩니다. 최저 기온은 강릉과 제주가 26도, 평양과 서울이 25도, 포항과 대구, 광주, 부산, 목포가 24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강계, 개성과 함흥, 춘천, 여수, 대전이 23도, 청진 22도, 해산이 20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대구 35도, 대전과 광주가 34도, 서울과 강릉이 33도, 제주 32도, 개성과 함흥, 춘천, 여수, 부산이 31도로 보이고요. 평양 30도, 해산 29도, 강계 28도, 청진이 25도, 신의주가 24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날씨가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날씨는 흐리지만 비는 내리지 않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대체로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는데요. 서해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높아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신뢰합니다. 오가는 길 빗길 사고 없도록 발걸음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영육간의 건강도 상하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늘 강건하십시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주님 안에서 오늘도 신실하게 진실하게 나아가는 그렇게 주님 앞에 정직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아가는 복된 주말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누가복음 19장 17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빛빛이니 윤재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터전에서 죽게 하듯 살아내길 결단합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늘 네온의 삐삐치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행복한 사람에게는 행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한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또 성공한 사람에게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요. 실패한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랫동안 연구하면서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열등감을 어떻게 딛고 일어서느냐, 아니면 열등감에 걸려 넘어질 것이냐라는 것이 내 삶의 키워드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음의 상처라는 것도 결국은 입술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살다 보면 유난히 말이 거친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고 남을 비난하고 칭찬보다는 다른 사람을 험단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입만 열면 비난하는 거고 입만 열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원래 성격이 그런 사람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상담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입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상처 입은 마음은 결국 상처 입은 말을 만들어냅니다. 마태복음 12장에도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중요한 것은 열등감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입니다. 어떤 사람은 열등감 때문에 무너지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성공의 디딤돌로 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치유되지 않는 열등감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합니다. 왜 저 사람은 잘 될까? 나는 왜 저렇게 되지 못할까? 비교가 시작이 되면 감사는 사라집니다. 마음의 불평이 자리를 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자신을 계속 드러내려고 합니다. 자기 학교를 자랑하고 재산을 말하고 인맥을 자랑하고 자녀들을 자랑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신감이 넘쳐서 그런 것이 아니라 혹시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초라하게 보일까 봐 두려운 마음이 내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을 자주 비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을 낮추면 내가 조금 높아질 것이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깎아내린다라고 해서 내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 마음속에 상처만 더 깊어질 뿐인 것입니다. 가인은

0: 아벨과 자신을 비교하다가 질투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울은 다윗의 인기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하만은 온 나라 사람들이 자신에게 절을 했지만 모르드개한 사람이 절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진짜 원수는 아벨도 아니요 다윗도 아니요 모르드개도 아니었습니다. 치유되지 않는 열등감이었습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달라졌습니다. 작은 키 때문에 늘 사람들 뒤에 서 있어야 했던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뒤에 더 이상 자신의 키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는 실패보다 사명이 더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학벌을 자랑했던 바울은 이제 자신의 학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조건을 먼저 보신 적이 없습니다. 외모보다 그 사람의 중심을 보셨고 과거보다 미래를 보셨고 실패보다 가능성을 보셨습니다. 어쩌면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사랑해달라고 하는 끊임없는 마음의 조용한 울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열등감의 치료는 더 많이 가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높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날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시옵소서라며 우리 주님 앞에 달려 나올 때에 내 입술에 감사보다 불평이 사라지고 칭찬보다 비난이 많아졌다면 다른 사람의 행복이 자꾸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안에 숨기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내 안에 오랫동안 울고 있는 작은 열등감은 무엇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가능성을 먼저 보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오늘 이 하루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9950번님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원합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사무엘상 12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하루하루가 되길 기도하며 내 영혼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복음성가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보내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향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상균입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통일을 먼저 준비하기 위해 이곳 대한민국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 탈북민, 이 통일민은 벌써 3만 5천여 명에 달합니다. 언젠가 고향 땅에 복음을 전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탈북민들이 참 많으신데요. 매주 이 시간에는 이분들의 신앙의 간증, 또 탈북 과정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드렸는데,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이분들의 찬양 간증으로 꾸며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을 만나보실 텐데요. 탈북 과정 또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어떤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누리고 계신지 지금부터 두 분의 간증과 찬양들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해산에서 온 이송이라고 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은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하늘과 땅 각각 동물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고 나는 그 하나님 최고의 작품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방황하며 죽지 않으면 안 되었던 나를 구원해주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이끌어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내일도 영원까지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바닷가의 동대와 같이 나의 인생의 삶을 밝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함북도에서 온 서영입니다. 제가 즐기는 찬양 예수는 나의 힘이요를 북한 내 형제, 내 동포 자매들에게 신청합니다.

눈물과 근심 걱정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연약한 몸을 사랑의 품으로 불러주시고 힘들고 지치어 쓰러져 갈 때 항상 나의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시는 나의 주 예수님만 굳게 믿고 주님 가르치시는 길로 향하여 가니 저희 삶에 복이 넘치고 기쁨만 가득 찹니다. 저 북한 땅의 자유와 평화, 행복을 갈망하는 내 형제 자매들도 하루빨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우리 힘이 되시고 소망 되시는 주님의 품에 안겨 기쁨 나눌 그날을 그려봅니다. 아멘.

탈북민 찬양 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서머 스페셜로 탈북민 신앙인 분들이 직접 부르며 또 고백하는 찬송과 찬양 간증을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3만 5천여 명에 달하는 탈북민 분들, 우리 한국교회와 또 성도들이 품고 이들이 복음 통일의 귀한 열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 응원하고 기도해야겠죠? 여러분도 더 큰 관심과 기도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극동방송 북방서역국, 저는 김상균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하시며 평안한 시간 보내주세요.

0: 부산극동방송 문화부 훈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7월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김형근 목사의 미래 목회 성장 리포트입니다. 미래 한국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책으로 175명의 한국교회 리더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도출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두 번째 도서는 박혜성 작가의 내 친구의 모든 점입니다. 두 친구의 시간을 점이라는 키워드로 표현해 아이들에게는 친구를 이해하는 다정한 시선을, 어른들에게는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그림책입니다. 책으로 열어가는 따뜻한 세상, 책, 책을 읽읍시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역시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님이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작업을 마치신 다음에 그 만드신 것을 보시고 무척 흐뭇해하셨습니다. 그렇게 보기 좋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원래 좋은 곳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은 좋은 곳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기쁨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그 안에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 기쁨을 나눠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내 안에 나누어 받기 위해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테니까요.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을 가득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두란노 경배와 찬양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정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저마다의 빛,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도시가 아닌 시골에서는 저녁마다 아름다운 반딧불이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시골을 비롯해 동남아의 유명 관광지에는 반딧불이를 보기 위해 하루를 보내는 투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어려서부터 반딧불이를 보고 자란 사람들은 반딧불이도 종류가 다양하다는 것을 압니다. 어떤 반딧불이는 아주 작고 어떤 반딧불이는 아주 큽니다. 또 계속해서 깜빡거리는 반딧불이도 있습니다. 반딧불이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빛을 냅니다. 알일 때도 애벌레일 때도 번데기일 때도 미약하지만 작은 빛을 냅니다. 성체가 되면 빛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암컷 성체는 빛이 좀 약하고 수컷 성체의 빛은 훨씬 강합니다. 짝짓기를 위해 서로를 유혹할 때는 빛을 깜빡이면서 관심을 유도합니다. 숲을 가득 수놓은 아름다운 반딧불이를 바라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큰 빛도 있고 작은 빛도 있지만 저마다 빛을 내고 있기 때문에 황홀한 광경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연약할 수도 있고 나를 붙잡고 있는 약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부터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빛을 밝혀야 합니다. 바라는 빛의 크기보다 빛을 내고 있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것처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설령 잠시 꺼진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도록 노력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계속해서 세상에 빛을 밝히는 삶을 살게 하소서. 믿음이 연약해 약한 빛일지라도 계속해서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갑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유빌라떼 프레이즈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구주를 생각만 해도 박종호 씨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안녕하세요. 찬양 풍경의 조범조 목사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던 한 아들은 시골에 홀로 계신 어머니를 위해 매달 생활비를 넉넉하게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 오랜만에 어머니를 찾아간 아들은 눈앞의 풍경에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방 안은 냉기가 가득했고 어머니는 두꺼운 이불을 몇 겹이나 뒤집어 쓴 채 누워 계셨으며 부엌의 쌀독은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분명 생활비를 보내드렸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의아한 마음으로 집안을 둘러보던 아들은 문틈을 막고 있는 종이 한 장을 발견했죠. 가까이 가보니 그것은 자신이 보낸 수표였습니다. 수표가 무엇인지 몰랐던 어머니는 찬바람이 들어오는 문틈을 막는 종이 정도로만 생각하셨던 겁니다. 엄청난 가치를 손에 쥐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몰랐기에 추위와 배고픔 속에서 살아가셨던 게죠. 어쩌면 우리 신앙도 이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두 차례에 걸쳐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찬양 두 곡 함께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말씀인데요. 왜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생략하고 이렇게 거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습니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것을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것, 이것은 위대한 교리인 동시에 엄청난 우위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밖에서 바라보신 분이 아니라 직접 살아보신 분이 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했죠.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오라고요. 참 따뜻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 분이라 말씀했는데 여기서 동정한다는 말은 멀리서 안타깝게 바라본다는 뜻이 아닙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짐을 지신다는 의미인 겁니다. 밤새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를 향해 울지 마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곁에 앉아 함께 아파하는 분이십니다. 힘내 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 손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 함께 느껴보실래요? 잠시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0: 영혼을 울리는 곡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여름 이 찬양 도저히 막을 수가 없군요. 쏘아 올립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 근심을 넘어 하늘이 열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이 여름의 주파수는 찬양입니다.
1: 여러분은 지금 부산 극동방송의 찬양 풍경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찬양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함께 생각해 봤는데요. 예수님은 높은 하늘에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오셔서 눈물을 함께 흘리시고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깊이 아시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길 바라면서 마지막 찬양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찬양 풍경 제작의 김겸, 저는 더사랑 지구촌교회 조범준 목사였습니다. 그분의 위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광주 제자들교회 김광호 목사님입니다.
1: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은혜를 늘 힘입으며 살아가는 이 땅입니다. 이 모든 시간들 속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계획하심이, 선하심이 지금까지 면면히 흐르고 있어 이 땅이 복음 안에서만 소망을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또 두 손을 모읍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이치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하심과 선하심이 이 땅의 곳곳에 흘러가게 하시되,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나라, 또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나라, 간증 있는 복된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다들 주말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전 그동안 미뤄뒀던 집 청소를 주말에 꼭 합니다. 먼저 집 청소를 하기 전에 창문을 활짝 열어둬요. 쾌쾌했던 집안의 공기들을 다 내보내고 이 공기를 비워내고 나면 새로운 상쾌한 공기를 들일 수 있거든요. 비워내면 더 좋은 것으로 채울 수 있으니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나를 비워내고 예수님으로 채우며 살아가는 삶. 오늘도요, 더 좋은 것을 채우기 위해 비워내면서 시작한 행복한 토요일입니다. 저는 엄수빈입니다.

7월 11일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입니다. 여러분 주말 시작하실 때 어떤 것부터 하세요? 집 청소해야 하고요. 또 미뤄뒀던 집안일들 참 많죠. 하나하나 하다 보면 주말이 또 왜 그렇게 빨리 가는지요. 그런데요, 청소하고 나면 참 마음 시원해지고 새로워지잖아요. 아마 정말 탁했던 공기들을 다 내보내고 새롭게 채워져서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도요, 우리 자신을 좀 비워내고 가라앉히고 내려놓다 보면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게 얼마나 새로운지 맛본 사람들은 많이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께 더 새로워지는 이번 주말, 또 더 상쾌한 더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지는 주말이 되셨으면 합니다.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는요, 이번 주부터 썸머 스페셜을 맞아서 마음 시원해지는 찬양 가득 싣고 달려갑니다. 여러분의 마음 시원케 하는 찬양들 많이 많이 신청해 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샵 1069 우물정 누르시고요.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예요.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기다릴게요. 또 어플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무료 채팅창에 여러분의 이야기를 마음껏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어떤 찬양이 여러분께 위로가 되었나요? 또 어떤 찬양이 여러분께 기쁨을 주었나요? 찬양 많이 기다릴게요.

0: 스페셜.
1: 여러분은 지금 마음 시원케 하는 찬양 가득한 시간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도요. 썸머 스페셜에 맞춰서 찬양으로 가득 채워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특별히 여러분께서 이 여름만 되면 생각나시는 추억의 찬양들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이야기도 풍성하게 나누고 여러분의 신청 찬양들 가득 전해드리겠습니다. 찬양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간 주님의 마음 담아서요. 이번 찬양은 송정미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찬양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7월 11일 행복한 토요일의 기도. 나의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손안에서 내가 안전함을 고백합니다.

시작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될 것을 믿습니다. 어제의 모든 고난을 털어버리게 하소서. 오늘도 어제처럼 어려우리라는 비관적인 마음을 버리게 하소서. 어제의 근심은 어제로 마치고 오늘은 새로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이 나의 하루를 평탄하게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의 발걸음으로 오늘을 힘차게 시작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계획하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길을 앞서가시며 걸려 넘어질 돌을 치우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때로 나의 발걸음이 굳건하지 못해 넘어져도 불평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 안에서 내 삶의 모든 재료가 선하게 활용될 것을 믿습니다. 성공만이 선하게 활용되리라는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때로는 실패가 더 유용한 재료가 될 수 있음을, 결국에는 훨씬 더 큰 기쁨의 재료가 될 수 있음을 믿게 하소서. 오늘도 나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풍랑이 칠 때 제자들은 넘실거리는 파도, 금방이라도 가라앉을 것만 같은 배, 세차게 휘몰아치는 바람을 봤지만요, 그 위를 걸어오신 주님은 오직 제자들만 보고 걸어오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만 바라보고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여러분의 마음이 잔잔해지는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런 풍파 없었으면 좋겠는데, 늘 잔잔했으면 좋겠는데요. 하지만 주님은 그 바람마저도 파도마저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우리를 잔잔케 하시는 분을 바라보는 주말 되시기를 진심 다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편 73편 28절 말씀. 아멘. 여름에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극동방송과 함께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오늘, 여러분 반드시 꼭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세요. 지금까지 행복한 토요일 굿모닝 FEBC 제작 진행에서는 엄수빈이었습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적과 같은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창사 70주년을 맞는 극동방송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찾습니다. 1956년부터 지금까지 쉼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해온 극동방송. 이 전파는 누군가에게는 절망의 끝에서 들려온 한 줄기 위로였고, 누군가에게는 막힌 길 앞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라디오 너머로 들려온 말씀 한 구절이 삶을 바꾸고, 죽음 같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게 한 찬양 한 곡이 있었습니다. 그 은혜의 순간을 이제 함께 나눠주십시오. 극동방송에서는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을 진행합니다. 접수는 7월 24일 금요일까지, 분량은 A4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으로 접수가 가능합니다. 수상작은 단행본으로 출간되며 최신 휴대폰과 태블릿 PC 등 풍성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수기 공모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문자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사랑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찬송가 581장 작곡자 신영순의 샤론의 꽃입니다. 이 시간을 기다리며 함께 하시는 애청자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격적으로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여러분은 어떤 풍경을 떠올리시나요? 아이러니하게도 오늘 우리는 이 뜨거운 여름날에 가장 추운 겨울의 계절을 떠올리게 하는 한 단체에 대한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거리마다 어김없이 울려 퍼지는 자선냄비의 종소리, 바로 구세군 기억하시죠? 우리에게는 한겨울의 천사로 익숙한 이 구세군이 처음 세상에 태어난 날이 바로 161년 전 7월 2일입니다. 19세기 후반 영국의 수도 런던은 산업혁명으로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고 있었지만 그 화려한 불빛 바로 뒤편 화이트 채플이라 불리는 동부 슬럼가는 그야말로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사방에 널린 알코올 중독자들, 갈 곳 없는 고아들, 그리고 당장 오늘 밤 먹을 빵 한 조각이 없어 몸을 파는 여인들까지 사회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이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감리교 목사였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부스. 그는 화려하고 안락한 교회 의자에 앉아 한가롭게 예배를 드리는 기존 교회의 모습에 깊은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죠. 교회 문을 닫고 거리로 나가자. 저들이 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아 오지 않는다면 교회가 저들에게 가야 한다. 1865년 7월 2일 윌리엄 부스는 슬럼가 한복판에 텐트를 치고 첫 야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름은 기독교 선교회, 크리스천 미션. 그는 거친 술집 주인들과 불량배들이 던지는 돌멩이와 오물을 맞으면서도 묵묵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건 슬럼가 구제의 철학은 매우 명확하고도 강렬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교하는 것보다 따뜻한 빵 한 조각을 건네는 것이 더 진실한 복음이다. 이른바 3S 법칙이었습니다. 첫째, 수프로 배를 채워주고, 둘째, 소프, 빈으로 씻겨 품위를 찾아준 뒤 마지막 셋째로 셀베이션,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죠. 이 따뜻하고 실질적인 구제 사역은 굶주린 이들의 마음을 순식간에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878년의 어느 날 연례 보고서를 검토하던 윌리엄 부스는 큰 영감을 얻게 됩니다. 비서가 보고서에 우리는 자원에 모인 군대다 라고 적은 문구를 보고 부스는 자원이라는 단어를 지우고 그 자리에 구원의 군대, Salvation 군대라는 단어를 넣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세군, The Salvation Army이라는 이름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죄와 가난, 악마에 맞서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선포했습니다. 목사는 사관이 되고 성도는 병사가 되었습니다. 화려한 가운 대신 단정한 군복을 입었고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활기찬 군악대를 결성해 거리로 나갔습니다. 이 파격적인 영적 군대는 폭발적인 전도와 구제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조롱과 박해 속에서도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었던 구세군의 행보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오늘날 전 세계 130여 개국에서 가장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거대한 사랑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161년 전 7월의 한여름에 시작되어 매년 겨울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는 구세군의 종소리, 하나님께 영광을, 이웃에게 빵과 구원을 외치며 거리로 나섰던 윌리엄 부스의 뜨거운 역사를 기억하며 구세군의 군대식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찬송가 미국 장로교 목사 조지 더 필드 2세가 작사하고 영국 출신의 미국 음악가 조지 제임스 웹이 작곡한 십자가 군병 드라를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바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매일 환난과 핍박이라는 고난의 물결이 밀려옵니다. 형태는 저마다 다르겠지만 넘어야 할 고난의 산들이 참 많죠. 때로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낙심하거나 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도 마주하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앞서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신앙의 선배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성경 히브리서 11장에는 세상의 환난과 싸워 이긴 승전보가 가득합니다.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날카로운 톱의 위협 속에서도 부활의 소망을 품었던 이들, 굶주린 사자밥이 되면서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까지 감내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 말이죠.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민족의 선배들 역시 일제치하와 공산당의 총칼 앞에서도 순교의 제물이 되기까지 믿음을 지켜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찬송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는 바로 그러한 고난 속에서 피어난 위대한 신앙의 노래입니다. 시를 쓴 사람은 19세기 영국의 프레드릭 윌리엄 페이버 목사입니다. 엄격한 칼빈주의 성공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전능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승리하고자 했던 그의 열망이 담겨있는 이 시에 곡을 붙인 사람은 영국의 오르간 연주자이자 음악 교수였던 헨리 프레드릭 헤미입니다. 그는 평생 오르간을 연주하며 수많은 제자를 길러내고 성가집을 집필했죠.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고난 앞에서 넘어지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함으로써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신용순의 샤론의 꽃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가 작곡한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입니다. 시편 제16편 다윗의 믹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워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줄 말씀 시편 16편은 다윗의 믹담으로 시작됩니다. 믹담은 황금의 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다윗이 인생의 깊은 고백을 담아낸 보석 같은 시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은 재물, 더 높은 자리가 복이라고 말하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내 삶의 진정한 소득이자 기업이라고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줄로 재워주신 구역, 즉 지금 나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일터, 내 삶의 자리가 비록 거칠고 힘들지라도 실로 아름답도다 라며 감사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이 신뢰가 있기에 다윗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님이 바로 곁에 계시기에 그의 마음은 기쁘고 영은 즐거우며 육체까지도 안전하다고 고백합니다. 심지어 죽음의 그늘인 수월조차도 주님과 함께라면 두렵지 않다고 말이죠. 애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 내 뜻대로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계시지는 않나요? 다윗처럼 내 앞에 주님을 모셔보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생명의 길을 보이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오늘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시기 바랍니다. 신영순 작곡 시편 16편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를 합창곡으로 감상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바로크 음악 하면 어떤 작곡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바로 음악의 아버지 요한 세바스찬 바흐, 그리고 음악의 어머니라 불리는 게오르크 프리드리히 헨델이죠. 흥미롭게도 이 두 사람은 1685년 같은 해 같은 나라 독일에서 태어난 동갑내기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걸어간 인생과 음악의 길은 너무 다릅니다. 먼저 두 사람의 가문부터 살펴볼까요? 바흐의 가계는 대대로 음악가를 배출한 명문 음악가 집안입니다. 반면 헨델의 집안은 음악과 전혀 관계없는 공작의 궁정 이발사 겸 외과의사가 아버지입니다. 활동 무대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바흐는 평생 독일을 떠나본 적이 없는 토박이었던 반면 헨델은 이탈리아에서 유학하고 영국에 정착해 전 세계를 무대로 활약한 글로벌 스타였습니다. 두 사람의 음악 스타일 역시 이들의 삶을 고스란히 닮아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오페라였는데요. 헨델은 화려한 무대 예술인 오페라 작곡가로서 명성을 떨쳤고 훗날 오라토리오를 포함한 다양한 교회 음악으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바흐는 오페라를 제외한 그 시대 모든 종류의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루터파 신교도였던 바흐는 자신의 음악을 하나님을 위한 예배, 즉 종교적 봉사로 여겼습니다. 그의 작품 악보 곳곳에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즉 솔리데오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그야말로 바흐에게 교회 음악은 그의 삶 그 자체였습니다. 바흐 음악의 정점은 그가 인생 후반기를 보낸 도시 라이프치히에서 완성됩니다. 1723년 바흐는 라이프치히 토마스 교회의 음악감독인 칸토르로 부임하게 되는데요. 이곳에서 그는 매 주일마다 예배에 쓸 새로운 칸타타를 작곡하고 지휘해야 하는 엄청난 업무를 맡게 됩니다. 약 7년 동안 작곡한 곡만 무려 250여 곡에 달했으니 그의 천재성과 성실함이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이 가시죠. 하지만 평생 음악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대가에게도 시련은 찾아왔습니다. 말년에 백내장으로 실명 위기에 처한 바흐는 두 차례나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고 결국 1750년 7월 28일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흐가 세상을 떠난 후 그의 위대한 음악들이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바로크 시대 사람들은 바흐의 음악이 너무 복잡하고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묻혀있던 보석을 다시 세상 밖으로 꺼낸 투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19세기 낭만주의 작곡가 멘델스존이었습니다. 바흐가 세상을 떠나고 오랜 시간이 흐른 1829년 멘델스존은 베를린에서 바흐의 마태 순환곡을 무려 100년 만에 다시 초연하게 됩니다. 이 공연은 당시 사람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안겨주었고 이를 계기로 바흐 음악협회가 창립되면서 비로소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라는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성격도 자라온 환경도 음악 스타일도 완전히 달랐던 바흐와 헨델, 하지만 이 두 거인이 있었기에 바로크 음악은 찬란한 정점을 찍고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그들이 남긴 음악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은 깊이의 감동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라이프치히 시절 바흐의 뜨거운 신앙심과 천재성이 돋보이는 곡인 칸타타 4번

0: 중 예수는 죽음의 포로가 되어도
1: 전주 부분을
0: 함께 감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작곡가 신영순 교수입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은혜의 강가로 은혜의 강가로 오늘 이 시간은 땅끝교회 노재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2: 몇 해 전에 어느 병원 로비에 이런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 당신을 살게 한 세 가지만 적어보십시오. 그런데 그 앞에 놓인 메모지는 항상 비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아픈 곳 그리고 또한 없는 것을 적을 때는 늘 잘 적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살게 한 것, 감사한 것들을 기억하는 일은 잘 못합니다. 우리도 이 문구 앞에서 선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부족한지는 1초 만에 떠오릅니다. 그러나 무엇을 받았는지,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는 한참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인물들도 그랬습니다. 한평생 없는 것만 알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 태어나 처음으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신 분을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한 걸음을 따라 가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는 레위기의 율법에 따라 그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윈윗수를 가리며 스스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다녔어야 했습니다. 나병이

이 당시 전염병으로 여겨져서 그들은 공동체 밖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밥을 먹을 수 없었고 예배를 위해서 회당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름으로 불리는 대신 나병 환자로 불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어쩌면은 병그 자체가 아니라 이병 때문에 잊혀지고 그리고 낙인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자녀로서, 누군가의 아버지로서, 누군가의 이웃이 아니라 그저 나병 환자로만 남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던 예수님과 마주치게 됩니다. 12절에 그들은 멀리 서서 소리를 쳤습니다. 가까이 갈수 없었기에 멀리서 목숨을 걸고 외쳤어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외침을 외면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그 외침의 진실이 전달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는 순간 그들의 몸에는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나병은 그대로였고 나음의 증거가 없었지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일은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걷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발걸음의 무게를 알아야 합니다. 잠시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나음의 증거 없이 제사장을 향해 걷다가 막상 도착했을 때 몸이 그대로라면은 그들은 더큰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어쩌면은 제사장 앞에 서보지도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고, 다시 마을 밖으로 쫓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말씀을 듣고 걸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이고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후 성경은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치유는 출발하기 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걷는 중간에 일어납니다. 구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바로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나병을 고치러 멀리서 와서 엘리사를 만나러 왔지만 엘리사는 얼굴도 비치지 않고 사환을 보내어 한 말이 고작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 나아만은 화가 났습니다. 또한 자존심에 상처가 났습니다. 다메섹의 강이 요단강보다 훨씬 낫지 않느냐고 항변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몸을 굽혀 강물에 들어갔을 때 바로 그 순종의 자리에서 그의 몸은 회복되었습니다. 증거만 먼저 주어지는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언제나 순종이 먼저이고 그 순종의 한복판에 은혜가 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삶 속에 각자의 간구의 내용들을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간구와 기도 앞에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이고 마음은 여전히 무겁고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10명의 나병 환자도 나아만도 모두 변화가 없었지만 걸음을 옮겼습니다. 멈춰서서 증거를 기다리는 자리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말씀을 붙들고 내딛는 그 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아오심을 또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치유를 경험한 9명은 계속 걸어갔습니다. 제사장이 있는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 길을 계속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길이었고 그들이 반드시 돌아가고 싶은 목적지가 있는 길이었습니다. 그날 그 9명이 제사장에게 정결 판정을 받고 각자 집 대문 앞에 서는 그 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벅차고 그리고 떨렸겠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그 가족들 또한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서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기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할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치유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잊었습니다. 이미 받은 은혜를 누리는데 바빴지만 그 은혜를 주신 분께 감사드리는 길이 또한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은혜를 확인하는 자리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건강검진을 해서 좋은 결과를 받으면 기뻐하지만 그 건강을 허락하신 분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장의 숫자를 보고 기분이 좋고 안심하지만 그 풍성함의 근원 앞에 감사로 서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병이 나오면 오히려 의사에게 감사하고 월급이 들어오면 회사에게 감사하고 시험을 합격하면 나의 노력에 뿌듯해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쁜 것도 또한 틀린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의 결과 뒤에 계신 분, 그 은혜를 허락하신 분에게 시선이 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평생 확인서만 받으러 다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처럼 그저 눈에 보이는 절차에만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 대부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감사는 받은 것이 많아서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잠시 멈춰서서 이미 받은 것을 세기 시작할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오늘 바로 그 받은 것을 세어보는 날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보리가 익어 거두는 계절. 출애굽기는 이 절기를 맥주절이라고 부르며 밭에 뿌린 것의 첫 수확을 거두는 절기로 지키라고 말합니다. 밀, 포도, 감람 같은 큰 추수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이런 큰 수확들에 비해 보리는 어떻게 보면 작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작은 첫 수확부터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추수를 다 거두고 나서 감사하지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도 오늘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났습니다. 아직 큰 수확 전이라 감사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반기 동안 걸어온 길들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거기에 이미 거두고 감사드릴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농부는 보리를 벨 때 한 번에 큰 낯질을 하지 않습니다. 한 줌씩 손에 잡히는 만큼 베어서 단으로 묶습니다. 큰 수확만이 셀 줄 아는 사람은 이 작은 한 줌을 너무 하찮게 여깁니다. 그러나 좋은 농부는 그 한 줌 한 줌이 모여서 한 단이 되고 그 한 단들이 모여서 곡간을 채운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반기도 그렇습니다. 큰 감사의 사건 하나를 찾으려면은 감사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작은 것들, 매일 아침 우리가 눈을 뜨는 것,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 곁을 지켜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절망 속에서도 말씀 한 구절에 위로를 받았던 것, 그 작은 한 줌들을 세어보기 시작하면은 어느새 우리 손에도 제법 묵직한 한 단의 감사가 들려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리는 화려한 곡식이 아닙니다. 밀보다 싸고 가난한 자들의 양식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보리의 첫 수확을 받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큰 결실 앞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작고 아직 부족해도 지금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작은 보리 한 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예수님은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질문을 오늘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보기를 바랍니다. 나는 나의 보리를 세워보고 있는가? 나는 그 첫 수확의 근원이 누구인지 알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열매를 들고 어느 방향을 향해 걷고 있는가?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의 한 사람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장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0명이 함께 걷고 있습니다. 등 뒤에서부터 시작된 변화가 발끝까지 번져옵니다. 새살이 돋아나고 온몸의 감각이 돌아옵니다.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고 누군가는 기쁨의 소리를 질렀습니다. 흥분을 가라앉히고 모두 같은 방향인 제사장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갑자기 걸음을 멈춥니다. 그는 자기의 회복된 손을 보고 그 다음 고개를 올립니다. 9명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반대편에 이제는 저 멀리 작아진 한 사람의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옵니다. 방금 자신에게

가라고 하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는 잠시 멈춰서고 방향을 바꿉니다. 가족에게로 향했던 그 발이, 제사장에게로 향했던 몸이 방향을 바꾸어 예수님께로 향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향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15절에서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돌아왔다라고 기록합니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그 방향을 바꿨습니다. 또한 15절의 보고라는 이 한 글자가 그 결과를 완전히 달라지게 만듭니다. 아홉도 자기 손과 발이 깨끗해진 것을 똑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 앞에서 아홉 명은 결과만 보았습니다. 그들이 누릴 수 있을 것을 보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만이 결과에 넘어 치유의 손길까지 보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는 방향을 바꿔 달려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라고 기록했습니다. 12절을 기억하십니까? 이 사람이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향해 외치던 목소리도 큰 소리였습니다. 가까이 갈 자격이 없어 멀리 서서 질러야만 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때와 같은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간구의 외침이 감사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노래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이 엎드림을 조금 더 깊이 보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수년간, 어쩌면 수십 년간 사람들 앞에서 강제로 몸을 낮춰야만 했습니다. 누군가가 지나갈 때마다 뒤로 물러서야 됐고 길바닥에 스스로를 낮추어 자신이 부정함을 외쳐서야 했습니다. 엎드린다는 것은 그에게 늘 수치였습니다. 자신이 부정하다는 것을 온몸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그 수치스러운 자세를 자원해서 취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똑같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행위가 되었습니다. 빼앗긴 자가 하는 굴복이 아니라 자유로운 자가 선택하는 경배가 되었습니다. 강요당한 수치가 아니라 회복된 존엄이 드리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는 나병 환자로서 살면서 수없이 엎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전의 엎드림들은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지금이 한 번의 엎드림, 오늘 드린 예수님 앞에 드리는 엎드림이 그의 생애의 첫 번째 엎드림이고 진정한 엎드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열매입니다. 가족을 만나기 전에,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기 전에, 병이 나은 기쁨을 누리기 전에 그는 가장 첫 열매를 주님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맥주절의 의미입니다. 다 누리고 남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거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오고 가지고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본문이 뒤늦게 밝히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유대인들이 이방인 취급을 하던 사람, 율법도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고 여겼던 사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만이 방향을 바꾸어 되돌아왔습니다. 누가는 이 사실을 의도적으로 늦게 공개합니다. 먼저 그의 행동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가 누구인지를 밝힙니다. 그리고 이 반전으로 누가는 우리에게 진리 하나를 던집니다. 감사는 율법을 많이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종교적 지식된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받은 것을 깨달은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사마리아인은 처음부터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설령 몸이 나아도 유대 사회는 자신을 온전히 받아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그렇게 제도가 줄 수 있는 것의 한계를 이미 알았고 그래서 더 절실하게 진짜 근원을 향해 돌아설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는 가진 것이 적은 사람이 가진 것에 기대지 않고 오직 은혜만을 붙드는 법을 먼저 배우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이 이미 방향을 바꾸신 분들이십니다.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겨 오셨다는 것이 그것이 이미 감사의 방향의 전환입니다. 이 발걸음을 가볍게

이룬 것 같던 행복을 미루고 달려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하나가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습니다. 즉 육체적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한 사람에게만이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전인적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받았습니다. 10명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은 오직 돌아온 한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아홉은 고침을 받은 그 순간 예수님과의 관계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한 사람에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순간부터 새롭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삶입니다. 한번 회복받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 영원한 관계로 이어지는 은혜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일어나 가라에서 일어나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아나스타스인데 이 단어는 부활을 뜻하는 아나스타시스와 같은 어근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단어는 단순히 자리에서 몸을 일으키는 동작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다시 서는 것, 이전과는 다른 사람으로 일어서는 것을 가르칠 때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인에게 하신 말씀은 이제 가던 길을 계속 가라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어 새로운 삶을 살아라라는 선포였습니다. 아홉은 회복된 몸으로 일상에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부활한 새 사람으로 일상에 돌아갔습니다. 같은 마을, 같은 가족, 같은 일터로 돌아가더라도 그는 더 이상 그때의 그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잘 받았습니다 라고 인사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의 근원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영광을 돌리기 위해 그분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옴 안에, 그리고 그 엎드림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자격이나 사회적 지위와 상관없이 방향을 바꾸고 돌아오는 사람에게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예배와 감사의 헌금은 단순히 한 해의 수확의 일부를 드리는 정해진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홉의 삶을 그 이후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들은 평범한 일상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거기서 한 걸음을 더 나아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기 전에 먼저 그 일상을 가능케 하신 분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이 그의 삶을 단지 고침받은 삶에서 구원받은 삶으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멀리 서서 외치는 10명을 보았습니다. 가까이 갈 자격조차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간구의 소리를 질렀고 가는 중에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 10명 중에 9은 멀리서 시작한 그대로 각자의 삶으로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딱 한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는 멀리서 시작했지만 끝내 가장 가까운 자리까지 나아갔습니다. 바로 예수님 발 아래까지. 오늘 맥주 감사주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결단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들린 이 작은 보리 한 단, 상반기의 은혜를 들고 그저 그 한 걸음 방향을 바꾸는 작은 결단입니다. 멀리 있던 자리에서 조금 더 가까운 자리로, 일상으로 흩어지기 전에 먼저 그 일상을 허락하신 분에게 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홉을 찾아 나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쫓아가 야단치지도 않으셨습니다. 서운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홉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은 책망의 질문이 아니라 안타까움의 질문입니다. 받을 것이 더 있는데, 함께 누릴 것이 더 있는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의 탄식이었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 같은 마음으로
이 질문을 하고

0: 묻고 계십니다. 너는 어디에 있느냐? 오늘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제가 돌아왔습니다. 그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방향의 전환이 고침을 넘어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이 될 줄을 믿습니다.
1: 은혜의 강가로 지금까지 부산시 영도구 대교로에 위치한 땅끝교회 노재남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051-415-2241 땅끝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두 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 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1일 토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교회 학교는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준비로 많이 분주한 때를 보내고 있죠. 우리 아이들이 이 여름 날씨보다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한옥 목사님은 기도에